0: 바퀴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신상 코코넛 헬멧 멋지지?
2: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빨리 와줘서 고마워. 트래커가 울음소리를 확인하러 정글에 갔다가 사라졌대.
3: 이런.
1: 어디 갔지?
4: 그럼 오늘은 우리가 트래커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0: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너는 드론으로 트래커가 정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스카이, 너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맡아줄래?
1: 하늘을 나는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끝내줘. 우린 관찰탑 근처를 찾을게. 카를로스, 트래커가 소리친 곳이 어느 쪽이었어?
1: 도와달라는 소리는 저쪽에서 들렸어.
2: 이상하다. 여긴 원숭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3: 뭐, 정글이니까.
0: 트래커를 한 번 더 불러볼게.
2: 어? 우리 목걸이 소리잖아.
0: 그러면 목걸이 주인도 저기 있겠지? 카를로스, 여기 있다가 트래커가 오면 알려줘.
2: 이 근처에서 나는 소린데?
0: 그러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네. 스카이, 뭐 좀 보여?
4: 아, 그쪽에 뭔가 반짝여. 강아지 목걸이야.
5: 바로 옆에 있는 큰 덤불 나무 위를 봐.
0: 맞아, 트래커 거야.
2: 얜 어딨지?
0: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선 드론으로 찾으면 되겠다. 캐노피 안 걸리게 낮게 보내줘. 스카이,
6: 너도 계속 찾아볼래?
3: 드론!
0: 원숭이들이 여기서 바나나를 먹었나 봐. 뭐, 정글에선 흔한 일이지만. 거대한 원숭이 발자국?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일 같긴 하네.
3: 나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 큰 털보, 트래커를 봤을지 몰라.
0: 스카이, 하늘에서 큰 털보가 있나 찾아봐줄래?
4: 큰 털보처럼 커다란 앤 금방 눈에 띄긴 하지. 어디 있을까? 헉, 저기! 라이더 찾았어! 큰 털보가 트래커 붙잡은 채로 뛰고 있어.
0: 고마워, 스카이. 트래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3: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지.
0: 체이스, 드론을 더 가까이 붙여보자.
4: 우와, 나 어떡해! 데이트! 땡큐, 스카이.
0: 스카이랑 트래커한테 가보자.
4: 큰 털보 쟤 왜 저러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것 때문인가? 누구지? 누가 위험한 것 같아. 저쪽이야. 어? 저기 원숭이 사원 구멍 안에 다른 원숭이가 빠져있어. 큰 털보랑 완전 똑같은데? 몸집은 더 작지만. 혹시 형제 아닐까?
5: Brothers! 그래서 큰 털보가 너를 데려온 거구나. 동생을 구멍 안에서 꺼내달라고.
0: 스카이, 트래커를 저 나무에 내려줘. 트래커,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케이블을 내려줄래?
5: 아! 케이블!
4: 작은 털보야, 올라와!
2: 어떡해, 부러지겠어!
0: 트래커, 일단은 다시 내려놓자.

0: 겁이 나나 봐. 걱정 마, 친구. 우리가 꼭 나가게 해줄게.
1: 아, 맞다. 루키, 카를로스가 탑을 고칠 때 쓴 널빤지 좀 갖다줘.
2: 재활용 천재 루키 출동!
1: 루키, 동생 원숭이를 깊은 구멍에서 꺼내려면 긴 사다리가 필요해.
2: 알았어. 드라이버!

0: 빠지지 않게 뚜껑을 덮어놓자.
1: 어때? 이 정도면 물 셀 틈도 없겠지?
2: 드래코! 얼마나 걱정했는데!
3: Me too! 보고 싶었어. 다들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2: 원숭이들도 고맙다는 얘긴가 봐.
0: 고맙긴 뭘.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릴 우까우까 불러줘.
2: 누구 새 관찰 탑 올라갈 친구? 전부 고쳤어.
4: 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2: 도와줘서 고마워.
0: 큰 원숭이가 도와주니까 정말 듬직한데?
5: 말썽꾸러기 등반가를 구해라.
6: 드디어 오늘이네. 내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는 게. 정상 등반이 항상 꿈이었는데. 밧줄 입고, 벨트 입고, 헬멧 입고. 정말 신나는 등반이 되려면 안전이 우선이지.
7: 에이스! 너도 엘그란데 산 올라가게? 나던데! 나는 등반 과정을 다 생중계할 거야. 용감한 데니엑스. 오늘은 에이스 소렌슨과 등반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모험이 될 겁니다.
6: 안녕하세요. 안전장비는? 등반이 꽤 힘들 텐데.
7: 안전장비 말이야? 나한텐 훨씬 좋은 장비가 있거든. 봐봐. 이름은 등반 마법사. 착 달라붙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6: 그 장비 진짜 안전한 거야?
7: 그럼. 안전하면 또 나, 용감한 데니엑스지. 아우.
0: 얘들아, 깜짝 선물이 있는데 볼래?
1: 우와, 그거 멋지다. 이런 거 항상 갖고 싶었는데. 근데 뭐야?
0: 밸런스 보드란 거야. 자, 봐봐. 와, 와, 보드가 쏠리지 않게 해야 돼. 알았지?
7: 오, 라이더, 너 균형 잘 잡는다. 와, 재밌어 보여.
0: 너도 타봐, 로키.
7: 와, 와.
8: 잘한다.
4: 응, 로키.
7: 짜잔.
4: 와, 나도 할래.
7: 우와. 우와, 그 정도면 누굴 가르쳐도 되겠는데?
4: 정말?
7: 우와.
6: 괜찮아.
7: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나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야! 이것 좀 놔! 나 거미 같지? 이건 취소. 거미는 징그럽잖아. 에이스, 뭐해? 빨리 좀 와! 그 정도밖에 안 돼!
6: 먼저 가! 나는 천천히 안전하게 갈 거거든.
7: 데니팬 여러분, 제가 이 엘그란데 산 중턱에 왔습니다! 우후! 우와, 갑자기 왜 그래? 저리 가! 야, 새고란 말이야!
6: 기다려, 데니! 도우러 갈게!
7: 되게 까칠하고 사나운새인 것 같아.
6: 밧줄을 놓쳤어.
7: 뭐? 그럼 이제 어떡해.
6: 앞에 구조대를 불러볼게.
7: 내 셀카봉이 아직 제한돼 있는데. 저게 없으면 오늘 등반 생중계를 못한다고.

0: 글러브스 카베가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진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언제든지 우리 강아지는 원래 타고난 모델이니까.
7: 잘 그렸는데 아주 훌륭해. 줄리우스가 그린 체이스는 정말 영웅답잖아. 알렉스랑 저스티나도 상상력이 넘쳐. 이렇게 멋진 분필 바닥 그림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야.
2: 진짜야?
7: 그렇다니까. 다 그렸으면 다른 모델들도 그려볼까?
2: 그럼 어떤 포즈예요?
7: 그냥 자기답게 편하게.
2: 흡! 마셜?
8: 나다운 건 이런 거잖아. 어?
2: 아니, 사실 이게 더 나다운 건가? 자, 됐다.
9: 우와, 진짜 잘 그렸다.
7: 그치, 어린이 화가가 난 없다니까.
6: 우리도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
9: 너희도 본부에 가서 하나씩 그리면 되지.
2: 우와,
7: 좋아.
2: 재밌겠는데?
8: 바로 가자.
10: 세상에, 누가 이런 걸작을 그린 거지? 박물관에 걸어야겠어.
7: 그치, 사촌. 우리 어린이 화가들이 열심히 그려낸 보람이 있다고.
10: 근데 곧 폭풍우가 몰려올 텐데 아까워서 어쩌지?
7: 이번만큼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금방 비 오겠어. 가자, 얘들아. 안으로 피해.
8: 맞다. 비가 오면 우리 봄필 그림이 전부 다 씻겨 내려갈 텐데.
2: 비를 안 맞게 하면 되지. 미니 구조대, 나무집으로 출동. 미니 구조대, 곧 폭풍우가 몰려올 거야. 그럼 우리 그림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그림이 젖지 않게 잘 막아야 돼. 그거야, 치크레타. 그럼 미니 구조대, 출동하자.
11: 미니 구조!
2: 가! 가! 가!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그림을 지켜줘. 지켜주라니까. 쪼지 말고. 수레로 가릴게. 안 돼. 바람이 강해서 구조대 애들이 날아가.
8: 어디 가? 이리 와. 어떻게 잡지?
2: 멈춰.
7: Oh, no. 바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9: 다들 참 잘 그린다.
2: 고마워. 각자 아름다운 걸 그리자고 하길래 난 노란 해를 그렸어.
8: 난 꽃을 그렸고.
6: 아름답기로 치자면 내가 그린 게 제일 아름다울걸. 강아지 간식. 냠.
2: 아, 내 그림.
9: 프랑스 아저씨, 분필 그림은 어때요?
7: 그림은 멋지게 나왔지. 근데 문제는 미니 구조대가 다 날아갔어.
9: 오, 저런. 걱정 마세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2: 와, 마셜! 이 그림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친구들이랑 그린 분필 그림을 지키려고 미니 구조대를 불렀나 봐.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미니 구조대가 전부 다 날아갔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미니 구조대를 무사히 땅에 내려줘.
2: 불제동차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니 구조대가 떨어지면 받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3: 파트롤.

0: 거기서! 막무자는 우리 화계들을 상징이라고!
1: 와줘서 정말 고마워! 거북이랑 토끼, 후찌, 켈리! 저기, 저기, 저기 있어! 찍찍이는 어딨지?
2: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올 거야. 최대한 빨리 애들을 구하자. 자, 마셜!

0: 어떡해. 켈리가 더는 버티기 힘든가 봐.
1: 마셜, 켈리도.
0: 응, 알았어.
1: 오, 켈리. 체이스, 그물로 받자.
2: 랩, 그물.
1: 잘 잡았어. 저스티나, 줄리우스,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얘들 우산 좀 걷어줘.
0: 미안해, 켈리. 내가 얼른 내려주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네. 어? 덤블이 우는 건가?
3: 덤블이 울 리가 있어.
0: 지카레타!
3: 그럼 미니 구조된 전부 다 찾은 거지?
0: 잠깐! 찍찍이가 없어! 찍찍아! 어디 있니? 얘가 어디로 갔지? 찍찍아! 거기 가만히 있어! 라이더 형이랑 커피 구조대를 불러올게! 혼자 두고 그런데 그냥 내가 가서 조심조심 내릴까?
1: 다들 수고했어. 알렉스,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자. 알렉스?
0: 뭐지? 알렉스도 사라진 건가?
3: 라이더, 저기 간판에 있어.
1: 오, 위험한데. 에이, 가보자. 알렉스, 거기는 왜 올라갔어?
0: 찍찍이가 있어서.
1: 알았어. 근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금방 내려줄게.
0: 자자리. 바람이 좀 센데. 찍찍아, 위험해. 꽉 잡아. 좋아, 알렉스. 이제. 엄마야. 꽉 잡아, 찍찍아. 우와, 저기 아래 좀 봐. 위에서 보니까 우리 그림 더 멋진데?
1: 서두르자. 이쪽으로 갔어. 알렉스, 이제 그 현수막 놔.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마셜, 사다리만으로 저 물탱크 꼭대기는 물이니까 스카이를 불러볼게.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물탱크로 와줘.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걱정 마, 찍찍아. 우리를 금방 구해줄 거야.
1: 스카이, 바람이 너무 세. 물탱크를 조금 지나간 데서 벨트를 뒤쪽으로 날려보면 어때?
4: 좋은 생각인데, 라이더?
1: 우후!
3: 좋아, 성공이야!
0: 만세!
3: 어? 알렉스, 너 뭐해?
0: 좋은 수가 생각나서! 스카이, 우리 그림 위쪽으로 좀 데려가 줄래? 응, 여기! 조금만 더! 됐다! 간판에 올라가서 미안해, 형. 찍찍이를 구하려고 한 건데.
1: 네 마음 이해해. 금방 비가 퍼붓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5: 다들 다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0: 하지만 그림을 지키는 건 실패했어요.
6: 그래도 미니 구조대하고 그림을 지키자는 생각은 좋았어.
1: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0: 얘들아 나와봐. 해가 떴어.
1: 우리 그림 괜찮을까?
2: 우와, 잘한다.
3: 우리 그림도 잘 지켜냈어. 봐, 아직도 완벽해. 같이.
0: 아, 방금 생각났는데 저 멋진 분필 그림에 아직 빠진 애들이 있네. 커피 구조대는 그렸지만 미니 구조대가 빠졌잖아. 전부 다 같이 이 그림을 구했는데.
4: 혹시 폭풍우가 다시 몰려와서 멋진 그림이 지워질 것 같으면 커피 구조대 불러줘.
5: 무지개 강자를 찾아라.
1: 뜨거운 감자 돌리기 완전 재밌어.
5: 규칙은 다 알지?
3: 음악이 그쳤을 때 공을 가지고 있는 애는 탈락.
6: 아, 이런 난해.
5: 진짜 아까웠어.
7: 가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 보물 무지개 감자를 캐는 날이거든. 땅을 파면 이런 감자가 나올 거야. 하하, 미안. 네가 채소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건 먹을 게 아니라서. 관상용이지. 그리고 말이야, 오늘 누가 내 감자 사진을 찍으러 온댔는데 이런 책에 실릴지도 몰라. 그럼 나도 이름을 날리겠지? 맞아, 토마토를 볼링공처럼 큼직하게 키워냈던 그 농부처럼. 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책 쓰는 분을 맞이하는 거야. 뭐였지? 이런, 내가 장식한 게 전부 망가졌잖아. 아, 누가 마당을 다 파헤쳐놓고 내 감자를 가져갔어. 라이더를 불러야겠네.
3: 좋아, 이젠 저 셋만 남은 거지. 자, 준비.
4: 미안한데 잠깐만.
5: 이거

0: 탈락 아니다.
1: 아, 알 아저씨.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날이 왔네요.
2: 그치. 근데 누군가 몰래 와서 내 멋진 무지개 감자를 캐갔단 말이야. 마당도 이렇게 다 망쳐놓고.
1: 어우, 세상에. 심각하네요.
2: 그러게 말이다. 내 감자 좀 찾아줄래? 특이한 채소만 다루는 책을 쓰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1: 큰일이요?
2: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사람 같아. 일찍 왔나?
3: 그래, 오늘은 뭔가 예감이 아주 좋은 게 완벽한 감자를 발견할 것 같구만.
2: 이런, 맞아.
1: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 잠깐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어, 조심해!
4: 감자 간대, 꼭, 그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알 아저씨의 무지개 감자가 사라졌대.
2: 아, 어떡해.
1: 우리가 가서 마당을 복구하고 얼른 그 감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감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너는 불도저로 저 구멍을 메꾸고 마당에 있는 장식을 원래대로 돌려놔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안녕하세요. 전 R인데 그 특이한 채소책을 쓴다는 분 맞나요?
1: 아, 맞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놀랍고 특이한 채소들이란 책이 화제가 되기는 했죠. 스퍼드라고 불러주세요.
0: 네, 정말 반가워요, 스퍼드씨. 일찍 오셨네요.
1: 너무 일찍 오기는 했죠. 근데 그 신기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0: 오, 참 신기하긴 하죠. 그 전에 저희 마을이 참 아담하고 예쁜데 한번 보실래요?
1: 그럴 시간은 없어서요.
0: 잠깐 둘러보는 거니까요. 아마 여기까지 와서 안 보면 후회하실걸요?
1: 전 그냥 감자를 보러 온 건데요.
0: 에이, 그래도 이런 시골길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이런 황토로 된 길이요. 전부 흙으로 돼 있다니까요. 100%
1: 멋지네요.
2: 알라 아저씨.
0: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기 이분은 스퍼드 씨란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
0: 우리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고 올 거야. 갔다 온 다음에 이쁘게 잘 꾸민 마당 장식이랑 멋진 무지개 감자를 보시기로 했어. 금방 구경하고 올게.
2: 네, 잘 다녀오세요.
3: 저희 마을 정말 예뻐요.
2: 어서 가자. 오우, 감자를 대체 얼마나 갖고 싶었길래.
3: 심하다. 그래도 해봐야지.
4: 난 단서를 찾아볼게.
2: 이 정도면 끄떡 없겠는데. 구멍 안도 메꿔자. 체이스, 뭐 찾았어?
4: 아마도 이것 좀 봐. 여기 있는 동물 발자국.
2: 농장인데 그게 뭐?
4: 그래, 그런데 이건 닭이나 소 같은 가축이 낸 게 아니야. 물론 염소 발자국도 아니고. 너는 범인이 아니야.
2: 드론을 띄워서 이게 누구 발자국인지 추적해볼까? 감자를 훔쳐간 범인 걸 테니까.
4: 그래, 알았어. 랩! 드론!
2: 자, 쫓아가자!
0: 그리고 여기가 우리 어드벤처베이의 자랑인 바닷가예요. 이 정도로 바닷가다운 바닷가, 보신 적 없죠?

0: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보단 감자다운 감자거든요.
1: 맞다. 저기는 모래사장이 진짜 진짜 부드럽죠.
2: 우리 모래성 짓자. 그래, 저 좀 모래 좀 파올게. 어, 양동이? 어? 너 어디 가?
3: 진짜 웃겨.
2: 구조대다! 양동이 좀 잡아줄래? 도망쳤어.
4: 양동이가 도망쳐? 그거 참 희한하네. 혹시 너희 알록달록한 감자도 봤어?
2: 아니, 그런 감자 못 봤어. 끼는 양동이는 봤지만 꼬리랑 작은 발까지 달려있다고.
4: 발이 달려? 아무래도 감자 도둑 같은데.
5: 제보 고마워. 확인해볼게.
4: 양동이를 쓰고 다닌 게 비버였어?
5: 감자도 가지고 있는데. 가자.
4: 어디로 갔지? 잠깐, 내가 생각한 애가 쟤 맞지?
5: 좋았어.
0: 예, 말이 예뻐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농장으로 갈까요?
1: 가야죠. 근데 이건 꼭 보여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절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구대의 시장님의 자랑인 튤립 좀 보세요.
0: 튤립은 많이 봤거든요. 진짜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눈에 아주 확 들어와요.
1: 네,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다 찍으세요. 내 감자, 이리 줘. 계속하세요. 튤립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내가 그거 내 감자야.

0: 내 감자를 가져갔어.
1: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2: 어, 잠깐 체이스, 저 아기 비버 도와달란 것 같아.
0: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2: 그러게, 어쨌든 구해줘야지. 비버를 쫓아가죠. 나는 도움을 청할게. 스카이, 도움이 필요한데 와줄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4: 자, 이제 감자를 보러 가죠.
5: 어, 참 멀리 오셨는데 포터씨의 파이도 드셔보셔야죠. 그치요?
4: 아니요, 다른 거는 됐고 감자를 보러 당장 농장에 가야겠어요.
3: 걱정 마, 아가. 내가 잘 내려줄게. 어우, 어떻게 알고 쏙 들어가네.
6: 라이더, 비버들 집까지 왔는데 그 감자가 여기 있어. 연못 근처야.
2: 잘됐다. 나도 거기로 갈게.
0: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감자를 어떻게 가져오지?
2: 유인하면 되지. 감자보다 훨씬 잘 튀는 공을 던져서 말이야.
0: 좋아. 발사! 찾았다!
2: 어, 잘 있어, 비버들아. 그럼 농장으로 가볼까?
4: 무지개 감자를 보러 왔나 보네.
7: 아, 네. 감자가 너무 궁금해서요.
4: 특이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 같네요. 근데 그 감자는 어디에 있죠?
5: 아,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여기 있어요!
4: 오! 우와, 정말이지.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아저씨가 소중히 기른 이 무지개 감자는 기네스북에 실리고도 남을 명품이네요.
0: 예! 멋져요!
5: 이 영광을 우리 퍼피 구조대한테도 돌리고 싶군요.
2: 축하드려요. 혹시 또 무지개 감자가 도망을 치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0: 연금 넘버플러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하게.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3: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16: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17: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16: 네, 아빠 왔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5: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16: 당연하죠.
17: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5: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16: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0: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와서 더 좋아.
1: 와,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같이 가.

맞춰.

0: 달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예!
1: 예!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응?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하겠어요.
0: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 나라도 있고.
4: 유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유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유령 놀이터?
4: 유령 놀이터에 놀러 오렴.
1: 재밌겠다.
4: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4: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5: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5: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1: 으아! 치,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어떡해, 무서워.

0: 재밌었어.
1: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0: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0: 정말 그럴 수 있어?
1: 응.

0: 이렇게 안 나오지?
1: 어? 달림아!
2: 아빠!
1: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2: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2: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3: 우와! 뽕짝! 뽕짝!
1: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2: 도전하러 가요.
1: 도전? 달림아, 잘해.
2: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4: 어, 그럼.
5: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2: 간다. 우와.
1: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행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저건 옐로우 탱이야. 지느러미에 하얀 가시가 있대.
4: 정말?
3: 그 뒤에는 블루 탱. 저건 무리시 아이돌. 저건 흰 동가시.
4: 가오리다. 안녕. 꼭 하늘 나는 것 같아.
5: 달리마.
4: 언니.
5: 반갑다, 반가워. 써니하고 별이도 오랜만이네.
2: 네. 언니, 안녕.
5: 다들 어서와. 그럼 수족관 체험을 시작해볼까?
4: 네! 네!

0: 뭐지? 어? 우와, 너 돌고래 맞지? 우와, 돌고래다!
1: 응, 아기 돌고래 튼튼이야.
0: 튼튼이? 근데 다쳤나 봐.
1: 그물에 걸려서 어? 다쳤어.
0: 그물에?
1: 응,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구조됐지.
0: 아팠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1: 아니, 돌고래한테 여긴 너무 좁아. 건강해지면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0: 아, 그렇구나. 어?
2: 우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
0: 아직도 많이 아파? 왜 그래? 우리가 싫어?
3: 우리 완전 착한 친구들이야.
2: 그래, 절대 해치지 않아.
1: 아직은 겁이 나나 보다. 그물에 걸렸을 때 너무 놀라고 아팠나 봐.
0: 불쌍해.
4: 정말? 아, 저런, 불쌍해라.
5: 돌고래 아야 했다?
4: 그물에 걸려서 아야 했대.
6: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있으니 엄청 답답하겠구나.
0: 네, 그래서 언니가 튼튼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1: 그래, 달림이가 잘 놀아주면 더 빨리 나을 거야.
0: 네, 잘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은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거예요.
6: 그거 참 멋진데? 달림이 수의사 선생님.
1: 달콤아, 어서 밥 먹어야지. 밥 나러 갑니다.
0: 언니.
1: 달림이 왔구나.
0: 응, 튼튼이 보살펴주려고 왔어.
1: 어? 달림이 오늘 수의사처럼 하고 왔네.
0: 응,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려고.
1: 그래, 좋아. 달림이가 튼튼이 마음을 잘 치료해주면 좋겠다.
0: 튼튼이의 마음?
1: 응, 좋은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더 빨리 낫게 될 거야.
0: 그렇구나.
1: 이제 먹이 줄 시간이니까 같이 가볼까?
0: 응. 튼튼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자, 많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어, 왜? 먹기 싫어? 자, 맛있는 물고기가 날아갑니다. 퓨웅! 퓨웅! 퓨웅! 이것도 소용이 없네.
1: 아직 낯설어서 그래.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내일 다시 해보자.
0: 언니. 튼튼아, 잘 있어. 튼튼아, 오늘은 그림을 그려왔다.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구나. 그럼 얘는 어때? 내 친구 달토끼를 데려왔어.
7: 반가워, 난 말토끼야.
0: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나 튼튼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7: 달림아, 우리 돌고래 흉내내면서 같이 놀까?
0: 그거 재밌겠다.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1: 달림아, 뭐해?
0: 돌고래 소리 따라하고 있어. 미크 초코랑 놀아줄 때 왈 왈 야옹 소리를 내주면 좋아했었거든.
1: 뭐?
0: 튼튼이도 자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1: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0: 위히, 위히. 어? 내 가방.
4: 어? 어떡하지? 어? 어?
0: 고마워, 튼튼아. 언니, 들었지? 튼튼이가 나한테 말을 했어.
1: 드디어 둘이 친해진 건가? 달림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0: 너. 야, 야. 언니, 튼튼이가 좋은가 봐.
1: 그러게. 너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0: 정말?
1: 자, 달림아, 사진 찍어줄게.

0: 언니, 어때? 튼튼이 이제 다 나았어?
1: 상처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해.
0: 다행이다.
1: 그래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0: 진짜? 잘됐다.
1: 서운하지 않아? 튼튼이랑 헤어져도?
0: 서운하지. 그치만 튼튼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 난 튼튼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기뻐.
1: 우리 달님이 진짜 훌륭한 수의사 같은데?
0: 정말?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1: 그럼 대고 말고. 그래! 튼튼이 바다에 데려다 줄 때 너도 같이 갈래?
0: 정말? 그래도 돼?
1: 그럼! 튼튼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달님이 네 덕분인걸.
0: 우와! 신난다! 튼튼아, 나도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기뻤어.
1: 달림아, 이제 튼튼이를 풀어줄 거야. 그럼 튼튼이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0: 바다에서 잘 살 수 있겠지?
1: 왔나봐.
0: 잘 가, 튼튼아.
1: 잘 가라.
0: 안녕. 언니, 저기 좀 봐. 튼튼이가 친구들을 만났어.
1: 그래, 잘 됐다.
0: 튼튼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랜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거기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퍼드 상!
2: 해군호!
1: 주소 상 발생! 혁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무지개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저 간다. 요 좋았어. 받아라. 어? 어? 혼난다. 와?
6: 여기 공원에 사는 오리인가 봐.
7: 아기 오리야, 이리 와봐.
6: 와, 귀엽다. 달님이 따라가네.
7: 오리야, 이리 와봐.
6: 아니야.
7: 내가 제일 좋지.
6: 꽉꽉꽉.
7: 이리 여기, 와. 여기.
6: 나한테도 와봐.
7: 이리 와. 나한테 와.
8: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
7: 귀여운 오리도 집에 잘 갔겠지.
9: 어머, 저기 좀 봐봐. 귀여워.
10: 애완동물인가 봐. 귀엽다.
9: 아, 너무 재밌어.
8: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7: 꽉?
8: 어? 이 소리는 설마.
7: 꽉?
8: 어? 아기 오리? 너 날 따라온 거야?
7: 꽉꽉?
8: 안 돼. 너네 엄마한테 가야지.
7: 꽉? 꽉?
8: 너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11: 어, 재밌게 놀았어?
12: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8: 어? 아, 아니, 인형이 아니라.
12: 저게 대체 뭐야?
8: 그게요.
10: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7: 아빠!
10: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7: 안 돼, 이리 와.
12: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8: 그게요.
12: 여보세요? 공항 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8: 엄마, 뭐래요?
12: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10: 그럼 어쩌지?
12: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0: 돼.
1: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0: 그건 안 돼.
1: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와.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2: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0: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1: 와!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 네.
2: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1: 네? 그럼 어떡해요?
2: 동물보호소에 맡겨야지.
1: 동물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0: 그래, 여보. 달님이가 더 잘 본다잖아.
2: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재밌지? 와!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면 안 돼. 와!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치, 뚱이야? 뚱이도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2: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0: 뭐? 뚱이 때문에 달님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1: 그래도 전 뚱이가 너무 좋아요.
0: 그래.
1: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0: 미운 오리 새끼네.
1: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0: 좋아.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1: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0: 그래, 그런 것 같구나.
1: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어?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내가 꼭 찾아줄게.

0: 어디 가는 거야? 와, 혼자 가면 안 된다니까. 어? 여기는 뚱이를 처음 만난 곳인데. 저기가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공원들이에요.
1: 그러네.
0: 뚱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잘 가. 별이는 어디 갔지?
3: 잘 가.
4: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4: 어, 안 돼. 난 오늘 발레학원 가는 날이거든.
0: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4: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 와도 된댔어.
0: 재밌겠다.
5: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방,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잘했어요.
0: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1: 뭐? 발레?
0: 네! 내일부터 발레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6: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7: 왜 그래? 어?
1: 달님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7: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0: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발레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1: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발을 지났나 봤지!
4: 뭐야?
3: 아이구야!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4: 어서 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5: 그래?
4: 자, 속성요정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5: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랑
4: 하나,
5: 발레 공연이야.
4: 셋. 오.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4: 하나,
1: 해?
4: 둘, 셋.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여정이야.
4: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포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0: 응, 달림아, 금방 갈게.
1: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0: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1: 플리에?
0: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1: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0: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1: 10번?
0: 알겠지?
1: 네. 하나, 둘,
0: 여러분,
1: 셋.
0: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6: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1: 나도 저런
0: 하나,
1: 거 하고
0: 둘,
1: 싶은데.
0: 셋. 하나, 둘, 셋.
5: 어디, 나도 한 번.
1: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3: 달림아, 아빠 왔지롱.
1: 네.
3: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 저 발레 안 할래요.
3: 뭐? 왜?
1: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3: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1: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3: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1: 재밌어요?
3: 이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1: 대체보다 잘하네.

0: 자, 이 다음은 뭘까?
1: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0: 이렇게?
1: 진짜 못한다.

0: 아빠,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지.
2: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0: 어?
2: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0: 네! 어, 네! 분리해, 피로해, 브레브레브레.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감사합니다.
2: 와, 정말 잘했어.
0: 와, 진짜 예뻐, 달리마.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2: 달리마,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0: 네? 공연이요?
2: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리미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와,
2: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0: 네.
2: 이제 시작하나 봐.
1: 오케이.
0: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0: 화이팅. 응, 화이팅.
1: 우리 달님이 정말 예쁘네.

0: 교육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즈.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라세요.
1: 플렉서!
2: 플렉서! 몰라제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렉서 세상.
2: 플렉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플렉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플렉서. 가베 가족.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5: 얼굴엔
2: 순한 킹킹.
5: 식물엔
2: 덕분만
6: 순하게
2: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0: 순한 길길,
1: 진물엔
0: 덤덤한
2: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어디 가는 거야? 나 몰래? 초콜릿도 가지고? 참 좋은 날이야. 초콜릿 좀 줘봐. 이거 다 누구 주려고?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더 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많이 기다렸지?

우유를 먹어야 해 빨리. 우유를 먹어야 해 빨리.

좋았을 텐데.

수도 없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주자.

해주지?

눈 예쁘다.

스위치 좀 비뚤어졌잖아. 이리 줘봐. 내가 해볼게.

아,

내가 칠하게 해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다!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어? 와!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두두! 이거 봐라, 뀨!
2: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거 재봉틀이라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어?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걘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5: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5: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5: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뷰.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5: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3: 나만 믿어라뇨. 아차!

깊이 잠들었어.

0: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1: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키어.
0: 내가 너희를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1: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2: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3: 멈춰라뇨.
0: 왜 그래?
3: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0: 제 봉투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1: 루시!

0: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2: 큰일 났습니다, 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뷰!
0: 얼른 변신하자.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재킷 레인보우 스윙! 스와이 댄스 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노래 연습 좀 해.
2: 샌디!
0: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응?

0: 야, 잘 잤다.
1: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2: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3: 모두 고마워.
2: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4: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2: 안 돼! 멈춰!
4: 어? 하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0: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1: 왜 그래, 핑크 비주?
0: 나 솜사탕 사줘라 큐!
1: 뭐라고?
0: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1: 어? 뭐라고 하는 거야?
0: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너희들 괜찮아?
1: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휴!
0: 이제 됐어.
1: 휴!
0: 이거 받고 확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주?
1: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2: 나도 미안하다, 뀨!
1: 아니, 너! 발이 퉁퉁 부었다, 뀨!
0: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1: 나 목구기다, 뀨! 유채어가 필요하다, 뀨!
0: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1: 물 줘라, 큐.
3: 여기다, 큐.
1: 말대로.

0: 보여줄게. 뀨.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뀨.
1: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0: 나 먹을래. 뀨.
2: 너?
0: 아픈 게 아니었냐. 뀨.
2: 어쩐지 뇌병일 것 같더라니.
0: 아니 그게 아니다. 뀨.
3: 너무합니다. 뀨.
0: 여기서 핑크츄.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뀨. 다들 너무해. 뀨. 응? 다들 너무해.

0: 내 말이 맞지, 큐? 나와? 이건... 이 나쁜 비둘기! 비둘기도 저주도 친구들도 다 믿다, 큐!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 큐!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비주?
0: 예? 어디 있냐, 뉴? 핑크비주 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어? 어? 어? 어?
0: 뭐야, 뭐야? 혹시 보석이나? 나처럼 넘어져 버리라!
1: 우리가 나서야겠어.
2: 응.
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슛!

루시를 따라가자. 이거 꽤 재밌는데? 너무 신나! 조심하세요, 뷰!

0: 무서워요.
1: 위험해! 스완 댄 스윙! 적을 잡아야 해!
2: 조심해!
1: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쇼 됐어. 핑크비즈, 너 어디 가는 거냐, 뷰?
1: 나 반성하러 간다, 뷰.
0: 하지 마라, 뷰.
1: 나 용서해 주는 거냐, 큐?
2: 당연하지, 큐.
0: 큐?
2: 큐!
1: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0: 뭐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2: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4: 스쿨버스
5: 내일 떠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5: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언제든지. 우리 강아지는 원래 타고난 모델이니까.
10: 잘 그렸는데 아주 훌륭해. 줄리우스가 그린 제이슨은 정말 영웅답잖아. 알렉스랑 저스티나도 상상력이 넘쳐. 이렇게 멋진 분필 바닥 그림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야.
4: 진짜야?
10: 그렇다니까. 다 그렸으면 다른 모델들도 그려볼까?
4: 그럼 어떤 포즈예요?
10: 그냥 자기답게 편하게.
4: 흡! 마셜?
1: 나다운 건 이런 거잖아. 어?
4: 아니, 사실 이게 더 나다운 건가?
1: 자, 됐다.
11: 우와, 진짜 잘 그렸다.
10: 그치, 어린이 화가가 따로 없다니까.
9: 우리도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
11: 너희도 본부에 가서 하나씩 그리면 되지.
1: 우와,
10: 좋아.
1: 재밌겠는데? 바로 가자.
12: 세상에, 누가 이런 걸작을 그린 거지? 박물관에 걸어야겠어.
10: 그치, 사촌. 우리 어린이 화가들이 열심히 그려낸 보람이 있다고.
12: 근데 곧 폭풍우가 몰려올 텐데 아까워서 어쩌지?
10: 이번만큼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금방 비 오겠어. 가자, 얘들아. 안으로 피해.
4: 맞다. 비가 오면 우리 분필 그림이 전부 다 씻겨 내려갈 텐데.
3: 어, 비를 안 맞게 하면 되지. 미니 구조대, 나머지 브로치 일당. 미니 구조대, 곧 폭풍우가 몰려올 거야. 그럼 우리 그림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그림이 젖지 않게 잘 막아야 돼. 그거야, 치카레타. 그럼 미니 구조대 출동하자.
13: 미니 구조!
3: 가, 가, 가!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여기서 이 그림을 지켜줘. 지켜주라니까. 쪼지 말고.

0: 전화를 불러야겠다.
1: 다들 참 잘 그린다.
2: 고마워. 각자 아름다운 걸 그리자고 하길래 난 노란 해를 그렸어. 난 꽃을 그렸고.
3: 아름답기로 치자면 내가 그린 게 제일 아름다울걸. 강아지 간식.
2: 냠. 아, 내 그림. 봐.
1: 프랑스 아저씨, 분필 그림은 어때요?
0: 그림은 멋지게 나왔지. 근데 문제는 미니 구조대가 다 날아갔어.
1: 오, 저런. 걱정 마세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2: 와, 마션!
5: 이제야 이 그림이 완성된 것 같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친구들이랑 그린 분필 그림을 지키려고 미니 구조대를 불렀나 봐. 그런데 강풍이 불어서 미니 구조대가 전부 다 날아갔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미니 구조대를 무사히 땅에 내려줘.
2: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니 구조대가 떨어지면 받아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우와, 우와.

0: 저기서! 막무자는 우리 화계들의 상징이라고!
1: 와줘서 정말 고마워! 거북이랑 토끼, 후치, 켈리! 저기, 저기, 저기 있어! 칙칙이는 어딨지?
2: 조금 있으면 폭풍우가 올 거야. 최대한 빨리 애들을 구하자. 자, 마셜!

0: 금을
1: 잘 잡았어. 저스티나, 줄리우스,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얘들 우산 좀 걷어줘.
2: 미안해 켈리, 내가 얼른 내려주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겼네. 어? 덤블이 우는 건가?
0: 덤블이 울 리가 있어?
2: 지카레타!
0: 그럼 미니 구조된 전부 다 찾은 거지?
2: 잠깐! 찍찍이가 없어! 찍찍아! 어디 있니? 얘가 어디로 갔지?

0: 그냥 내가 가서 조심조심 내릴까?
1: 다들 수고했어. 알렉스, 이제 다 데리고 들어가자. 알렉스?
0: 뭐지? 알렉스도 사라진 건가?
2: 라이더, 저기 간판에 있어.
1: 어, 위험한데. 에이, 가보자. 알렉스, 거기는 왜 올라갔어?
0: 찍찍이가 있어서.
1: 알았어. 근데 거기는 위험하니까 꽉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금방 내려줄게.
0: 가자니. 바람이 좀 센데. 찍찍아, 위험해. 꽉 잡아. 좋아, 알렉스. 이제. 위에서 보니까 우리 그림 더 멋진데?
1: 서두르자! 이쪽으로 갔어! 알렉스, 이제 그 현수막 놔! 바람에 또 날아가지 않게! 마셜, 사다리만으로 저 물탱크 꼭대기는 물이니까 스카이를 불러볼게! 스카이, 헬리콥터 타고 물탱크로 와줘!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걱정 마, 찍찍아! 우리를 금방 구해줄 거야.
1: 스카이, 바람이 너무 세. 물탱크를 조금 지나간 데서 벨트를 뒤쪽으로 날려보면 어때?
3: 좋은 생각인데, 라이더.
1: 요호!
2: 좋아, 성공이야.
0: 만세!
2: 어, 알렉스, 너 뭐해?
0: 좋은 수가 생각나서. 스카이, 우리 그림 이쪽으로 좀 데려가.
1: 마음 이해해. 어, 금방 비가 퍼붓겠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4: 다들 다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0: 하지만 그림을 지키는 건 실패했어요. 그래도 미니 구조대하고 그림을 지키자는 생각은 좋았어.
1: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0: 얘들아 나와봐. 해가 떴어.
1: 우리 그림 괜찮을까?
2: 우와, 잘 나왔다.
3: 우리 그림도 잘 지켜냈어. 봐, 아직도 완벽해. 같이.
0: 아, 방금 생각났는데 저 멋진 분필 그림에 아직 빠진 애들이 있네. 어피 구조대는 그렸지만 미니 구조대가 빠졌잖아. 전부 다 같이 이 그림을 구했는데.
4: 혹시 폭풍우가 다시 몰려와서 멋진 그림이 지워질 것 같으면 퍼피 구조대 불러줘.
5: 무지개 강자를 찾아라.
2: 뜨거운 감자 돌리기 완전 재밌어.
5: 규칙은 다 알지?
3: 음악이 그쳤을 때 공을 가지고 있는 애는 탈락.
6: 아, 이런, 나네.
5: 진짜 아까웠어.
7: 가비,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 보물 무지개 감자를 캐는 날이거든. 땅을 파면 이런 감자가 나올 거야. 하하, 미안. 네가 채소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건 먹을 게 아니라서. 관상용이지. 그리고 말이야, 오늘 누가 내 감자 사진을 찍으러 온댔는데 이런 책에 실릴지도 몰라. 그럼 나도 이름을 날리겠지? 맞아, 토마토를 볼링공처럼 큼직하게 키워냈던 그 농부처럼. 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책 쓰는 분을 맞이하는 거야. 뭐였지? 이런, 내가 장식한 게 전부 망가졌잖아. 아, 누가 마당을 다 파헤쳐놓고 내 감자를 가져갔어. 라이더를 불러야겠네.
3: 좋아, 이젠 저 셋만 남은 거지. 자, 준비.
4: 어, 미안한데 잠깐만.
5: 이건 탈락 아니다.
4: 아, 알아저씨,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날이 왔네요.
7: 그치, 근데 누군가

0: 와서 내 멋진 무지개 감자를 캐갔단 말이야. 마당도 이렇게 다 망쳐놓고.
1: 어우 세상에 심각하네요.
0: 그러게 말이다. 내 감자 좀 찾아줄래? 특이한 채소만 다루는 책을 쓰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1: 큰일이요?
0: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사람 같아. 일찍 왔나?
2: 그래, 오늘은 뭔가 예감이 아주 좋은 게 완벽한 감자를 발견할 것 같구만.
0: 이런, 맞아.
1: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 잠깐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어, 조심해!
3: 웃긴 감자 같네. 꼭 그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여줘서 고마워. 달 아저씨의 무지개 감자가 사라졌대.
2: 아, 어떡해.
1: 우리가 가서 마당을 복구하고 얼른 그 감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감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러블, 너는 불도저로 저 구멍을 메꾸고 마당에 있는 장식을 원래대로 돌려놔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안녕하세요. 전 R인데 그 특이한 채소책을 쓴다는 분 맞나요?
1: 아, 맞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놀랍고 특이한 채소들이란 책이 화제가 되기는 했죠. 스퍼드라고 불러주세요.
0: 네, 정말 반가워요, 스퍼드 씨. 일찍 오셨네요.
2: 너무 일찍 오기는 했죠.
1: 근데 그 신기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0: 오, 참 신기하긴 하죠. 그 전에 저희 마을이 참 아담하고 예쁜데 한번 보실래요?
2: 그럴 시간은 없어서요.
0: 잠깐 둘러보는 거니까요. 아마 여기까지 와서 안 보면 후회하실걸요?
1: 전 그냥 감자를 보러 온 건데요.
0: 에이, 그래도 이런 시골길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이런 황토로 된 길이요, 전부 흙으로 돼 있다니까요. 100%
1: 멋지네요.
3: 알라 아저씨.
0: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기 이분은 스퍼드 씨란다.
3: 안녕.
4: 가세요.
1: 안녕.
0: 우리는 잠깐 마을을 둘러보고 올 거야. 갔다 온 다음에 이쁘게 잘 꾸민 마당 장식이랑 멋진 무지개 감자를 보시기로 했어. 금방 구경하고 올게.
3: 네, 잘 다녀오세요.
4: 저희 마을 정말 예뻐요.
3: 어서 가자. 오우, 감자를 대체 얼마나 갖고 싶었길래.
4: 심하다. 그래도 해봐야지.
5: 난 단서를 찾아볼게.
3: 이 정도면 끄떡 없겠는데? 구멍 안도 메꿔자. 체이스, 뭐 찾았어?
5: 아마도 이것 좀 봐. 여기 있는 동물 발자국.
3: 농장인데 그게 뭐?
5: 그래, 그런데 이건 닭이나 소 같은 가축이 낸 게 아니야. 물론 염소 발자국도 아니고 너는 범인이 아니야.
3: 드론을 띄워서 이게 누구 발자국인지 추적해볼까? 감자를 훔쳐간 범인 걸 테니까.
5: 그래, 알았어. 드론!
3: 자, 쫓아가자!
0: 그리고 여기가 우리 어드벤처베이의 자랑인 바닷가예요. 이 정도로 바닷가다운 바닷가, 보신 적 없죠?
1: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보단 감자다운 감자거든요.
0: 맞다, 저기는...

0: 사장이 진짜 부드럽죠.
1: 우리 모래성 짓자.
2: 그래, 저 좀 모래 좀 파올게. 어, 양동인? 어? 너 어디 가?
1: 진짜 웃겨. 도둑이다. 양동이 좀 잡아줄래? 도망쳤어.
0: 양동이가 도망쳐? 그거 참 희한하네. 혹시 너희 알록달록한 감자도 봤어?
1: 아니, 그런 감자 못 봤어. 뛰는 양동이는 봤지만 꼬리랑 작은 발까지 달려있다고.
0: 발이 달려? 아무래도 감자 도둑 같은데.
3: 제보 고마워. 확인해볼게.
0: 와, 양동이를 쓰고 다닌 게 비버였어?
3: 감자도 가지고 있는데. 가자.
0: 어디로 갔지? 잠깐, 내가 생각한 애가 쟤 맞지?
3: 좋았어.
4: 예, 마을이 예뻐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농장으로 갈까요?
5: 가야죠. 근데 이건 꼭 보여드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절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구대의 시장님의 자랑인 튤립 좀 보세요.
4: 튤립은 많이 봤거든요. 진짜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눈에 아주 확 들어와요.
5: 네, 역시 남는 건 사진이죠. 다 찍으세요.
6: 내 감자, 이리 줘.
5: 계속하세요. 튤립 사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내가, 그건 내 감자야.

0: 감자를 가져갔어.
1: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2: 어, 잠깐 체이스, 저 아기 비버 도와달란 것 같아.
3: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2: 그러게, 어쨌든 구해줘야지. 비버를 쫓아가죠. 나는 도움을 청할게. 스카이, 도움이 필요한데 와줄래?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5: 자, 이제 감자를 보러 가죠.
0: 아, 참 멀리 오셨는데 포토씨의 파이도 드셔보셔야죠. 그쵸?
5: 아니요, 다른 거는 됐고 감자를 보러 당장 농장에 가야겠어요.
4: 걱정 마, 아가. 내가 잘 내려줄게. 어우, 어떻게 알고 쏙 들어가네.
6: 라이더, 비버들 집까지 왔는데 그 감자가 여기 있어. 연못 근처야.
2: 잘 됐다. 나도 거기로 갈게.
3: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감자를 어떻게 가져오지?
2: 유인하면 되지. 감자보다 훨씬 잘 튀는 공을 던져서 말이야.
3: 좋아. 발사! 찾았다!
2: 어, 잘 있어, 비버들아. 그럼 농장으로 가볼까?
5: 아, 무지개 감자를 보러 왔나 보네.
7: 아, 네. 감자가 너무 궁금해서요.
5: 특이한 무지개 감자를 보고 싶어서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 같네요. 근데 그 감자는 어디에 있죠?
0: 아,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여기 있어요!
5: 우와, 정말이지.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아저씨가 소중히 기른 이 무지개 감자는 기네스북에 실리고도 남을 명품이네요. 예!
0: 우리 퍼피 구조대한테도 돌리고 싶군요.
2: 축하드려요. 혹시 또 무지개 감자가 도망을 치거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더욱더 혼날
1: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8: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2: 얼굴엔
0: 순한 킹킹.
2: 줄무랑
1: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랄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랄
4: 덥덥한 말.
5: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아대 카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작은 털보를 구해라.
3: 시원하다.
2: 차를 오래 탔더니 뻐근했는데. 안녕 얘들아, 기다렸어.
4: 아 트래커,
5: 잘 지내?
2: 물론이지.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가자, 카릴로스 있는 대로.
6: 안녕 카를로스.
7: 오, 너희들 왔구나. 새 관찰탑 고치는 일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6: 정글은 덥고 습해서 나무가 더 잘 썩지? 뭘 하면 될까?
7: 저쪽에다 쌓아놓은 널빤지들 좀 날라줄래?
3: 내 지게차 가져올게.
8: 우린 로키가 지나갈 길을 치우자.
2: 우와, 여기 도마뱀 되게 귀엽다.
9: 어디 갔지?
2: 혹시 얘 아닐까? 카밀레온은 색을 잘 바꿔서 어디든 숨어. 또 사라졌네.
10: 숨바꼭질하면 진짜 잘하겠다.
2: 라이더, 혹시 녹색이나 갈색인 도마뱀 못 봤어?
6: 흑백 얼룩무늬는 하나 봤는데.

0: 놀 번지 하나 더 줄래?
1: 어, 칼로스. 아! 케이블!
2: 아우.
0: 오! 누구지? 난 익은 것 같긴 한데, 글쎄, 도와달라는 소리일까? 헬로? 거기 누구 있니? 어?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지? 안 돼! 내 목걸이! 큰 털보네? 나 좀 내려놔. 지금은 너랑 놀 시간 없어. 왜 그래? 가방 안에 있는 거? 내 연장? 도와달라고? 그럼 카를로스를 부를게. 카를로스, 내 소리 들려? 도와줘! 와! 도와줘! 카를로스! 트래커? 트래커! 대답해봐!
3: 어디 갔는데 그래?
0: 모르겠어.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가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방금 도와달라길래 놀라서 나와봤는데 안 보이네.
3: 트래커 목걸이로 불러볼게.
4: 트래커 어디야? 트래커?
3: 대답이 없어. 직접 찾으러 가보자.
0: 라이더, 이 정글이 얼마나 넓은데 단서 없이 찾을 수 있을까?
3: 알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1: 신상 코코넛 헬멧 멋지지?
6: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빨리 와줘서 고마워. 트래커가 울음소리를 확인하러 정글에 갔다가 사라졌대.
7: 이런...
1: 어디 갔지?
8: 그럼 오늘은 우리가 트래커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3: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너는 드론으로 트래커가 정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줘.
6: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3: 그리고 스카이, 너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맡아줄래?
1: 하늘을 나는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힘내줘. 우린 관찰탑 근처를 찾을게. 카를로스, 트래커가 소리친 곳이 어느 쪽이었어?
1: 도와달라는 소리는 저쪽에서 들렸어.
2: 이상하다. 여긴 원숭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3: 뭐, 정글이니까.
0: 트래커를 한 번 더 불러볼게.
3: 어? 우리 목걸이 소리잖아?
0: 그러면 목걸이 주인도 저기 있겠지? 카를로스, 여기 있다가 트래커가 오면 알려줘.
3: 이 근처에서 나는 소린데?
0: 그러게,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네. 스카이, 뭐 좀 보여?
4: 아, 그쪽에 뭔가 반짝여. 강아지 목걸이야.
5: 바로 옆에 있는 큰 덤불 나무 위를 봐.
0: 맞아, 트래커 거야.
2: 얜 어딨지?
0: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선 드론으로 찾으면 되겠다. 캐노피 안 걸리게 낮게 보내줘. 스카이,
6: 너도 계속 찾아볼래?
3: 랩! 드론!
0: 원숭이들이 여기서 바나나를 먹었나 봐. 뭐, 정글에선 흔한 일이지만. 거대한 원숭이 발자국?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일 같긴 하네.
3: 나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 큰 털보, 트래커를 봤을지 몰라.
0: 스카이, 하늘에서 큰 털보가 있나 찾아봐줄래?
4: 큰 털보처럼 커다란 앤 금방 눈에 띄긴 하지. 어디 있을까? 헉, 저기! 라이더 찾았어! 큰 털보가 트래커를 붙잡은 채로 뛰고 있어.
0: 고마워, 스카이. 트래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3: 그러게, 한번 알아봐야지.
0: 체이스, 드론을 더 가까이 붙여보자.
4: 와우! 나 어떡해! 데이트! 땡큐, 스카이!
0: 스카이랑 트래커한테 가보자.
4: 큰 털보 쟤 왜 저러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것 때문인가? 누구지? 누가 위험한 것 같아. 저쪽이야. 어? 저기 원숭이 사원 구멍 안에 다른 원숭이가 빠져있어. 큰 털보랑 완전 똑같은데? 몸집은 더 작지만. 혹시 형제 아닐까?
5: Brothers!
4: 그래서 큰 털보가 너를 데려온 거구나. 동생을 구멍 안에서 꺼내달라고.
0: 스카이, 트래커를 저 나무에 내려줘. 트래커,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케이블을 내려줄래?
4: 아! 케이블! 작은 털보야, 올라와!
2: 어떡해, 부러지겠어!
0: 트래커, 일단은 다시 내려놓자.
4: 겁이 나나 봐. 걱정 마, 친구. 우리가 꼭 나가게 해줄게.
0: 아, 맞다. 루키, 카를로스가 탑을 고칠 때 쓴 널빤지 좀 갖다줘.
5: 재활용 천재 루키 출동!
0: 루키, 동생 원숭이를 깊은 구멍에서 꺼내려면 긴 사다리가 필요해.
5: 알았어. 드라이버!

0: 않게 뚜껑을 덮어놓자.
1: 어때? 이 정도면 물 셀 틈도 없겠지?
2: 드래코! 얼마나 걱정했는데!
3: Me too! 보고 싶었어. 다들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2: 원숭이들도 고맙다는 얘긴가 봐.
0: 고맙긴 뭘.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릴 우까우까 불러줘.
2: 누구 새 관찰탑 올라갈 친구? 전부 고쳤어.
4: 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2: 도와줘서 고마워.
0: 큰 원숭이가 도와주니까 정말 듬직한데?
5: 말썽꾸러기 등반가를 구해라.
6: 드디어 오늘이네. 내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는 게. 정상 등반이 항상 꿈이었는데. 밧줄 입고, 벨트 입고, 헬멧 입고. 정말 신나는 등반이 되려면 안전이 우선이지.
7: 에이스! 너도 엘그란데 산 올라가게? 나던데! 나는 등반 과정을 다 생중계할 거야. 용감한 데니엑스, 오늘은 에이스 소렌슨과 등반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모험이 될 겁니다.
6: 안녕하세요. 안전장비는? 등반이 꽤 힘들 텐데.
7: 안전장비 말이야? 나한텐 훨씬 좋은 장비가 있거든. 봐봐. 이름은 등반 마법사. 착달라붙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6: 그 장비 진짜 안전한 거야?
7: 그럼. 안전하면 또 나, 용감한 데니엑스지. 아우.
0: 얘들아, 깜짝 선물이 있는데 볼래?
1: 우와, 그거 멋지다. 이런 거 항상 갖고 싶었는데. 근데 뭐야?
0: 밸런스 보드란 거야. 자, 봐봐. 와, 와, 보드가 쏠리지 않게 해야 돼. 알았지?
3: 오, 라이더. 너 균형 잘 잡는다.
7: 오, 재밌어 보여.
0: 너도 타봐, 로키.
3: 우와, 우와.
8: 잘한다.
4: 언니, 로키.
7: 가르쳐도 되겠는데?
4: 정말?
7: 우와!
4: 괜찮아.
7: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야! 이것 좀 봐! 나 거미 같지?
3: 아, 이건 취소. 거미는 징그럽잖아.
7: 에이스, 뭐해? 빨리 좀 와! 그 정도밖에 안 돼!
6: 먼저 가! 나는 천천히 안전하게 갈 거거든.
7: 데니팬 여러분! 제가 이 엘그란데 산 중턱에 왔습니다! 우후! 우와! 갑자기 왜 그래? 저리 가! 야, 새고란 말이야!
6: 기다려, 데니! 도우러 갈게!
3: 되게 까칠하고 사나운 새인 것 같다.
6: 이런, 밧줄을 놓쳤어.
3: 뭐? 그럼 이제 어떡해.
6: 앞에 구조대를 불러볼게.
3: 내 셀카봉이 아직 제한돼 있는데. 저게 없으면 오늘 등반 생중계를 못한다고.
9: 대망의 마무리.
1: 아니라니까.
0: 에이스, 어디야?
6: 데니랑 엘그란데 산을 등반을 왔는데 우리가 독수리 화나게 했는지 꼼짝도 못하게.
7: 맞아, 덩치만 컸지 진짜 속 좁은 새 같아.
0: 걱정 마, 우리가 바로 갈게. 알지? 퍼피 구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벤이랑 에이스가 엘그란데 산을 오르다가 독수리를 환하게 했는지 산 중턱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독수리의 관심을 끌어줘. 에이스하고 데니를 구할 수 있게.
2: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스파이 체이스, 넌 짚라인으로 데니랑 에이스를 산 중턱에서 내려줄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원수를 멀리 유인해줘.
1: 아, 알았어. 근데 새가 생각보다 꽤 크네. 발톱도 엄청 길고 부리도 엄청 크긴 해. 이리 와, 큰 새야. 가자, 날 따라와. 알겠다. 너 놀자는 거지? 알고 보니까 무서운 새가 아니라 그냥 심심한 새였네. 어? 잘 도는데?
0: 에이스, 데니엘, 꽉 잡아. 독수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얼른 내려줄게. 체이스, 짚라인을 쏘자.
2: 알았어. 짚라인.
1: 갑니다.
2: 좋아. 이제 데니, 네 차례야.
3: 난 됐어. 이 등반 마법사로 첫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0: 어, 안 돼. 거긴 암벽이 약해. 그냥 가긴 위험하단 말이야.
3: 걱정 마. 이 정도야. 꼭대기에서 만나.
4: 대박. 등반도 모자라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까지? 예!
0: 어우, 이런. 얼른 쫓아가자.
3: 야호! 이 등반 마법사만 있으면 기차표 안 사도 되겠다.
0: 스카이, 벨트로 데니를 기차에서 들어 올려줄래?
1: 알았어.
3: 우후! 이제 공중구조네. 이거 생중계해야지.
1: 어우, 서두르는 게 좋겠네. 아! 데이트! 데니, 얼른 거기 그 벨트네.
3: 잠깐만, 카메라를 어디에 둘지 좀 정하고. 기대하세요, 제 팬 여러분. 짜릿한 공중구절 보여드리죠. 어, 뭐야, 어, 엄지에 가려졌나? 아, 다시 해봐야겠다.
1: 데니, 생중계를 할 때가 아니야. 얼른 메라니까.
3: 아, 각종.
1: 아, 다시 쫓아가야겠지. 어?
0: 체이스, 공으로 스카이 벨트를 좀 풀어줄래?
2: 그래, 알았어. 럭! 발사! 됐다!
1: 고마워, 체이스!
3: 우와, 컴컴한 터널 끝엔 언제나 빛이 있다더니 맞네!

0: 기차가 해변 쪽으로 가고 있어.
1: 해변이라면 주마 여기로 와줘.
2: 바로 갈게. 준비 자 분동.
0: 예, 이건 기차 여행 대박이라고.
3: 으아, 꿈이잖아. 으아.
0: 안녕 제니팬 여러분, 저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3: 저기 좀 떨어져.
0: 그래야 네가 안전하지.
3: 아, 잘 보셨죠? 거미를 살렸어요.
4: 주마, 여길 다 지나기 전에 데니한테 튜브를 던져줘.
5: 알았어, 대장.
3: 근데 데니는 어딨지?
0: 야, 무섭게 따라오는 건데.
3: 저렇게 계속 움직이면 튜브를 어떻게 던져?
1: 분명히 튜브를 던질 만한 타이밍이 올 거야. 할 수 있어, 주마.
0: 주마, 지금이 기회야. 데니가 가만히 있어. 데니, 잡아. 튜브. 거미야, 나 먼저 간다.
3: 넌 괜찮아.
5: 데니, 꽉 잡아. 출발한다.
3: 이거 엄청난데, 주마? 아, 방송을 안 켰네. 다시 하면 안 될까?
5: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0: 데니, 무사히 와서 다행이야.
3: 그러게. 고마워, 버티고 전에.
1: 고맙기는 뭘. 혹시 또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으쨔, 내 셀카봉이잖아. 고마워, 새야.
5: 아직 등반은 포기 안 했지?
0: 당연하지.
3: 기대하시라, 용감한 데니엑스. 또 멋진 비행사 에이스 소렌슨이 이 엘그라드 산을 정복했습니다.
0: 완세, 드디어 정상이야. 너하고 팀워크가 괜찮은데.
3: 우후, 최강의 팀. 와, 우리 진짜 끈끈한 팀이 됐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승강기.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3: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4: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3: 네,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3: 당연하죠.
4: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3: 그치만 괜찮아요.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와서 더 좋아. 와,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같이 가.

하게 반찬

0: 달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1: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2: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타겠는데.
2: 그래도 타고 싶은데.
3: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2: 근데 안 된다고요?
4: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2: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2: 아니요, 못 타겠어요.
0: 달리마,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2: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5: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2: 요령 놀이터?
5: 요령 놀이터에 놀러오렴.
2: 재밌겠다.
5: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2: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5: 그럼.
2: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2: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2: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6: 요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6: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2: 우와! 치,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7: 해보기로 했잖아.
2: 넌

0: 재밌었어.
1: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0: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0: 정말 그럴 수 있어?
1: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0: 원해.

0: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뽕자! 뽕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2: 어, 그봐.
3: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4: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행히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지느러미에 하얀 가시가 있대.
4: 정말?
3: 그 뒤에는 블루탱, 저건 무리시 아이돌, 저건 흰동가리.
4: 아, 가오리다. 안녕. 꼭 하늘 나는 것 같아.
5: 달리마.
4: 언니.
5: 반갑다, 반가워. 써니하고 별이도 오랜만이네.
2: 네. 언니, 안녕.
5: 다들 어서 와. 그럼 수족관 체험을 시작해볼까?
4: 네.

0: 뭐지? 어? 우와, 너 돌고래 맞지? 우와, 돌고래다!
1: 아기 돌고래 튼튼이야.
0: 튼튼이? 근데 다쳤나 봐.
1: 그물에 걸려서 다쳤어.
0: 그물에?
1: 응,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구조됐지.
0: 아팠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1: 아니, 돌고래한테 여긴 너무 좁아. 건강해지면 바다로 돌려보내줘야지.
0: 아, 그렇구나. 어?
2: 우와, 울음소리가 특이하다.
0: 아직도 많이 아파? 왜 그래? 우리가 싫어?
2: 우리 완전 착한 친구들이야.
3: 그래, 절대 해치지 않아.
1: 아직은 겁이 나나 보다. 그물에 걸렸을 때 너무 놀라고 아팠나 봐.
0: 불쌍해.

0: 정말? 저런, 불쌍해라.
1: 돌고래 아야했어?
0: 그물에 걸려서 아야했대.
2: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있으니 엄청 답답하겠구나.
3: 네, 그래서 언니가 튼튼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0: 그래, 달림이가 잘 놀아주면 더 빨리 나을 거야.
3: 네, 잘 돌봐주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지은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거예요.
2: 그거 참 멋진데? 달림이 수의사 선생님.
0: 달콤아, 어서 밥 먹어야지. 밥 날아갑니다.
3: 언니.
0: 달림이 왔구나.
3: 응, 튼튼이 보살펴주려고 왔어.
0: 어? 달림이 오늘 수의사처럼 하고 왔네.
3: 응,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려고.
0: 그래, 좋아. 달림이가 튼튼이 마음을 잘 치료해주면 좋겠다.
3: 튼튼이의 마음?
0: 응, 좋은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럼 몸도 더 빨리 낫게 될 거야.
3: 그렇구나.
0: 이제 먹이줄 시간이니까 같이 가볼까?
3: 응. 튼튼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자, 많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지.
4: 어, 왜? 먹기 싫어?
3: 자, 맛있는 물고기가 날아갑니다. 퓨웅! 퓨웅! 퓨웅! 이것도 소용이 없네.
0: 아직 낯설어서 그래. 조금 더 친해지면 괜찮을 거야. 내일 다시 해보자.
4: 언니. 튼튼아, 잘 있어.
3: 튼튼아,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구나. 그럼 얘는 어때? 내 친구 달토끼를 데려왔어.
5: 반가워, 난 말토끼야.
3: 조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나 튼튼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5: 달림아, 우리 돌고래 흉내내면서 같이 놀까?
3: 그거 재밌겠다.
6: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위히
3: 위히.
0: 달림아, 뭐해?
3: 돌고래 소리 따라하고 있어. 미크 초코랑 놀아줄 때 왈 왈 야옹 소리를 내주면 좋아했었거든.
0: 뭐?
3: 튼튼이도 자기랑 비슷한 소리를 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0: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3: 위히, 위히. 어? 내 가방.
0: 어? 어떡하지?
3: 어? 어? 고마워, 튼튼아. 언니, 들었지? 튼튼이가 나한테 말을 했어.
0: 드디어 둘이 친해진 건가? 달림이 마음이 통했나 보다.
3: 너. 야, 야. 언니, 튼튼이가 좋은가 봐.
0: 그러게. 너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나 보다.
3: 정말?
0: 자, 달림아, 사진 찍어줄게.

0: 언니, 어때? 튼튼이 이제 다 나았어?
1: 상처도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해.
0: 와, 다행이다.
1: 그래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
0: 진짜? 잘됐다.
1: 서운하지 않아? 튼튼이랑 헤어져도?
0: 서운하지. 그치만 튼튼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 난 튼튼이가 행복한 게 훨씬 더 기뻐.
1: 우리 달님이 진짜 훌륭한 수의사 같은데?
0: 정말? 언니처럼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1: 그럼 대구 말고. 그래! 튼튼이 바다에 데려다 줄 때 너도 같이 갈래?
0: 정말? 그래도 돼?
1: 그럼! 튼튼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달님이 네 덕분인걸.
0: 우와, 신난다! 튼튼아, 나도 너랑 친구가 돼서 정말 기뻤어.
1: 달림아, 이제 튼튼이를 풀어줄 거야. 그럼 튼튼이가 바다로 나갈 수 있어.
0: 바다에서 잘 살 수 있겠지?
1: 왔나 봐.
0: 잘 가, 튼튼아.
1: 잘 살아.
0: 안녕. 언니, 저기 좀 봐. 튼튼이가 친구들을 만났어.
1: 그래, 잘 됐다.
0: 튼튼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보니까.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프리얼.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은 이렇게 길쭉한 선부터 쭉쭉 그리고
1: 그린다쌤 벌써 끝난 거예요? 오늘은 뭘로 그리실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0: 그럼 딱 맞춰 잘 왔어
1: 어?
0: 지금 이 그림에서 꽃이 필 거거든 오늘의 준비물 짠!
1: 어? 포크?
0: 맞아 오늘은 이 포크로 그릴 거야 포크 요 뒷면에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종이 위에 꾹
1: 우와 꽃이다 포크꽃 응? 더 많이요 더 많이
0: 알았어
1: 응?
0: 포크 뒷면에 물감이 골고루 묻게 굴리듯이 꾹 다시 물감을 또 묻혀서 이렇게 꾹 다른 색으로 할 때에는 다른 색 물감을 또 묻혀서 꾹 꾹
1: 우와 알록달록 포크꽃 너무 예뻐요
0: 이번엔 조금 다르게 물감을 길게 쭉 발라서 다시 포크로 쓱쓱쓱 그어주듯이 쓱쓱 이렇게 긁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긁어주니까 풀밭이 생겼지?
1: 네. 포크로 찍고 쭉쭉 긁고 포크로 만든 꽃밭 향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0: 꽃향기 맡으러 동물 친구가 찾아왔네?
1: 어? 누구요? 누구지? 누구냐 난?
0: 다시 포크로 꾹
1: 알았다 뾰족뾰족 포크털 고슴도치 맞죠?
0: 맞아 털아 많이 날아
1: 많이 날아
0: 이럴 땐 포크 두 개로 같이 찍어보는 거야
1: 와

0: 저도 찍을래요, 저도. 이렇게 포크로. 완성! 그린다 쌤, 이번엔 또 뭐 그릴까요? 쿡쿡쿡, 쓱쓱쓱, 너무 재밌어요.
1: 그렇지.
0: 네.
1: 친구들도 포크로 그려볼래요?
0: 그려봐. 너무 재밌어요. 이런 포크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나도 한 번. 이게 아닌데.

0: 그리고 있어?
1: 사자.
0: 우와, 사자? 무슨 사자야?
1: 새야 사자.
0: 새야

0: 귀엽겠다. 어, 눈에 그 뾰족한 건 뭐야?
1: 속눈썹.
0: 속눈썹 인을 사자. 아, 너무 낭만적이다. 지금은 뭐 그려주는 거야?
1: 목걸이.
0: 목걸이? 우와, 멋쟁이구나. 사자 머리는 없어, 세아야?
1: 있어.
0: 있어? 보여줘.
1: 알았다.
0: 우와, 두근두근두근두근. 우와, 멋지다, 멋지다. 분홍색이라 너무너무 낭만적이다. 또 있어? 이번에는, 우와, 갈색인가 보다. 사자가 굉장히 멋지네.
1: 동그리랑 달걀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쳐봤어.
0: 나랑 정말 닮은 것 같은데. 고마워. 지금 사자는 뭐 하고 있어?
1: 잠자고 있어.
0: 으악! 잠자고 있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세아야, 비가 온다. 비 오는 것도 그려줄 수 있어?
1: 응.
0: 어떻게 그릴 거야? 우와, 비가 비다.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사자야, 일어나, 일어나. 잠에서 깨야지. 우와, 시원하겠다.
1: 사자는 비가 오는 날에 제일 좋아해.
0: 제일 좋아해? 응. 그럼 사자는 비 오는 날 뭐 하고 놀까?
1: 공놀이.
0: 공놀이? 사자하고 비 오는 날 공놀이 하고 싶다. 우와, 세아야, 이건 뭐야?
1: 비 올 때 거기 첨벙첨벙 하잖아.
0: 우와, 첨벙첨벙. 세아 사자 좋아하겠다.
1: 다 그렸어.
0: 다 그렸어. 그럼 새야사자 둥그리한테 자랑해줘.

0: 있습니다. 저는 곰돌이 가족이 이 꽃밭으로 소풍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포크로 물감을 콕콕 찍으니 엄청 재밌어요.
1: 제가 공작사를 그려봤어요. 아록달록한 꼬리를 포크로 찍어서 표현해봤어요.
2: 우주 맞죠 맞죠.

0: 이야기? 좋아. 하늘,
1: 하리가
2: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기로 약속.

0: 전치시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엔테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테씨.
2: 테씨.
0: 따라쟁이 바비. 그대를 구하러 내가 왔으시죠? 이 몸은 기사 티씨라고 하오.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2: 잠깐 기다리세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티씨 기사님. 안 그래도 마침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거든요.
0: 난 아주 먼 길을 거쳐왔답니다.
2: 얼마나요?
0: 언덕 6개요. 그런 다음엔 커다란 바다까지 건너왔죠.
2: 무슨 색이었나요?
0: 파란색.
2: 어?
0: 이제 구하러 올라갑니다.
2: 이제 구하러 올라갑니다.
0: 기다리시오.
2: 기다리시오.
0: 바비, 넌 저리 가!
3: 저리 가!
0: 바비!
3: 바비!
0: 안 돼! 가라니까!
2: 안 돼!
0: 바비, 당장 나가!
3: 당장 나가!
0: 네가 놀이를 망치고 있잖아!
3: 망치고 있잖아!
0: 바비!
3: 바비!
0: 쟤는 왜 항상 나를 따라하는 거야?

0: 무슨 일 있니?
1: 바비는 항상 저를 따라하는데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 아, 그랬구나.
3: 티씨, 엄마가 처음 그림을 배웠을 때는 말이야, 다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곤 했었어.
1: 네? 정말이요?
3: 그럼. 저 그림 보이지?
1: 네.
3: 저 그림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이야.
1: 대체 왜요?
3: 왜냐하면 난 그 화가들을 아주 존경했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
1: 아, 고마워요, 엄마. 하비! 하비! 미안해, 바비.
4: 뭐?
1: 네가 자꾸 날 따라했던 건 너도 나처럼 상상을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지?
4: 맞아!
1: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더 완벽하게 날 따라하도록 해.
4: 좋았어! 우후!
1: 멋진데?
5: 저기 기사님들.
4: 응? 응?
5: 이 정도면 이미 날 8번이나 구하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1: 그럼 누군가를 구할 준비 되었는가?
4: 당연하지! 구할 준비 됐습니다!
1: 좋아! 오케이! 준비됐지?
4: 그럼!
1: 자, 셋 하면 간다!
4: 하나, 둘, 셋!
1: 공주님?
4: 어디 간 거지?
5: 기사님들!
1: 응?
5: 너 한번 느려서 내가 날 구했어요. 드래곤한테 한번 전해줘요.
1: 드래곤?
4: 야호! 드래곤!
5: 물리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거르지. 지진 선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호떡아, 너 눈썹 어디 갔어?
1: 어, 그게 아까 아빠 면도기로 샥 했더니 샥 없어졌어.
0: 뭐라고? 아빠 면도기로 눈썹을 빌었다고?
1: 응?
0: 아이 참, 면도기를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그러다 뱀에 어쩌려고. 눈썹 말고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
1: 응? 없어.
0: 아이, 다행이다. 근데 너 이제 눈썹 없어서 어떡하냐?
1: 뭐 어때? 어차피 눈썹은 쓸 데도 없잖아. 괜찮아.
0: 어? 눈썹 터치가 깜빡인다. 이건 눈썹이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눈썹도 쓸 데가 있다는 거지.
1: 과연 그럴까?
0: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어? 여기가 어디지?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야?
2: 와.
3: 눈썹 대장님 오셨습니다.
2: 눈썹 샤. 근데 그대는 왜 이 대장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가?
0: 어, 저 말인가요?
2: 그랬노? 이 대장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눈썹 기사가 그대 말고 또 있는가?
4: 뭐해? 어서 대장님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눈썹!
2: 이렇게
0: 눈썹!
2: 눈썹! 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아미 기사단을 뽑는 날이다.
0: 아미 기사단이요? 그게 뭔데요?
2: 예, 아니, 어떻게 아미 기사단을 모를 수가 있어? 진정해, 진정.
4: 아니, 넌 눈썹 기사단인데 어떻게 아미 기사단을 몰라? 아미란 아름다운 눈썹이란 뜻이잖아.
5: 이제 알았다는 거야? 우리 눈썹 기사단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눈썹 기사를 뽑아 아미 기사단을 만들잖아.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0: 그분? 그분이 누군데?
5: 아니,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가 있어? 그분은
2: 대장님! 눈썹! 눈썹 샤!
6: 큰일 났습니다.
2: 아니, 무슨 큰일?
6: 오른쪽 눈썹 기사단이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2: 뭐? 오른쪽 눈썹 기사단이 몽땅 다? 아이, 걱정하지 마.
6: 아, 네. 아주 그냥 싹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0: 호떡이가 오른쪽 눈썹을 밀었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
2: 예? 이거 아주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큰일.
0: 에이, 눈썹이 좀 없다고 큰일이야 나겠어요.
3: 뭐야?
2: 대장님! 대장님! 아니, 넌 또 무슨 일이야?
6: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2: 아니, 무슨 큰일? 뭐, 그, 어? 이마산에서 큰 땀방울이라도 굴러온다면 모를까? 무슨 큰일?
6: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7: 비상, 비상. 땀방울이 왼쪽 눈썹 수풀 향해 굴러오고 있습니다.
8: 눈썹! 땀방울이야!
2: 눈썹 기사단 정신 바짝 차려라! 눈썹으로 찔러서 땀방울을 반드시 막아야 돼! 절대로, 절대로 그분에게 가게 해선 안 된다!
7: 땀방울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8: 신기하다.
2: 두구닥. 눈썹 기사단 아주 잘 막았다. 차! 물론 내 덕분에 막았지만 말이야. 뭐들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8: 네.
0: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분을 지키기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
2: 궁금한가?

0: 그분이 누구냐면 눈의 여왕님이시다. 우리 눈썹 기사단은 눈의 여왕님이 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1: 오, 그러니까 눈썹 기사단은 눈의 여왕님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2: 눈썹!
3: 방금 전처럼 이마산에서 땀방울이 굴러 떨어졌을 때 우리 눈썹 기사단이 막지 않았다면...
4: 비상, 비상! 이마에서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3: 눈의 여왕님은 다치셨을 거야.
4: 눈의 여왕님이 다치시면...
1: 설마 앞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야?
0: 최악의 경우엔 그렇다.
1: 눈썹은 눈을 보호하고 있었어.
4: 비상, 비상. 현재 오른쪽 눈의 공전이 머리선에서 비듬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눈썹!
5: 대장님, 어떡합니까? 현재 오른쪽 눈썹 기사단은 싹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6: 아, 우리가 오른쪽 눈썹 숯불에 작동해서 넣고
2: 어떻게 해야 되지?
0: 천장근, 천장근근. 나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일을 어쩌지? 일을 어쩐다. 눈썹.
6: 안 돼!
7: 눈에 뭐가 들어갔냐?
6: 안 돼! 비비지 마! 비비지 말라니까!
2: 눈의 여왕님, 괜찮으실까요?
0: 아니, 괜찮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다.
8: 우리가 무슨 수로 나서요? 오른쪽 눈썹 숲으로 갈 수가 없는
0: 직접 가지 않는다. 지금부터 표정 작전을 실시한다.
2: 왜?
0: 우린 그동안 슬픔, 기쁨, 짜증, 아픔, 화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아픔을 표현한다.
2: 아픔이요?
0: 너희는 저쪽으로, 너희는 이쪽으로 이동한다. 실시!
2: 네, 대장님!
1: 근데 표정 작전이 뭐야? 어디로 가는 건데?
6: 일단 따라와. 넌 우리랑 같이 간다.
0: 이번 작전은 근육맨들과 합동작전으로 실시한다. 근육맨들! 아픔을 표현한다!
9: 아픔! 좋다. 그럼 난 여기 근육을 아래로 민다.
10: 그럼 난 여기 근육을 위로 밀어 올린다.
2: 실시!
8: 아빠가! 아유, 많이 아파! 그러니까 아빠가 눈 비비지 말라니까. 너 눈썹 왜 그래? 밀었어? 아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뭐야, 이게.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유, 어디.
0: 이번에는 불쌍한 표정을 만든다. 실시!
8: 너 호떡이 너! 그런 표정 지으면 너 아빠가 화를 넣어! 화를 어떻게 내.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엄마한테 걸리기 전에 얼른 가리자,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안 가려지네. 아빠가 가릴 것 좀 갖고 올게. 기다려. 알았지? 가만 있어. 아유, 큰일 났어.
1: 다행이다.
4: 불쌍한 표정으로 위기 탈출. 위기 탈출.
2: 눈썹
0: 기사단 수고했다. 너희들은 땀방울로부터 눈의 여왕님을 구해냈고 불쌍한 표정을 짓게 호떡이를 구해냈다. 오늘부로 너희들 모두를 아미 기사단

0: 인간으로 인정한다.
1: 이거였어! 눈썹이 하느니! 어? 우와! 눈썹 최고 딱지라!
2: 어? 누나 왔어? 내 말이 맞지? 눈썹은 쓸데없는...
1: 아니! 눈썹이 얼마나 중요하냐라 하는데 눈썹은 눈을 지키는 최고의 기사단이야. 땀도 막아주고 비듬이나 먼지도 막아주고 그리고 눈썹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

0: 소리 습격 사건.
1: 호떡아, 호떡아. 응? 내 말 안 들려? 에이, 호떡아, 대체 뭘 듣고 있길래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0: 응, 이거.
1: 응? 에이,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크게 들어? 귀 안 아파?
0: 귀가 아프긴 왜 아파? 크게 들어야 신난단 말이야.
1: 어? 귀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호떡이 네가 헤드폰으로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0: 치, 헤드폰으로 소리를 좀 크게 들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1: 어? 귀딱지가 또 깜빡이잖아.
0: 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소리를 크게 들으면 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2: 쓰러질 뻔했네. 철세포 3호 괜찮아?
3: 아, 철세포 4호 난 괜찮아. 철세포 2호 괜찮아?
4: 괜찮긴 한데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철세포 1호 너도 힘들었. 철세포 1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3: 철세포 1호가 쓰러졌어.
2: 털이 끊어졌어. 소리는 어떻게 됐지?
5: 철세포들아, 뇌님께 소리를 전달하고 와.
2: 털세포 1호는 왜 그래?
4: 소리 괴물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요.
1: 어? 여기는 어디지?
2: 여기는 어디라니? 털세포 5호, 너도 다친 거야? 다쳐서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여기는 귀마을 달팽이관이잖아.
1: 귀마을 달팽이관이요?
2: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래? 그럼 네가 소리를 듣는 털세포인 것도 기억 안 나?
1: 네? 제가 털세포라고요?
2: 이럴 수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1: 그럼 너희도 털세포야?
6: 당연하지.
1: 근데 그 털세포는 왜 쓰러진 거야?
7: 왜라니? 털세포 1호잖아. 방금 우리 귀마을 달팽이관 맨 앞에 있다가 소리 괴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쓰러졌잖아.
1: 소리 괴물은 또 누군데?
7: 털세포 5호, 너 왜 그래?
3: 너도 많이 다친 거야?
2: 털세포 1호처럼?
1: 그게 나는 다친 게 아니고.
2: 그래! 소리 괴물 때문에 충격받아서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럼 그동안 네가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 귀로 들어오면 웨이도라는 길을 지나 고막으로 가고, 고막에서 소리가 커지면 달팽이관에서 무슨 소리인지 듣게 되는데,
8: 똑똑,

0: 지금부터 소리를 듣는다. 실시!
1: 탈탈탈탈세포 소리 소리 듣는다. 탈탈탈탈세포 소리 소리 듣는다. 듣기 완료!
2: 그래, 무슨 소리지?
1: 와!
2: 와! 띵동댕!
3: 와! 성공!
2: 오! 호떡이가 케이크를 보고 와를 외쳤구만. 그럼 뇌님께 와 소리를 전달하러 가볼까? 가자. 나는 청각신경세포로 털세포들이 들은 소리를 뇌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 그럼 뇌님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 기억 안 나?
4: 아,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구나.
5: 그런데 방금
4: 방금?
6: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괴물이 탈피기관을 습격했어. 그래서
3: 털세포에로.
4: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7: 후배 귀세포 잘 들으라. 귀.
4: 귀.
7: 귀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귀.
4: 귀.
7: 공기. 먼지, 소리, 때때로 구슬에 심지어 세균까지.
4: 세균이요?
7: 절대 놀라지 말라, 귀.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우리 귀세포는 절대 놀라지 않는다, 귀.
4: 귀.
7: 손님을 외이도로 안내할 뿐 알았냐, 귀끄르게 귀귀.
4: 귀끄르게 귀귀. 네, 선배님.
7: 오. 어머, 깜짝이야.
0: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 귀세포들은 절대 놀라지 않는다. 구이 라고 하시더니 엄청 놀라셨나 봐요.
7: 아, 누가 놀랐다는 거냐. 귀. 저길 보라, 귀. 헤드폰이라는 건데 저 안에서 소리가 나온다. 귀.
4: 귀.
8: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소.
7: 오, 깜짝이야.
0: 선배님. 어?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라면서요.
7: 그게 그 이렇게 놀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라, 귀. 아이, 뭐 하고 있냐, 귀. 손님이 왔으니 인사부터 하자, 귀.
9: 어서오세요. 귀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 도리리 도리리 도. 헤드폰에서 왔으나 어디로 가지?
9: 네네, 손님. 외이도를 따라 고막으로 가시면 된다. 귀.
8: 고막 이쪽.
9: 네네. 그쪽으로 쭉 가시면 된다. 귀.
8: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0: 선배님, 저 손님 엄청 시끄러운데 괜찮을까요?
7: 괜찮을 리가 있겠냐, 귀. 또 한 번 폭풍이 휘몰아칠 거라, 귀. 귀, 귀, 귀. 하여간 저 헤드폰이 문제라, 귀.
4: 귀. 여기는 고막이야. 이 고막을 지나면 달팽이관이 나오고 거기서 소리를 듣는데 고막이 없으면 안 돼요. 고막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거든요.
8: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4: 어머, 고막을 통과하면서 큰 소리가 더 커져 소리괴물이 돼버렸네.
8: 도도 도리리 도 도리리 도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4: 이걸 어쩌지? 탈팽이관의 털세포들 괜찮을까?
8: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0: 오! 소리가 들어온다! 털세포들아, 소리를 듣자! 준비!
1: 준비!
0: 지금부터 소리를 듣는다! 실시!
8: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0: 소리지?
1: 도리리 소리리 소리리 소!
2: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0: 아! 소리 괴물이 들어왔잖아!
2: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0: 야! 이 소리 괴물이라도 뇌를 깨쳐떠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를 얻습니다. 도! 뇌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3: 그래? 무슨 소리지?
2: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4: 털세포 1호가 맨 앞에서 소리를 듣다가 소리 괴물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라고. 털세포 1호요.
5: 그럼 헤드폰에서 나온 큰 소리가 털세포를 쓰러뜨린 거라고? 털세포 1호 일어나 어서.
4: 에이, 소용없어. 털이 끊어진 털세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5: 그럼 소리는요?
4: 들을 수 없어.
5: 고치면 되잖아.
6: 아니, 우리 탈세포들의 털은 한 번 끊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4: 또 소리 괴물이 공격해오면 나도 쓰러질지도 몰라.
6: 나도.
5: 그럼 호떡이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돼! 내가 가서 호떡이가 다시는 헤드폰으로 큰 소리 듣지 않게 할게. 약속해! 어? 빛이 일곱 단지다! 우리 친구들도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소리 크게 들으면 안 돼!
7: 장난친다고 친구 귀에 대고 고함을 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위험해!
1: 그러나 우리 다 죽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옥스포드 탕!
12: 해보고!
11: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나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숨을래.
1: 자, 우리 다 같이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틱틱.
4: 고양이.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달콤한 맛.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주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이 중에서 고를 거야. 이걸로 정했어.
6: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디아다 붐.
0: 오, 재밌는 소리.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자자자 짠! 우레하는 원숭이?

0: 안녕. 친구들 안녕. 아저씨가 어떤 박스가 좋아? 짜잔!
1: 잠깐만요, 이건 노래하는 원숭이?
0: 맞아. 어떤 원숭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짜잔, 짜잔, 짠, 짠, 짠, 짠. 어? 어? 뭐라? 이거 클레이더!
1: 아!
0: 원숭이 어디 갔지?
1: 원숭이? 원숭이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봐요.
0: 오, 좋은 생각이야. 이걸로 노래하는 원숭이를 만들면 되겠다, 맞지?
1: 네, 제가 만들래.
0: 그래, 그래. 근데 원숭이 본 적 있어, 지유는?
1: 원숭이 본 적 있어요. 아, 동물원에서.
0: 아, 그랬어? 나도 거기서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1: 아니, 그게 아니라 귀는 반달처럼 크고 얼굴은 사람 같아.
0: 진짜? 네. 손님 한번 내볼 수 있어?
1: 웃기기기 웃기기.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기기기 웃기기.
0: 웃겨야지.
1: 웃기기 웃기기.
0: 귀여워. 잘 알고 있네. 그럼 지우가 있어가지고 원숭이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가 원숭이 머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아저씨가 뭐 만들지? 얼굴을 만들게. 어때?
1: 좋아요.
0: 좋았어.
1: 머리는 자.
0: 머리는 이건가 봐.
1: 안 나온대요.
0: 자. 그러면 아저씨는 얼굴을 만들게.
1: 자, 먼저 야!
0: 와우. 자, 그럼 나는 얼굴이니까 조금만 떼도 되겠다.
1: 원숭이 엉덩이 빨개.
0: 오.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더 좋지.
1: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젤리. 아니, 가능해요.

0: 뭐?
1: 백두산!
2: 우와, 진짜 동그랗게 잘 만들었다. 이제 여기 살만 좀 더 붙이면 되겠다, 그지?
1: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줘? 오케이. 자, 이렇게 살짝 해주면 딱 완성이야. 자연! 와우! 진짜 빨리 만든다, 너. 자, 원숭이 얼굴이 완성됐어.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이랑 이렇게 한번 합쳐보자. 짜잔!
0: 눈은 저가만 낼게요.
1: 오케이. 눈은 점처럼 작게 만들어줘야 돼.
0: 저 작게 만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넌 다 이렇게 잘하니?
2: 저는 원숭이 귀를 만들 텐데요. 지우 씨.
3: 네.
2: 원숭이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 코끼리 귀처럼 이렇게 큰가? 나는 잘 모르겠네.
0: 아, 그건 반달처럼. 반달처럼 생겼어요.
2: 아, 반달처럼 생겼어?
0: 네.
2: 알았어. 지우 말대로 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 잘 만들지?
3: 우와.
2: 자, 귀를 한번 나 붙여볼게. 지우, 나 귀 붙인다. 응?
0: 네.
2: 쭉쭉쭉. 쭉. 촉촉촉촉. 짜잔, 어때? 자, 이제 지우 눈만 붙이면 완성이야. 지우, 아, 귀엽다. 눈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한번 붙여볼까?
0: 저가 할게요.
2: 뭐가 해볼래?
0: 네.
2: 오케이. 톡톡 붙이고, 나도. 야, 지우 너 진짜 잘 만든다. 그럼 아저씨가 입 만들어줄게.
0: 네.
2: 됐다! 원숭이! 완성! 짜잔! 지우야, 우리가 만든 거야, 같이. 이 원숭이는 노래하는 원숭이야.

0: 산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1: 난 산이 좋아. 언덕이 있어서 좋아. 꽃밭이 있어서 좋아.

0: 원숭이는 산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하지만 왠지 쓸쓸했어요.
1: 그래, 친구가 필요해.
0: 오, 원숭이 두 마리가 되었어요.
2: 안녕.
1: 안녕.
2: 산에서 함께 놀자.
1: 산에서 함께 놀자.
2: 우리 노래 부를래?
1: 우리 노래 부를래?
2: 왜 자꾸 따라하니?
1: 왜 자꾸 따라하니?
2: 흥, 너랑 노래 안 할 거야.
1: 흥, 너랑 노래 안 할 거야.
0: 원숭이는 자꾸만 따라하는 친구가 미웠어요. 그래서 혼자 꽃밭으로 갔죠.
2: 난 꽃이 좋아요.
3: 난 꽃이 좋아요.
2: 언덕이 좋아요.
0: 하지만 어느새 친구 원숭이가 나타나서 따라 불렀어요. 원숭이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귀를 꼭 막고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 원숭이도 나뭇잎으로 귀를 꼭 막더니

0: 먼저 하고 다른 원숭이가 따라 부르네. 신기하고 재밌다. 멋진데? 오옹, 우리 노래가 그렇게 멋져? 오옹, 우리 노래가 그렇게 멋져?
1: 그래, 아주 재미있는 노래였어.
0: 그래, 우리 같이 또 부를까?

한 친구가 먼저 부르고 다른 친구가 따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멋지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그럼 지우부터 시작해봐. 시시 시. 시, 시.

따붐 디야 따붐. 와, 최고. 자, 그럼 노래를 따라 불러서 멋진 화음을 이루는 돌림 노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박스로 큐!

0: 안녕.
1: 안녕.
0: 오늘 아저씨가 가져온 박스는 노래로 말해요 박스. 짜란,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와우.
1: 이건 저 어린이 집에 있는 건데.
0: 진짜? 이거 네. 본 적 있어?
1: 네.
0: 이 마이크는 신비의 마이크야. 지유, 정엽이 노래 한번 해볼래?
1: 네.
0: 어, 해봐. 원, 투, 쓰리.
1: 비밀.
0: 비 내리는 오람선? 대박. 해줘봐. 원, 투, 쓰리, 포. 쑥스러워?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지유야.
1: 왜요?
0: 정해봐. 왜요? 그럼, 노래로 말하면서 노는 거 어때? 봐봐라. 친구들, 안녕. 정말로 보고 싶었어. 나르하 아저씨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재밌지?
1: 네.
0: 자, 영혼 좀 담아봐. 재밌지 않아? 별로 재미없구나. 자, 그러면은 지유, 정엽이 마이크 나눠줄게. 지유는 공주님, 왕자님, 정엽이 왕자님.
1: 파란색, 나 바다 색깔.
0: 맞아. 이제부터 마이크를 들고 노래로 말하는 거야. 알았지?
1: 안녕.
0: 안녕. 정여봐, 너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니?
1: 연기하고에서 만났지.
0: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1: 둘 다 좋아요, 아저씨. 몰라, 몰라, 몰라.
0: 지유야, 너는 정엽이랑 결혼할 거니? 정여봐, 지유 얼마나 좋아하니?
1: 아직 안 해줘했어요, 아저씨.
0: 너네 둘은 너네 둘만 놀고 나만 미워해.
1: 괜찮아요, 미안해요.
0: 오래오래오래오래 사이좋은 친구가 되렴. 알겠다면 네. 네.
1: 몰라.
0: 네, 한 번만 해줘라.
1: 아, 네. 아, 네요.
0: 야, 노래로 말하니까 더 즐겁고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다. 그지 않아?
1: 예. 한번 나요, 한번 나. 더.
0: 더 하고 싶니? 자, 그러면 스토리박스에서도 이렇게 노래로 말하는 토끼소녀가 기다리고 있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아?
1: 궁금해요.
0: 그럼

0: 어느 마을에 당근을 파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2: 허이, 노래로 뭐 하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1: 당근, 당근, 당근 사세요. 오늘 당근이 싱싱해요.
2: 난 지금 당근이 필요 없단다.
1: 알겠어요. 다음에 사세요.
2: 허허, 이상한 소녀일세. 어린 나이 안 됐구먼.
0: 사람들은 소녀를 이상하게만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으로 갔어요.
1: 당근 사세요. 싱싱하고 큰 당근이에요.

0: 장근우산이 뭐야?
1: 시장에서도 소년은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속상해진 소년은 사람이 드문 구석으로 갔어요. 소녀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노래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0: 우산이 아니라 당근이에요.
1: 알아요. 맛있는 당근.
0: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점이야. 사람들은 노래로 말하는 게 이상하대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1: 전혀요. 지루하지도 않고 생각도 잘 전해져서 얼마나 좋은데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요.
1: 이미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2: 서로에게 특별한 친구가 된 소녀와 소녀는 즐겁게 노래로 이야기했어요.

0: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1: 네!
0: 우리도 그럼 이제 노래로 말하는 공연 박스로 가보는 거 어때?
1: 좋아요!
0: 와, 뮤지컬의 무대로 출발!
2: 당근이 참 싱싱해요. 비가 오면 우산으로 써도 좋겠어요.
3: 어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죠?
4: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2: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항상

0: 소원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어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죠? 좋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쥐설, 마데카설.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4%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0: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Coco! Are you okay?
1: No, I don't want half.
0: Really?

have a pair of glasses for you. Now, they're home.

오늘은 하!

0: size. Size. Size. Half. Half. Half. Amount. Amount. Amount. Math show quiz time. Which one is half? Number three. Which one is half? Number one. How should we cut the cake to divide it in half? Number two. Good job!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괜찮아.

0: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신기하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너도 같이 할래?
0: 좋아, 아씨가 술래.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왜 그래 도도? 나도 술래하고 싶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
1: 오. Oh, dog

0: 든든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설.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0: 우와, 우와, 우와! 솔, 들어오세요.
2: 네!

약을 드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야,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라시드.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delicious dumpling. Shrimp and tofu. 네, 오늘은 새우 유부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a shrimp fried tofu dumpling.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있어요. We have tofu, 두부도 있고요.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후리카케. 네, it's a vegetable and sesame seed mix.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감자 전분 가루요.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fried tofu. 유부도 있어요. 오늘은 토프하고 토프, 두부하고 유부 쓰겠습니다. First, the 유부. 네. We're going to cut open the fried tofu. We cut open our fried tofu. And we squeeze. 우리 살짝 밀고 밀고 밀고. 어, 오케이. 그저 비료 다 나오고. Squeeze. And we put our 유부 here. Like that. I washed the shrimp. 네, 저는 새우 씻었어요. 아주 싱싱한 새우. But now we have to pour out the water. So let's drain the water. 우리 물 다 빼고요. Now, we have to save 4 shrimp.

0: Now we need to save 1, 2, 3, 4. 네. 아니, 또 예쁜 거 여기. 우리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냐면 만두 위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쁜 거 위에 놓을 때 진짜 멋있는 맛있는 만두 나올 것 같아요. And now we're going to chop the shrimp. 우리 다진 새우 필요해요. So now we chop the shrimp. 다진 마늘처럼 아주 짧게 짧게 잘라야 돼요. 먼저 한 젓가락 이렇게 자르고 And now let's chop the other way. 시간 좀 걸려요. Chop this way. And now chop the other way. You see, the pieces get smaller and smaller. We need tiny pieces of shrimp. 오늘 우리 새우 아주 짧게 잘라요. 왜 알아요? 오늘 만두 만들어요. 그리고 만두 먹었을 때 식감은 아주 중요해요. You can do it in a blender, in a food processor. 그 기계도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Okay, done. We chopped up our shrimp. So now we need to make our shrimp mix. 네, 만두 안에 넣는 그 새우 믹스 만들어야 돼요. First, we need the egg white. 네, 우리 달걀 흰자만 쓸 거예요. Carefully open, like this, and then like that. Now tofu time. First, we open the pack. Open the tofu, 우리 튜브 열고, 물 다 뺄 거예요. Take out the water. 오늘은 4분의 1만 필요해요. So let's cut like this. And once like this, and we'll use this piece. 네. And now we dry. We put it on the kitchen towel, and we dry it. 네, 우리 물 다 없어져야 돼요. Good, all done. And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네, we add the shrimp. 우리 새우 넣고. We add the cornstarch, 우리 전분 가루, we add a pinch of salt, 소금 조금, a pinch of black pepper, 후추 조금, and we add the egg white, 우리 흰자도 넣어요. And now, we mix. We keep mixing, we crush the tofu, 우리 토프 이렇게 잘라요. We keep mixing around, break up the shrimp. We don't want to see any powder, any starch. 네, potato starch 다 없어져야 돼요. 그 가루 다 없어져야 돼요. Like that. I'm going to use a fork. 제가 fork 쓸 거예요. Just to crush everything together. Like this. It's getting smoother. 더 부드럽게요. It looks good. Now, we can put it in the dumplings. So, we take our fried tofu skin, and you see, we open it. 아주 천천히. 그리고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세게 했을 때 이거 망가질 수 있어요. Take your spoon, and take some shrimp and tofu mix, like this.
1: 조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Little more.
0: We have one dumpling, and we put it in our pan. Good. Now, one more thing. We take our four shrimp.
2: 우리 새우 네 마리, 예쁜 네 마리 있어요.
0: We put them in a little cornstarch.
2: 그 전분 가루 조금 넣어요.
0: We put a little cornstarch on our shrimp, and we put them on top.
2: 네. 그 만두 하나씩 위에 넣을 거예요.
0: To make very pretty dumplings. Now we're going to steam our dumplings.
2: 우리 만두 질 거예요.
0: Look.
2: Whoa.
0: Take our pan.
2: Okay.
0: And we put the lid back on. And now we wait.

0: You can always cook your dumplings in the microwave. 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요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일 때 진짜 맛있어요. Let's open it up. Wow, look at those dumplings!
1: 만두 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0: One more thing. Our dried vegetables and sesame seeds, 우리 후리카케 넣을 거예요. Here. And a little more here. And a little more here. Our shrimp and fried tofu dumplings are done. 네, 우리 새우, 유부, 만두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시간. 자, 오, 조심해요. 살짝 뜨거울 수도 있어요. In the sauce. And, 와우. Smooth and silky and creamy and shrimpy. 네, 아주 부드러운, 좀 크리미한 식감. 그리고 새우맛도 나오고, 달콤한 유부맛도 나오고, 이런 만두는 되게 행복하게 만든 만두입니다. 우와, 오늘도 재미있는 요리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영어도 많이 해요? 영어하고 요리하면서 폴 아저씨 생각해보세요. And I'll see you soon. Bye bye.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곰투이랑 핫초코 한 잔 어때요?
1: 곰초이? 곰초이? 어? 저런, 아주 푹 빠졌군. 엥? 뭐가? 어디에 빠져요? 곰초이가 곰그램에 푹 빠졌습니다. 아, 곰그램이라면? 자기 사진을 올리는 SNS 말이죠? 네, 곰초이는 자기 사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2: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피자 맛 호빵, 누나가 100개 사줄게. 귀여운 만두 초이, 만나고 싶어.

0: 보고 싶구나. 초희야, 누나가 금방 갈게.
1: 곰초이, 곰그램 할 땐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네 사진, 전화번호, 주소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난 배달 간다.
2: 다녀오세요.
3: 철수님 몰라서 그렇지. 동그라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다슬이 누나도 그렇고.
2: 다슬이 누나요?
4: 네. 제 영상에 맨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착한 누나요.
3: 그 누나 엄청 착해요.
2: 오.
5: 맞아. 나 착해.
0: 초희야.
3: 누구세요?
0: 아, 맞다. 넌 나 처음 보지? 나 다슬이 누나야.
3: 안녕하세요.
0: 아, 이 동글동글한 볼살. 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다.
3: 누나,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0: 어떻게 알긴? 네 곰그램에 다 나와 있어.
3: 아, 그런가?
2: 아, 저 근데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니시죠?
6: 나쁜 사람?
2: 그 곰철수님 말로는 SNS를 통해서 나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혹시나 해서요. 아니 뭐 아니 말고요.
3: 근데 누나 하드리코 타드릴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 나가자.
3: 네? 나가요? 어디로요?
0: 아 약속했잖아. 누나가 피자맛 호빵 100개 사주기로.
2: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6: 안 돼.
0: 나가자. 빨리 가자.
3: 공수님, 저 갔다 올게요.
2: 예, 예.
0: 가자.
2: 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막 따라가도 되는 걸까?

0: 잘 먹는다.
1: 맛있어?
2: 아우, 호빵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1: 아, 누나가 호빵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데.
3: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2: 아, 매일요? 응.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1: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2: 네?
1: 아니, 그러면 누나가 초이 안 바쁜 시간에 오면 되지, 그치? 그러면 누나 매일 와도 되잖아. 초이야? 초이야, 만두 초이? 대답을 안 해. 누나 매일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답해봐.
4: 누구야, 저 사람?
2: 나 내일도 오고 싶고, 모레도 오고 싶고.

0: 곰초이, 여기서 뭐하나?
1: 출수님! 아, 저 다솜 누나로 놀았습니다. 공그램에서 알게 된 누나거든요.
0: 곰그램에서 알게 된 처음 보는 어른과 함께 놀았다. 위험하군, 위험해.
2: 뭐야? 왜 저렇게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0: 자, 가자 얼른.
1: 누나, 네, 그럼.
3: 그래.
4: 저희야, 누나 내일도 갈게.
0: 핫초코 가게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1: 네, 그건 싫은데.
0: 그러게, 내가 뭐랬어? SNS 할 때 조심해야 한댔지.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1: 그러게요. 내 공그램 이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얼른 바꿔야겠습니다.
0: 그게 좋겠어. 자, 또 하루가 시작되어. 어? 뭐야? 자물쇠가 왜 풀려 있지?

0: 안 그러네.
1: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 뭐 하긴, 곰초이 기다리지. 나 곰초이랑 약속했어. 매일 오기로.
1: 약속은 무슨.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알았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1: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2: 내가 왜?
1: 우리 안전초코 하초코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곳에 불법 무단 침입을 하고는 못 나가겠다. 그럼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3: 또 날 무시하네. 하초코 가게가 그렇게 대단해?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4: 진짜? 너 초코맛이 못 먹었어. 우린 진짜 많이 먹었대. 야, 우리 핫초코 마시러 갈래?
5: 응, 그래. 얘들아.
4: 어?
5: 어?
4: 얘들아, 그 안전초코 핫초코 곰초이라는 애가 비밀을 폭로했어. 봐봐.
5: 뭐?
4: 어?
5: 응? 초이야!
6: 곰초이!
4: 응? 너 그거 뭐야? 폭로 영상!
2: 뭐가?
4: 아, 봐봐!
7: 안녕하세요. 곰초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곰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몰랐지롱?
2: 응?
4: 응?
6: 이거 진짜야?
4: 아니, 저거 나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어? 최수님!
8: 비밀 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9: 똥가루와 초코 사실입니까?
1: 잠시만요.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해서. 자.
9: 어? 곰초이다.

0: 곰초이, 똥가루와 초코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가 뭔가요?
1: 아, 몰라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2: 그럼 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 쌍둥이 동생입니까?
1: 아닌데? 곰초이 쌍둥이 아닌데?
3: 맞아요. 아니에요.
4: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와 초코를 드신 거예요.
5: 가만.
4: 몰랐지롱.
5: 이 목걸이는?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0: 그럼 누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쳐서 영상을 조작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5: 네, 맞습니다. 누군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6: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5: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1: 너무해. 어떻게 그런 짓을. 와, 속을 뻔했네.
3: 그니까.
2: 그러고 보니 말하는 게 어색하네.
5: 네, 경찰서죠? 경찰입니다. 이다슬님?
7: 안녕하세요. DJ 이령 인사드립니다. 우리 곰초이가 SNS에 사진 등등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도 SNS를 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예. 누군가 내 사진으로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어요. 내 주소를 알아낸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아유 무서워잉.
8: 쟤는 어때?
2: 난 잘 모르겠는데.
8: 친구 아니요?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3: 아이돌이요?
6: 우리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자.
3: 우와, 여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요.
8: 하, 저거 닮았는데. 오,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맞지?
3: 차은우? 제가요?
6: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8: 에이, 볼살은 키 크면 다 빠져.
6: 저런 거 좋아하는데 살이 빠지겠어?
8: 아무튼 친구, 오디션 관심 있으면 꼭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볼살만 빠지면 제2의 차은우가 될 거야. 알았지? 갈게.

0: 그걸 공룡 직접 만드셨다고요?
1: 아이, 그렇다니까요.
2: 바비가 좋아하겠다. 바비 빵 엄청 좋아하는 빵대장이거든요.
3: 맞아.
2: 안녕. 어, 바비 왔다.
1: 어? 호호, 빵대장 바비. 이 빵 좀 먹어봐요. 제가 만든 겁니다.
2: 우와, 정말요?
1: 예, 맛있게 먹는 저 통통한 불을 보니 뿌듯하군요.
4: 불살만 빠지면 제이의 찬우가 될 거야.
1: 에? 아니, 왜 먹다 마나요?
0: 그냥 맛이 별로라?

0: 가볼게.
1: 맛이 별로.
2: 바비는 빵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런 바비가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건 진짜 맛이 없다.
1: 이럴 수가.

0: 보리 보리 통통통통 보리 보리 통통한 사은우
1: 오빠 너무 뚱뚱해.
2: 밥이야,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1: 밥 안 먹을래요.
3: 웬일로?
2: 네가 좋아하는 잡채 했는데?
1: 내가 언제부터 잡채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자꾸 살찌는 거 아니에요?
2: 에? 내가 살이 어디 갔었어? 봐. 살 하나도 안 쪘지?
1: 몰라요. 밥 안 먹을래요.

0: 이것도 공포영님 만드신 거예요?
1: 예예. 예. 맛이 어떤가요?
2: 지난번 만드신 빵보다 더 맛있는데요?
1: 그렇죠.
0: 왜? 빨리 빨리 와.
3: 왜?
0: 통장님이 너 꼭 데려오랬어.
1: 오, 왔군요. 우리 빵대장.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예.
3: 우와, 맛있겠다.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걸?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빵대장 바비의 평가는?
3: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0: 바비야!
1: 바비!
0: 바비야!
1: 어디 갑니까?
2: 먹기 싫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만.
0: 이상하다. 맛있는데?
1: 저 빵대장 친구가 이 곰통력의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는군요. 좋아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바비, 결국 내 빵 맛을 인정하게 만들 테니.
4: 살을 빼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살이 금방 빠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게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이죠.
3: 나 살 빼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2: 바비?
3: 어? 검찰서 배달가?
2: 그런데 바비, 요즘 핫초코 가게엔 왜 안 오는 거지? 곰통령님이 만든 빵도 다 싫다고 하더니.
3: 몰라. 근데 넌 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 너도 살 빼려고? 하긴, 너도 좀 빼야겠다. 안녕.
2: 살?

0: 귀찮게 누구야. 여보세요.
1: 아, 빨리 빨리 와봐. 빨리 공통장님이 널 위해서 이번에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드셨다니까.
2: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 진짜?

0: 따뜻하게 구운 빵에 올크림으로 속을 꽉꽉 채운 냄새.
1: 바비. 바비, 어서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2: 물살 빠지면 참우가 될 거야.
0: 안 돼, 나 살 빼야 돼.
3: 바비야.

0: 주택에 맞지. 벌통통 차 안에.
1: 어. 그새 애가 좀 달라졌네. 왜 저렇게 생기가 없어?
0: 그니까. 자, 시작해볼까?
2: 네.

0: 이상한 것 같은데.
1: 왜 저래?
2: 응? 살을 빼야 한다면서 가버렸다고요?
3: 네. 그래서 그동안 바비가 곰탱룡님이 만든 빵을 먹지 않았나 봐요.
4: 어린이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소리는?
3: 쓰러질 것 같아.
4: 안 돼! 바비가 위험해!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지금은 좀 괜찮아. 밥 먹었지? 그래, 내일 보자. 안녕.
2: 바비야, 집 앞에 이게 있는데?
1: 어? 이건 초코. 이건... 맛있겠다.
2: 곰철수가 두고 간 건가 본데?
1: 그런가 봐요.
2: 그래, 천천히 맛있게 먹어.
3: 몸은 좀 괜찮은가?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 계단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1: 너 살 빼려고? 하긴 나도 좀 빼야겠다.
3: 어,
1: 안녕.
3: 살? 그런데 난 살 빼려고 계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비밀인데.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어린이가 살을 빼겠다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1: 아니 먹기 싫다는
0: 쉽게 짜증이 나고, 체력이 약해져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어린이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로 DJ 동영과 약속 도장. 빰바라밤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캠핑을 못 가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핫초코 세미나 꼭 가야 되나?
1: 근데 세미나가 뭐야?
0: 몰라.
2: 슬퍼하지 마라 어린이들.
3: 어? 응?

0: 나 대신 너희들과 캠핑을 가줄 분이 계시다. 바로
1: 여러분, 이번 주말에 저와 캠핑 갑시다.
0: 감사합니다, 공통령. 그런데 캠핑장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걱정 마세요, 검찰수님. 저 지금부터 안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예, 예. 소리 질러.
2: 자, 그러면
1: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로 살살. 아유, 이걸 언제 다 읽나?
3: 좀 어때? 괜찮지?
2: 하결 났구만. 아야야야야.
3: 찾긴 났고.
1: 저 실례합니다.
3: 깜짝이야.
1: 그 코에 침 바르는 그런 응급 조치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요.
3: 그런 건 책에 없지. 요게 있지, 요게, 요게 많지.
4: 똘똘이 안전상식. 화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주세요.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감염을 막아주고 된장 속 항산화 물질 이소플라본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1: 오호! 화상엔 된장!
4: 똘똘이 안전상식. 벌레에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톱으로 꼭꼭 눌러 엑스자를 만들어주세요. 톰스홉킨스 연구팀에 의하면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손톱으로 만든 X 표시에 반응해 가려움이 먹게 된다고 하네요.
1: 아호호, 벌레 물린 데는 손톱으로 헥스. 이거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구먼. 다음.
5: 아, 뜨거워. 아, 진짜 너무 따뜻해. 너무

0: 자, 여러분, 오늘의 안전대장은 나, 곰통경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곰통령의 제시를 잘 따라주세요.
1: 네. 어?
2: 아, 뜨거워. 뜨거워.
0: 야, 바비, 무슨 일이에요?
2: 손에 대었어요.
3: 괜찮아?
0: 야. 자자자자, 진정들 해요. 화상 입은 곳이 어딥니까?
2: 여기요.
0: 이걸 바르면 금방 나을 겁니다.
2: 이게 뭐예요?
0: 있어봐요. 된장입니다.

0: 민정?
1: 민정?
2: 자, 이제 금방 나을 겁니다. 예, 예.
0: 민정?
3: 여기까지 샜나?
1: 응.
3: 10, 9, 8, 7, 6.

0: 아이, 무슨 일이에요?
1: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개보가. 그게 벌레 들어갔나 보다.
0: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땐.
2: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귓구멍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벌레가 반고리관을 타고 반대쪽 귓구멍으로 탈출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수아, 가만히 있어봐요. 야호! 자, 이제 벌레가 반대쪽 귓구멍으로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0: 소리가 좀 작았나? 아, 다시.
1: 벌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쵸? 그 봐요. 이 방법이 맞다니까.
2: 아닌 것 같은데.
1: 그니까. 아, 아파.
0: 자, 사과들 먹어요.
3: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0: 네, 철수님.
5: 곰성경님, 별일 없으십니까?
0: 아, 별일이야 있죠. 철수님 말대로 캠핑을 오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일단 바비가 화상을 입었고요. 수화기에는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5: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0: 아주 안전하게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마세요.
2: 야! 야! 야! 너 왜 그래?
1: 저희 몸에 상하버렸나 봐! 어떻게...
0: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땐
6: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다고요? 그럴 땐 몸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주세요. 최근 목구멍 흔들기 요법을 발표한 톰스홉킨스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0: 오케이! 여러분! 곰초이를 양쪽에서 붙들어요! 빨리!
1: 이렇게요?
0: 네! 이제 양쪽으로 흔들어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양옆으로!
7: 여보세요? 여보세요? 곰성경님?
5: 그게 아닙니다! 목구멍에 사과가 걸렸을 땐

안 되겠어? 뭐야, 이게 아닌가? 모두 피켓, 철수님!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0: 됐다. 다행이다.
1: 괜찮은가, 곰초이?
0: 네. 감사해요, 선생님.
1: 됐다.
2: 정말 다행입니다. 놀랐어잉.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인터넷 가짜 정보. 문제야, 문제.
0: 아, 맞아. 나도 화상 입은데 된장 발랐다가 따가워서 혼났다니까.
3: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더라?
0: 그러게. 근데 어디 갔었지?
2: 오늘은 왠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군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땐 된장을 바를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손을 10분 정도 식혀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아호! 귀에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목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땐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환자의 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쓸어 올려 목에 걸린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DJ 동혁입니다. 여러분, 안전초코 하초코의 귀염둥이 삼총사를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곰초이, 수아, 밥인데요. 우리 귀염둥이들에게도 아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염둥이 삼총사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먼저 수아 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4: 안녕.
2: 난 동영이라고 해. 수아에게는 친한 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경인데요.
0: 칭찬 많이 받는다.
2: 어느 날 윤경이가 다니는 댄스 학원에 따라가게 된 수아.
5: 수아, 춤 좀 배웠니?
0: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5: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0: 맞아. 잘하더라.
5: 완전.
0: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6: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0: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6: 미안.

0: 그 머리핀 춤추다 엄청 반짝거리더라.
1: 그랬어?
0: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1: 응.
0: 어때?
2: 핫초코 나왔습니다. 핫초코 가게에도 함께 가는 두 사람.
0: 수아, 네 공시밀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3: 그렇지만 나도 공시밀로 좋아하는데.
2: 윤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아에게
4: 친하게 지내는 모습.
2: 곰철수가 말하죠.
4: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5: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2: 그래서 수아는 윤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3: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0: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하지만 다음날 수아에게 초코역에 가자고 조르는 윤경.
0: 아, 오늘은 안 돼. 아!
5: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0: 언니 왜 자꾸 나 꼬집어?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2: 그때! 수아를 도우러 나타난

0: 바로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이었죠.
1: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2: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3: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1: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0: 그렇게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는 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곰초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둑맞은 얼굴.

0: 곰그램에 푹 빠져있는 곰초이.
1: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0: 그런 곰초이의 사진마다 댓글을 다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슬이었죠.
2: 나 타슬이는 나야.
0: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3: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4: 아, 매일요?
3: 응.
4: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3: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4: 네?
3: 어? 아니. 아, 그러면
0: 저희는 매일 찾아오겠다는 다슬이 누나가 불편해지는데.
3: 대답해봐.
0: 응? 다음 날

0: 거기 누구야? 핫초코 가게에 와 있는 탓을.
1: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0: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죠?
2: 비밀번호가 공초이 생일이던데? 공초이 공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0: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3: 또 날 무시하네.
0: 다스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3: 좋아.
4: 또 그거 뭐야? 폭로 영상.
5: 공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4: 저것도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6: 비밀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7: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0: 다행히 잠시만요. 영상의 비밀을 알아챈 곰철수는.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8: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0: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그 후로 곰초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비의 이야기입니다.
9: 나도
0: 볼살만 빠지면 아이돌 우주 대스타 곰이 될 수 있는 건데.
10: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0: 어느 날 아이돌 기획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바비.
8: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10: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맞지?
4: 차은우? 제가요?
8: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10: 에이.
8: 보리 통통한 차은우.
0: 바비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4: 우와, 맛있겠다. 아,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살이 찔까봐 그 좋아하는 빵 앞에서 망설이던 바비는
4: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8: 바비야!
0: 바비!
8: 바비야!
0: 어디 갑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바비는 밥을 먹지 않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8: 너무 적잖아. 더 먹어야지.
0: 짜증은 점점 늘게 되죠.
4: 된다고.
8: 아니, 그래도 더 먹어.
0: 그리고는 아이돌 오디션을 보게 되는 바비.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바비에게 곰철수는 편지를 보내고,
2: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3: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1: 우리도 지금의 바비가 정말 좋답니다.

0: 그러고 보니 우리 귀염둥이 삼총사에게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네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한 친구들로 자라줄 거라 이 곰총령은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실 거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메드포카 기지 발견. 메드포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5: 로티, 입구를 찾았어.
6: 가자, 슈퍼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7: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로운 시즌을 위하여!

0: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1: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0: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인 동물들을 구출해줘. 응. 캔디코는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2: 응.
0: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2: 어?
0: 찹찹이 소리야!
3: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0: 잡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3: 이제 걱정 마라, 핑!
0: 캔디코!
3: 어? 로티! 잡잡아! 야, 야, 야! 야! 무사했구나!
2: 야!
0: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3: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0: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2: 응.
0: 우와, 뭐지? 으아!
4: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창근 후회하게 해주마!
0: 캔디코! 뭐지?
3: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4: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3: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4: 말도 안 돼!
0: 오, 역시 캔디코!
4: 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0: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4: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0: 첩첩이야, 엄마, 아빠?
1: 아빠!
2: 귀찮게 울지 마!
1: 점점!
0: 안 돼!
1: 점점!
0: 캔디코! 이제 그만둬, 매드코!

0: 어떻게 나에게?
1: 어? 캐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그레이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0: 저.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뭐지?
1: 로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0: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1: 그래, 알았어. 그만.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2: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3: 이 행성을 위해!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4: 그리고 우리를 위해!
5: 슈퍼탐사대 X!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거기서 내 로프 돌려줘. 우리는 슈퍼탐사대 X!
8: 우와!
7: 여기는 신비의 섬 테라피아.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의 DNA 코인을 보존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지.
8: 우와!
7: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라피아에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 기후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만 다른 곳들은 그렇지 못해. 극심한 기후변화가 모든 걸 변화시켰거든. 이젠 지역마다 한 가지 기후만 나타나게 되었어. 덕분에 이 메가네우라 같은 희귀종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8: 대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라는 거야?
7: 가만히 있어! 조심해! 이 친구는 슈퍼파워 하트핑. 작지만 힘은 우리 중에서 제일 세.

생물학자 캔디코.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지만 책 읽을 때 건드리면 엄청 무서워져. 의사 베블리. 큰 덩치만큼 마음도 넓은데 겁은 좀 많아. 어? 그리피! 미쳐! 이 친구는 그리피. 공부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는 천재 엔지니어지.

0: 내 소개가 빠졌네. 내 이름은 로티. 슈퍼탐사대 X의 대장이야.
1: 대장이 더 사고를 치는 게 말이 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0: 미안.
2: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극한 건조 기후대의 작은 섬. 희귀종의 이름은 바바리 사자입니다.
1: 바바리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야. 오래전에 멸종된 희귀종인데 이번에 새로 발견됐나 봐.
0: 자, 우리 임무가 뭐라고?
1: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구하고
3: 희귀종을 찾아내.
4: 생명의 나무에 DNA 코인을 저장한다, 팀!
0: DNA 코인을 모두 모으면 이 세상도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 지금 왔어! 슈퍼탐사대 X! 바바리 사자를 찾아 출동!
1: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서 너무 건조해. 이렇게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쉬워서 조심. 뭐야, 로티?
0: 저길 좀 봐! 설마, 저게 바로 그...
1: 다른 새끼 사자들보다 크기가 12% 정도 커! 바바리 사자가 맞아!
4: 귀엽다, 핑!
0: 아직 아기 사자라 그런가 별로 무섭지는 않네.
3: 오, 아빠, 엄마 사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0: 어? 위험해!
1: 괜찮아?
0: 어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울지 마.
4: 배가 고픈 걸 수도 있다.
0: 내가 울린 거 아니야?

0: 무슨 일이지?
1: 어? 이건 불이야!
0: 그리피! 이곳에 큰 불이 발생했어. 규모를 확인해줘.
2: 나도 지금 파악 중인데 이 지역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근처까지 불이 번지는 중이야.
0: 그럼 동물들은?
1: 우선 피하자, 로티!
0: 알았어, 꽉 잡아! 불이 너무 빨리 번져.
1: 30, 30, 30의 법칙이라고 있어. 기온이 30도를 넘고 바람의 속도가 30km를 넘었을 때 습도가 30% 아래로 건조해지면 불이 크게 번지는 최악의 조건이 돼.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지?
1: 맞아. 어떡하냐, 팀! 뭐? 로티, 갑자기 왜 그래?
0: 위험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정!
1: 괜찮아?
0: 저 아기 사자부터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1: 흙을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 불이 꺼질 거야. 저 큰 불을 전부 끄는 건 무리겠지만.
0: 괜찮아, 일부만 끄면 돼. 얘들아, 흙주머니를 만들어줘. 지금이야! 내가 아기 사자를 구해올게! 간다!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하러 왔어! 혼자가 아니었구나!

0: 물론이지. 나야 나 로티라고.
1: 아빠 바바리 사자가 우릴 도와줬어.
0: 자, 그럼 이제 남은 불도 꺼볼까?
2: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0: 역시 캔디코야. 맞불 작전? 불을 불로 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2: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땔감이 될 만한 것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야.
3: 그래도 불이라니 무섭다.
0: 걱정 마. 슈퍼 탐사대 X는 할 수 있어.

성공이야! 이제 안전해. 걱정 마.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바바리 사장, DNA 코인 저장.
1: 파이어!
0: 찹찹! 어? 찹찹? 난 네가 왜 여기 있어?
2: 누구야?
0: 아니, 그게... 아까 아기 사자를 구할 때 옆에 있던 애인데? 아빠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무서워서 우릴 따라왔대. 가족을 잃어버렸나 봐.
1: 불쌍하다, 핑!
2: 생명의 나무에 데려가야 하나?
0: 뭐? 기지에 아무나 데리고 갈 순 없어.
2: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0: 알겠어. 진짜 며칠 만이야? 부모님만 찾아주면
1: 그런데
0: 당장...
1: 나는 이름이 뭐냐, 핑?
0: 이름을 모른다는데?
2: 아, 찹찹이라고 부르면 어때?
1: 자, 귀엽다, 핑! 계속 들이니

0: 로티, 큰일이야. 아기 북방 하늘 다람쥐가 위험에 빠졌어.
1: 조심, 조심.
0: 대장, 네가 쏟아진다, 띵!
2: 슈퍼 탑사대 X! 다음 이야기, 빗속의 구조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랜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만.
1: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파트로즈 3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3: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1: 다들 엄청 바쁘겠죠?
4: 로미, 빵 나왔어.
5: 쉬엄쉬엄해, 로미.
1: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오빠.
2: 안녕.
1: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6: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1: 뭐가?
7: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1: 그랬었지.
6: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7: 그럼 우리도 먹자.
6: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1: 고마워 얘들아.
8: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유핑! 애들 못 봤어?
1: 아! 황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3: 프린세스?
4: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몸이 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솔직?
3: 그 난리가 나나.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3: 이사?
0: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3: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5: 우와! 빨리 가자!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키야 꿀에!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직히!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들켰어, 나나! 돌아가, 얘들아!
2: 거기서 다해! 안 되겠어, 나나!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그건 그때 생각해! 간다, 나나!
2: 도망갔어, 다해!
0: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0: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어디 어디? 새인가?
1: 이쪽으로 온다.
2: 너희는 누구야, 쥬?
1: 그 문양은?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 티니핀?
2: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로미라면 여기 있는데, 쥬?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구네.
1: 어쩌다 이렇게.
2: 이거 아파, 나나?
0: 너가 어떻게 된 거야?
1: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2: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꾸래.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1: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히.
2: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1: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3: 그게 이야기하자고 준비.
2: 설지핑!
1: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0: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1: 상자가 말을 하는데?
4: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2: 아니, 모르는데, 나나.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0: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뭐야, 여기? 좁아,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4: 뭘 어떻게?
1: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4: 열쇠!
2: 괜찮아, 그래?
1: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2: 미스틱 마을? 프린세스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의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쥬?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왔어, 꾸래.
0: 마을의 마스터 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1: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직.
2: 대체 누가 그런 짓을?
0: 좀 수상하긴 했는데.
2: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1: 제니?
5: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6: 진짜 피곤하다.
5: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7: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5: 그래, 쉬어라, 쉬어.

0: 아빠, 여긴 대체 없던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0: 원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1: 기다려, 이 녀석들! 맹종을 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1: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만 주신다면 언제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1: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의 천사.
0: 가자, 얘들아.
3: 어?

0: 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버섯님. 어서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주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직 살 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굽고 있어.
4: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답답해, 정말. 반죽을 이렇게 빨리 하면 되잖아요.
5: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6: 오빠가 좀 이상한데?
0: 이건 혹시
6: 티니핀 때문인가?
0: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7: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도 빨리핀이라네요.
6: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0: 저기 있어, 그래!
6: 또 시작인가?
0: 바쁘다, 바빠, 빨리!
6: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0: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8: 뭐? 왜 그만해야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6: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8: 빨리! 네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6: 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0: 그래!
8: 너무 빨라, 나나.
5: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6: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0: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6: 요 녀석이!
8: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9: 빨리, 빨리!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8: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빨리 핑! 가차! 빨리 빨리 빨리!
10: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5: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이나 벗어요.
10: 예?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되어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5: 빨리요, 얼른요.
10: 알겠습니다.
6: 시간이 없어, 시간이.
5: 보내잖아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10: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5: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11: 아야야, 뭘 밟은 거야? 내가 왜?
0: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핀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5: 맞다. 빨리핀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8: 느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0: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베이크! 그렇게 느려서 나를 할 수 없어, 빨리!
1: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0: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1: 오지마! 오지마!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니? 신비한 힘이 넘쳐났죠! 좋아, 그럼 가볼까?

0: 나도 보고 싶어. 빨리 핑. 얌전히 캐치 되시지.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빨라졌네. 빨리.
1: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어? 기다려. 얘들아? 어, 없어. 얘들아.
2: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3: 키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2: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3: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큐.
1: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0: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2: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지.
0: 이쪽이라니까, 나나.
2: 아니, 이쪽이야, 솔지.
3: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2: 하트핑, 어떻게 생각해?
3: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똥가롱은 안 만들잖아, 쭈.
1: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세팅이 핑, 빨리 핑, 캣!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2: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4: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어, 그래!
5: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지.
6: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7: 지금처럼 열쇠 테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4: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8: 응?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4: 로미가 또 우리 일을 방해했어. 다해!
8: 뭐, 괜찮아.

0: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1: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꾸레핑이라고 해, 꾸레.
2: 나는 솔찌핑, 솔찌.
3: 잘 부탁해.
1: 나야말로 잘 부탁해.
4: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1: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꾸레?
5: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찌?
6: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4: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1: 거짓말!
6: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1: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7: 어미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열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민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에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얄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1: 네, 알겠어요, 박사님.
7: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1: 어? 왜요?
7: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0: 시간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꾸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0: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직동.
15: 얼굴엔
17: 순한 킹킹.
15: 중물엔
18: 덥덥한 말.
19: 순하게
20: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2: 화해하자 친구야.
23: 넥스.
24: 아, 너희들 봤구나.
22: 넥스, 뭐 보고 있어?
24: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23: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25: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23: 그러게.
24: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23: 응.

0: 핑! 로키!
1: 응?
2: 얘들아, 어서 와!
3: 어? 어? 렉스, 핑이랑 로키 왜 저러는 거야?
4: 둘이 싸운 거야?
5: 사실은

0: 며칠 전에
1: 럭키!
2: 왜? 인형?
1: 럭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2: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1: 내가 먼저 왔다니까!
2: 아니거든!
0: 빙, 로키, 싸우지 마!
2: 인형 때문에 인형이 가져가 버렸잖아!
1: 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0: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3: 그렇구나.
4: 빙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5: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0: 정말 좋은 생각이야. 빙,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1: 그래!
4: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1: 같이?
3: 글쎄.
5: 그래, 같이 가자.
3: 같이 가자.
1: 알았어.
3: 그래.
1: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5: 스테고?
3: 우와!
5: 얘들아, 드리오야.
3: 드리오?
5: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0: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3: 아, 그렇구나.
1: 저기 봐, 스테고다.
4: 어디? 저기 있다.

0: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어?
1: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부리가 정말 멋지지?
2: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1: 뭐라고? 드리오는?
2: 스테고는 말이지.
3: 어? 저기 좀 봐.
2: 어?
3: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드리우가 알루가 올 걸 알려줬나 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0: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2: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0: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3: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4: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5: 무슨 일이지?
1: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0: 위험해!
1: 드리오!
2: 스텝업! 퀵! 린타워 변신!

0: 같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1: 아, 맞다.

렉스, 슈퍼 이빨! 야! 렉스, 슈퍼 탈고리 발사!

0: 루키!
1: 진영!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킹! 눈을 밝히자! 루키! 지금이야!
1: 루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0: 알았어!
2: 루키! 힘내!
1: 핑!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2: 후, 큰일 날 뻔했다!
1: 그러게!
0: 루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3: 핑! 루키! 정말 잘했어!
0: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0: 우린 살짝 궁합이니까!
2: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1: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테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정말이네. 멋지다.
2: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테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워키?
2: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2: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2: 뭐?
5: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2: 하늘을 날고 싶어.
1: 어? 푸테라노돈이네?
2: 오늘은 푸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6: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푸테라노돈이지.
7: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3: 응. 야! 유후!

0: 얘들아!
1: 안녕, 핑, 로키!
0: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냐?
1: 응!
2: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3: 나?
2: 응, 넌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3: 응!
2: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3: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아, 나도! 나도 도울래!
2: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브 좀 불러줄래?
1: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익룡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4: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4: 응!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로키, 기다려!
4: 핑이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로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4: 뭐야, 나도 빨리 갈 수 있거든.

0: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아,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 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 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도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0: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1: 그럼 푸테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0: 연구해보자. 어때?
1: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0: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기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1: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0: 그럼 날아볼까?
1: 응!
0: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1: 자!
0: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1: 알았어. 자!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0: 잘했어, 로키.
1: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물에 빠졌어. 우와, 대단해. 물에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푸트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멋지다.
3: 난 푸트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1: 응? 하늘을 날다니 정말 최고야.
0: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1: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0: 정말 괜찮으려나?
5: 렉스, 뭘 보는 거야?
1: 어? 얘들아, 나 정말 멋지지?
4: 어? 로키가 날고 있어.
2: 진짜네. 어떻게 된 일이지?
0: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5: 정말? 역시 토모야.
1: 우후!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0: 로키!
1: 어? 아, 푸테라 노돈이다. 좋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0: 이렇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갑자기 바람이 강해 졌어.
0: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1: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하지?
3: 펼치고 바람을 타봐.
1: 됐다.
0: 아, 정말 다행이야.
1: 잘했어, 핑.
3: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1: 응.
3: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1: 야호, 성공했다. 핑 형, 나 잘했지.
3: 로키, 앞을 잘 봐.
1: 절벽이다! 이러다 부딪히겠어!
3: 핑! 집게 발사! 로키, 괜찮아?
1: 고마워, 핑 형.
0: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1: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0: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3: 내가?
1: 응, 가르쳐줘. 나도 핑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1: 정말? 형들 고마워.
0: 잘 부탁해, 핑.
3: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0: 루키, 날 따라 해봐. 일단 이렇게.
1: 이렇게.
0: 응. 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응.
2: 테라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1: 고마워, 렉스.
3: 오늘 푸테라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1: 맞아, 맞아. 다음엔 로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3: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1: 나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킬킬.
4: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옥스퍼드 팡.
15: 어, 해보고.
14: 주유소 4구매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8: 또 졌네.
1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킬킬.
4: 진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10: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엄마가 된 파라케라테리움.
13: 안녕 렉스.
14: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12: 어? 렉스, 하트야.
14: 어, 나도 여기 하트.
12: 왜 하트가 뜬 거지?
14: 아, 저기 하트.
12: 어? 저게 뭐지?
14: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12: 우와!
14: 키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12: 응! 가자!

0: 바비! 바비! 우! 우!
1: 비! 비바보! 쉬! 비!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2: 비바보!
3: 반가워!
2: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4: 그러게.
5: 가보자.
2: 응?
4: 테리움이야.
5: 정렬하는 것 같은데?
1: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줄까?
2: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6: 파라케라 테리움은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2: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1: 파라케라 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5: 4년이나?
4: 우와, 대단하다.
6: 파라케라 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4: 좋은 생각이야.
2: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1: 잠깐만. 파라케라 테리움은 초식 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4: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5: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0: 할 수 있을 거야.
1: 응. 비바붐 가자.
2: 렉스, 우린 파라케라 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3: 응, 좋아.
1: 어린 니페라 정말 부드러워.
4: 우,
1: 어?
4: 우,
1: 어디 가려고?
4: 우,
1: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4: 우.
1: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4: 우.
1: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4: 우.
3: 아, 이 정도면 되겠지?
2: 이제 파라케라 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3: 응, 여기로 데려오자.
4: 응?

0: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1: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2: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3: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3: 어? 루카스다.
4: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0: 늪이라고?
4: 스밀로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테리움을 구해야 해.
5: 비키, 어서 출동하자.
6: 파라케라, 조금만 기다려.
5: 스밀로돈은 나한테 맡겨.

0: 줄게.
1: 삐!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야!
0: 삐!
2: 거의 다 됐어.
3: 조금만 더. 힘내.
4: 렉스 슈퍼 갈고리
2: 어? 스밀로돈들이 도망간다. 스밀로돈들도 깜짝 놀랐나 봐.
1: 파라케라야, 괜찮아?

0: 다치진 않았어?
1: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0: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비키!

0: 어? 왜 그러지?
1: 어?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2: 와, 다행이다.
3: 파라키라야, 축하해.
4: 우와, 새끼 파라키라 정말 정말 귀여워.
1: 파라키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5: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1: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5: 응, 맞아.
2: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4: 축하해, 파라키라야.
2: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3: 비비!
1: 바비!
3: 우! 비비!
1: 비바부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0: 귀여워.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타디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1: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3: 인우가 나타났다.
1: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1: 어, 저기 좀 봐.
4: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1: 이게 무슨 소리지?
0: 얘들아, 안녕.
4: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5: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4: 바다에서?
1: 그렇다면 혹시
2: 인어?
6: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인어를 말하는 거 맞지?
1: 응, 인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2: 맞아, 전설 속 인어가 틀림없어.
1: 오, 너희도 인어 본 적 있어?
2: 어? 아니.
1: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4: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1: 그게 누군데?
4: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6: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6: 야호, 신난다!

0: 그만, 바비. 어?
1: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0: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0: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3: 방금 그 소리 들었어?
1: 어.
4: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1: 어? 어? 가까이 오고 있어.
3: 우와.
2: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1: 우와, 꼭 돌고래 같아.
4: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0: 아,
4: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3: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3: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4: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3: 아!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 스테우스야.
2: 너무 시끄러워.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어가 아니야.
1: 와, 깨어났다.
2: 위험해.
1: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쏴.
0: 루카스, 부,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1: 뭘.
3: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인어는 어디에 있는 걸까?
3: 어?
2: 어? 어? 저기 봐!
3: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3: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0: 어?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0: 어? 어?

0: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1: 좋아, 따라가 보자. 거대한 해초 숲이야.
0: 어? 저 안에서 들려.
2: 저기 봐. 스텔라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라 바다소 소리였구나.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1: 스텔라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넥슨, 네드포, 헬신. 넥슨, 슈퍼맨.
0: 비키, 갈고리 발사.
2: 로키, 가오 갈고리.
3: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역시 고고다이너 최고야.
2: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4: 와, 스텔라 바다소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3: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5: 깊은 바다 아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0: 정말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레스,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향.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향.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챙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죠.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란?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뭐?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엔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침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0: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버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2: 어? 뭐야 이거? 아!
3: 인간! 육지잖아!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3: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4: 와,
3: 신난다. 내가 드디어 해냈어.
5: 지금 뭔지 다 풀었나 봐.
6: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뭐지?
7: 저라.
3: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저라!
5: 너 정말 대단하다.
8: 나도.
3: 내꺼도.
5: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3: 마이미 잘 찍지?
9: 나도 도와줘.
3: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4: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3: 야, 야, 야,
1: 어떡하지? 저기다.
3: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다행이다.
1: 가보자.
0: 내 꼬리가 아리게! 안 되는데! 도망가야 해!
1: 어, 저기야!
0: 안 돼!
2: 이쪽인가?
0: 들키겠어!

0: 금슬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야,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 카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9: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대체 여기
10: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어려워.
1: 공주님,
2: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주성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0: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3: 이 꼬맹이.
0: 다녀오겠습니다.
4: 모습으로

0: 되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굳이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0: 아,
1: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0: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0: 네, 보글보글.
1: 네? 똑바로 못해?
2: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말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3: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4: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5: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4: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아, 이건 이혼해. 아,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아, 여기 있다.
0: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등뚝.
6: 진짜 웃겨.
7: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7: 어서 가자.
1: 다른 반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6: 창피하겠다.
3: 자자, 조용.
7: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8: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망했어.
9: 헬로,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0: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1: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10: 내 초대자.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1: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이참에 전학생은 없을 거야.
10: 어? 누가 온다?
0: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해진 거야?
1: 어머냐?

0: 숨겨진 레인보우 캐쳐. 우리 생머리의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1: 오랜만이네.
2: 너도 인어공주야?
3: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디 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4: 뭐? 왜? 망치다가 건다야. 난 이제 끝이야.
3: 여기잖아.
5: 퍼플, 아무개 신호야.
3: 저리가.
5: 플로비야, 블랙 타이아의 부하.

0: 보고 배워주라고. 레인보우 웨스팅이요. 퍼블 버블 스파크파! 블록 주제!
1: 레인보우 캐쳐!
2: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1: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아냐! 흘러!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빨리 지켜줘! 모르겠다! 밥을

0: 공격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이 폭풍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됐어. 어디 가져가 보시지.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1: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커피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저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블루다 스프레이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고! 카메라 고!
4: 나가라고!

0: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배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속한.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수석이 가자.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드디어 연극제를 시작합니다. 올해의 이야기는 여공주.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1: 모두 오디션에 도전해봐.
2: 인어공주.
3: 인어공주면 놀이잖아.
2: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3: 좋아.
4: 자, 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막아.
2: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로 뽑힐까?
3: 글쎄, 제일 예쁜 나?
1: 원장님 역할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2: 안녕, 인디고.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5: 아니.
6: 우린 조명팀이야.
3: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7: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2: 우리야! 네!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려주지?
3: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4: 불쾌한 왕자,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대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2: 정나라 공주!
4: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3: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2: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 말을 잘 못해요.
3: 말만 잘하는구만.
4: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0: 파이팅!
8: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3: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만.
9: 난 인어공주라니.
3: 너희들.
2: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10: 안녕하세요.
11: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자자, 이쪽으로.
4: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2: 전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0: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1: 무슨 일이야?
2: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봐요. 저 못하겠어요.
1: 난 망했어.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0: 죄송해요. 저 대사 다
2: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0: 제가 더 예뻐요. 제발.
1: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0: 내가 멋져갈 거야.
1: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3: 잘들 싸우는군. 수호요정까지 없는 무대라.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0: 드디어. 이런!

0: 트윙클 펌플! 다시 파이어! 인어공주가 셋이지?
1: 두 다리가 생겼으니 이제 육지 두 다리로 걸어 육지 가리라.
2: 해서도 못 외우는 게.
0: 누가 주인공이야?
3: 운명의 장난. 저 바다 위 갈 수만 있다면 내 목소리를 풀게.
4: 대체 어쩌려는 건지. 어? 저건 블록.
5: 우와, 특수 효과다.
1: 특수 효과.
3: 하지만 시간이 멈추죠. 우리가 다 도망갔잖아.
4: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1: 다행이다. 연극인 척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니 악당과 거래할 수는 없도다. 내 힘으로 육지에 가겠노라.
6: 아, 뭐야. 너무 위험해서 진짠 줄 알았네.
3: 나도 찬성이요. 영나라 인어공주요.

0: 잘하는데.
1: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0: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1: 어?
2: 아, 드디어 다 끝났다.
3: 퍼플,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2: 미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그치?
4: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잼이야.
5: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4: 그냥 우연이겠지.
5: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3: 오늘의 스타들, 액션하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5: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1: 이건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2: 별밤 캠핑.
6: 당장 풀지 못해?
7: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상의 공주가 맞느냐?
6: 화이트 볼더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7: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상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1: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2: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4: 우선 지금부터 좀 풀자.
8: 그래 그래,
7: 기대된다.
4: 어? 어? 뭐야?
2: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4: 뭐?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서 공주라는 거.
2: 아유, 왜 그래?
9: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글로브를 놔줬으니까.
10: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4: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2: 인디고.
10: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8: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10: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글로? 너 왜 혼자?
7: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10: 블랙다이아!
7: 심해성에서 능캐도 살아남았지만 굴로비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10: 용서 못해! 그래,
11: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7: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10: 블랙다 이야기.
2: 인디고! 대처에 경고가 울렸어. 괜찮아?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11: 뭐?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9: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2: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 다이아랑 한패라고. 잠깐.
9: 됐어.
2: 인디고.
9: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 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2: 어쩌지?
6: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12: 버블 다이 사라.
2: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 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10: 저 그게 룩.
11: 가까이 오지 마.
2: 인디고.
11: 공격 자세야. 다들 조심해.
4: 저럴 줄 알았어. 버블 버블 하트 팡!
12: 글로벌 버블!
4: 역시 블로비 지켜준 거야.
2: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7: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나 어차피 넌 혼자가 될 것이다.
2: 인디고.
11: 내 손 놔.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2: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12: 오빠의 피해!
11: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2: 공격이 안 통하면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11: 저건 또 뭐야? 곧 타임스탑이 풀릴 거야.
2: 모르겠다. 일단 공격!
4: 버블 스파크! 버블 팡!
11: 조심해!
2: 포탈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버블 스파크!
11: 버블 버블 루나!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섀도우핀. 오플 안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던 네가. 오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핀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텔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무사하네.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럽! 오지 마! 내가 해야만 해.
3: 블럽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리듬 웨이!
5: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블럽은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톱이!
1: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6: 응?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1: 빨리!
7: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8: 목소리 넘치네.
7: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롭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8: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5: 제가 지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9: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10: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9: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0: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꿈이 아니었구나.
5: 공주님.
10: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3: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1: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7: 오해서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8: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1: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3: 곧 완성.
1: 우와, 우리 똑같네.
7: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1: 일곱 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7: 맞아 맞아 예.
11: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란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글릭소! 글릭소! 몰라들다!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글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글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랜?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랜?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곰투이랑 핫초코 한 잔 어때요?
1: 곰초이? 곰초이? 어? 아, 저런 아주 푹 빠졌군. 엥? 뭐가 어디에 빠져요? 곰초이가 곰그램에 푹 빠졌습니다. 아, 곰그램이라면? 자기 사진을 올리는 SNS 말이죠? 네. 곰초이는 자기 사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게 즐거운가 봅니다.
2: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피자 맛 호빵, 누나가 100개 사줄게. 귀여운 만두 초이, 만나고 싶어.

0: 소희야, 소희도 누나 보고 싶구나. 소희야, 누나가 금방 갈게.
1: 어? 곰초이, 곰그램 할 땐 조심해야 돼.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네 사진, 전화번호, 주소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난 배달 간다.
2: 다녀오세요.
3: 조심히 몰라서 그렇지. 동그라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다스리 누나도 그렇고.
2: 다스리 누나요?
4: 네. 제 영상에 맨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착한 누나예요.
3: 그 누나 엄청 착해요.
2: 오.
5: 맞아. 야. 나 착해. 응?
0: 초이야.
3: 누구세요?
0: 아, 맞다. 넌 나 처음 보지? 나 다스리 누나야.
6: 안녕하세요.
0: 아, 이 동글동글한 볼살. 어,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다.
3: 누나,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0: 어떻게 알긴? 네 곰그램에 다 나와 있어.
3: 아, 그런가?
2: 저 근데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니시죠?
7: 나쁜 사람?
2: 에? 아니 그 곰철수님 말로는 SNS를 통해서 나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혹시나 해서요. 아니 뭐 아니 말고요.
3: 근데 누나 핸드폰 다 드릴까요?
0: 아이 괜찮아. 우리 나가자.
3: 네? 나가요? 어디로요?
0: 아 약속했잖아. 누나가 피자

0: 빵 100개 사주기로.
1: 아,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0: 안 돼.
2: 빨리 가자. 선생님, 저 갔다 올게요.
1: 예.
2: 가자.
1: 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막 따라가도 되는 걸까?

0: 잘 먹는다.
1: 맛있어?
2: 어우, 호빵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1: 아, 누나가 호빵 얼마든지 더 사줄 수 있는데.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2: 아, 매일요? 응.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1: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2: 네?
1: 아니, 그러면 누나가 초이 안 바쁜 시간에 오면 되지, 그치? 그러면 누나 매일 와도 되잖아. 초이야? 초이야, 만두 초이? 왜 대답을 안 해? 누나 매일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답해봐. 응? 야.
3: 누구야, 저 사람?
2: 나 내일도 오고 싶고, 모레도 오고 싶고.
3: 곰초이, 여기서 뭐하나?
2: 출수님! 아, 저 다슴 누나로 놀았습니다. 공그램에서 알게 된 누나거든요.
3: 공그램에서 알게 된 처음 보는 어른과 함께 놀았다. 위험하군, 위험해.
4: 왜 저렇게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3: 자, 가자 얼른.
2: 누나, 네, 그럼.
0: 그래.
5: 저희야, 누나 내일도 갈게.
3: 핫초코 가게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단 말이야?
2: 네, 그건 싫은데.
3: 그러게, 내가 뭐랬어? SNS 할 때 조심해야 안 됐지?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2: 그러게요. 내 공그램 이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얼른 바꿔야겠습니다.
3: 그게 좋겠어. 자, 또 하루가 시작되어. 어? 뭐야? 자물쇠가 왜 풀려있지?

0: 어? 거기 누구야?
1: 아, 뭐야. 아, 깜짝 그러네.
0: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2: 뭐 하긴, 곰초이 기다리지. 나 곰초이랑 약속했어. 매일 오기로.
0: 약속은 무슨.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공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0: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2: 내가 왜?
0: 우리 안전초코 하초코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곳에 불법 무단 침입을 하고는 못 나가겠다. 그럼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3: 또 날 무시하네.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대단해?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4: 진짜?
5: 너무 조금밖에 못 먹었어.
4: 우린 진짜 많이 먹었네.
5: 야, 우리 핫초코 마시러 갈래?
4: 응, 그래.
5: 얘들아!
4: 어?
5: 어? 얘들아, 그 안전초코 핫초코 곰초이라는 애가 비밀을 폭로했어. 봐봐.
4: 뭐?
5: 어?
4: 응?
5: 초이야!
4: 곰초이! 어?
5: 너 그거 뭐야? 폭로 영상!
4: 뭐가?
5: 봐봐! 안녕하세요. 곰초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곰초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 핫초코를 드신 거예요. 몰랐지롱?
4: 응?
5: 응?
4: 이거 진짜야?
5: 아니, 저건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어? 최수님!
6: 비밀 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7: 똥가루와 초코 사실입니까?
0: 잠시만요.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해서. 자.
7: 어? 곰초이다. 곰초이. 똥가루와 초코의 비밀을 폭로한 이유가 뭔가요?
5: 아, 몰라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6: 그럼 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 쌍둥이 동생입니까?
5: 아닌데? 곰초이 쌍둥이 아닌데?
4: 맞아요. 아니에요.
5: 여러분은 지금까지 똥가루와 초코를 드신 거예요.
0: 가만.
5: 몰랐지롱?
0: 이 목걸이는?
2: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있어.
7: 그럼 누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쳐서 영상을 조작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0: 네, 맞습니다. 누군가 곰초이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5: 내 얼굴을?
0: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8: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0: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5: 너무해. 어떻게 그런 짓을. 와, 속을 뻔했네. 그니까.
6: 그러고 보니 말하는 게 어색하네.
0: 네, 경찰서죠? 경찰입니다. 이다슬리?
9: 안녕하세요. DJ 이령 인사드립니다.
0: 우리 곰초이가 SNS에 사진 등등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도 SNS를 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예. 누군가 내 사진으로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어요. 내 주소를 알아낸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아유, 무서워잉.
9: 쟤는 어때?
10: 난 잘 모르겠는데.
9: 친구 안녕?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4: 아이돌이요?
11: 우리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자.
4: 우와! 여기 완전 유명한 데잖아요!
9: 아, 누구 닮았는데? 오!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맞지?
4: 차은우? 제가요?
11: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9: 에이, 볼살은 키 크면 다 빠져.
11: 저런 거 좋아하는데 살이 빠지겠어?
9: 아무튼 친구, 오디션 관심 있으면 꼭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볼살만 빠지면 제2의 차은우가 될 거야. 알았지? 갈게.

0: 군통 직접 만드셨다고요?
1: 아이, 그렇다니까요.
2: 바비가 좋아하겠다. 바비 빵 엄청 좋아하는 빵대장이거든요.
3: 맞아.
2: 안녕. 어, 바비 왔다.
1: 어? 호호, 빵대장 바비. 이 빵 좀 먹어봐요. 제가 만든 겁니다.
2: 우와, 정말요?
1: 예, 맛있게 먹는 저 통통한 불을 보니 뿌듯하군요.
4: 불 살만 빠지면 제게 참가 될 거야.
1: 에? 아니, 왜 먹다 마나요?
0: 그냥 맛이 별로라?
1: 어?
0: 가볼게.
5: 어?
1: 맛이 별로.
5: 바비는 빵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런 바비가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건 진짜 맛이 없다는.

0: 보리
1: 보리
0: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바비야,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1: 밥 안 먹을래요.
0: 웬일로? 네가 좋아하는 잡채 했는데?
1: 내가 언제부터 잡채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자꾸 살찌는 거 아니에요?
0: 에? 내가 살이 어디가 쪘어? 봐. 살 하나도 안 쪘지?
1: 몰라요. 밥 안 먹을래요.

0: 이것도 곰팡이님 만드신 거예요?
1: 예, 예. 맛이 어떤가요?
2: 지난번 만드신 빵보다 더 맛있는데요?
1: 그렇죠.
3: 왜? 빨리, 빨리 와.
4: 왜?
3: 곰통령님이 너 꼭 데려오랬어.
1: 오, 왔군요. 우리 빵대장.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 예.
4: 우와, 맛있겠다. 아,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걸?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5: 빵대장 바비의 평가는?
4: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도망쳐.
3: 바비야!
1: 바비! 어디 갑니까?
2: 먹기 싫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만.
3: 너무해. 이상하다. 맛있는데?
1: 저 빵대장 친구가 이 곰통력의 승부욕을 활활 불태우는군요. 좋아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바비, 결국 내 빵맛을 인정하게 만들 테니.
6: 살을 빼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살이 금방 빠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게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이죠.
4: 나 살 빼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너무.
2: 어? 응? 바비?
4: 어? 곰철수 배달 가?
2: 응. 그런데 바비, 요즘 핫초코 가게엔 왜 안 오는 거지? 곰통령님이 만든 빵도 다 싫다고 하더니.
4: 몰라. 근데 넌 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
2: 아, 난...
3: 아, 너도 살 빼려고?
2: 응? 응?
3: 하긴, 너도 좀 빼야겠다. 안녕.
2: 살?

0: 추천캐 누구야? 여보세요?
1: 아, 빨리! 빨리 와봐! 빨리! 공통장님이 너를 위해서 이번에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드셨다니까!
2: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 진짜?

0: 바삭하게 구운 빵에 우유크림으로 속을 꽉꽉 채운 냄새.
1: 바비. 바비, 어서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2: 물살 빠지면
3: 참우가 될 거야.
0: 안 돼, 나 살 빼야 돼.

0: 쟤 그때 걔 맞지? 벌통통 차은우.
1: 어. 그새 애가 좀 달라졌네. 왜 저렇게 생기가 없어?
0: 그니까. 자, 시작해볼까?
2: 네.

0: 이상한 거 같은데.
1: 왜 저래?
2: 응? 살을 빼야 한다면서 가버렸다고요?
3: 네. 그래서 그동안 바비가

0: 공통령님이 만든 빵을 먹지 않았나 봐요.
1: 어린이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소리는? 안 돼! 바비가 위험해!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지금은 좀 괜찮아. 밥 먹었지? 그래, 내일 보자. 안녕.
2: 바비야, 집 앞에 이게 있는데?
1: 어? 이건 초코. 이건... 맛있겠다.
2: 곰철수가 두고 간 건가 본데?
1: 그런가 봐요.
2: 그래, 천천히 맛있게 먹어.

0: 아비, 몸은 좀 괜찮은가? 지난번 우리가 아파트 계단에서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1: 너 살 빼려고? 하긴, 나도 좀 빼야겠다. 안녕.
0: 살? 그런데 난 살 빼려고 계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그러니 바비 너도 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바란다. 아, 핫초코는 내가,
2: 빵은 곰통령이 만들었어요.
0: 맛있게 먹어 바비.
2: 맛있게 먹어요 바비.
1: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어린이가 살을 빼겠다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1: 아니 먹기 싫다는데
0: 쉽게 짜증이 나고, 체력이 약해져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어린이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로 DJ 동영과 약속 도장. 빰바라밤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리 여행가자.
6: 환영합니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캠핑을 못 가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러니까 철수는 핫초코 쌤이나 꼭 가야 되나?
1: 근데 쌤이나가 뭐야?
0: 몰라.
2: 슬퍼하지 마라 어린이들.
3: 어?
2: 나 대신 너희들과 캠핑을 가줄 분이 계시다. 바로 여러분, 이번 주말에 저와 캠핑 갑시다. 감사합니다, 공통령님. 그런데 캠핑장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걱정 마세요, 곰철수님. 저 지금부터 안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예예. 예. 소리 질러.
5: 자, 그러면
4: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로 살살. 아유, 이걸 언제 다 읽나?
5: 아이고,
6: 좀 어때? 괜찮지?
5: 파결 났구만.
6: 착결 났고.
4: 저 실례합니다.
6: 깜짝이야.
4: 그 코에 침 바르는 그런 응급 조치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요.
6: 그런 건 책에 없지. 우기에 있지, 우기에, 우기에 많지.
7: 똘똘이 안전상식. 화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주세요.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감염을 막아주고 된장 속 항산화 물질 이소플라본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4: 오호, 화상엔 된장.
7: 똘똘이 안전상식. 벌레에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톱으로 꾹꾹 눌러 X자를 만들어주세요.

0: 품수 호킨스 연구팀에 의하면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손톱으로 만든 X 표시에 반응해 가려움이 먹게 된다고 하네요.
1: 아, 호호, 벌레 물린 데는 손톱으로 X. 에이, 이거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구먼. 에이, 뭐야? 아, 다음.
2: 안녕하세요, 나가이바이바! 예!
3: 작은 맛이다. 뜨거워.
2: 아, 뜨거워. 아, 진짜 너무 따뜻하다. 너무
3: 아, 야!

0: 자, 여러분, 오늘의 안전대장은 나, 곰통경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곰통령의 제시를 잘 따라주세요.
1: 네. 어?
2: 아, 뜨거워. 뜨거워.
0: 야, 아이, 바비, 무슨 일이에요?
2: 손에 대었어요. 괜찮아?
0: 야, 자자자자, 진정들 해요. 화상 입은 곳이 어딥니까? 이걸 바르면 금방 나을 겁니다.
2: 이게 뭐예요?
0: 있어봐요. 된장입니다.
2: 된장?
0: 자, 이제 금방 나을 겁니다. 예, 예.
2: 된장?

0: 아이, 무슨 일이에요?
1: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개보가! 귀에 벌레 들어갔나 보다.
0: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땐?
2: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귓구멍에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벌레가 반고리관을 타고 반대쪽 귓구멍으로 탈출한다고 합니다.
0: 오케이. 수아, 가만히 있어봐요. 야호! 자, 이제 벌레가 반대쪽 귓구멍으로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0: 소리가 좀 작았나? 다시.
1: 원래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쵸? 그 봐요. 이 방법이 맞다니까.
1: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0: 자, 사과들 먹어요.
1: 먹겠습니다.
2: 먹겠습니다.
0: 네, 철수님.
3: 곰통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0: 아, 별일이야 있죠. 철수님 말대로 캠핑을 오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일단 바비가 화상을 입었고요. 수화기에는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3: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0: 아주 안전하게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마세요.
4: 야, 너 왜 그래?
5: 소희 목에 상화 걸렸나 봐. 어떻게?
0: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땐
6: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다고요? 그럴 땐 몸을 좌우로 세게 흔들어주세요. 최근 목구멍 흔들기 요법을 발표한 톰스홉킨스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0: 오케이! 여러분! 곰초이를 양쪽에서 붙들어요! 빨리!
5: 이렇게요?
0: 네! 이제 양쪽으로 흔들어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양옆으로!
7: 여보세요? 여보세요? 곰통장님?
3: 그게 아닙니다! 목구멍에 사과가 걸렸을 땐 안 되겠어!
0: 뭐야? 이게 아닌가? 모두 피켜! 철수님!
3: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0: 괜찮은가, 곰초이?
1: 네. 감사해요, 선생님.
0: 됐다. 아휴.

0: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인터넷 가짜 정보, 문제야 문제.
1: 아, 맞아. 나도 화상 입은데 된장 발랐다가 따가워서 혼났다니까.
2: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더라?
1: 그러게. 근데 어디 갔었지?
0: 응? 어?
3: 오늘은 왠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군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를 그대로 믿는 바람에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땐 된장을 바를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손을 10분 정도 식혀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아호! 귀에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목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 위험이 있을 땐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

0: 입과 명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뒤 환자의 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쓸어 올려 야, 목에 걸린 음식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여러분, 안전 초코 하초코의 귀염둥이 삼총사를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곰초이 수와 밥인데요. 우리 귀염둥이들에게도 아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염둥이 삼총사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먼저 수아 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안녕.
0: 난 동영이라고 해. 수아에게는 친한 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경인데요.
2: 칭찬 많이 받는다.
0: 어느 날 윤경이가 다니는 댄스 학원에 따라가게 된 수아.
3: 수아, 춤 좀 배웠니?
2: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3: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2: 맞아. 잘하더라.
3: 완전.
2: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4: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2: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4: 미안.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2: 그랬어?
4: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2: 응.
5: 핫초코 나왔습니다.
0: 핫초코 가게에도 함께 가는 두 사람.
4: 수아, 네 금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너무 많이 먹어봤잖아.
2: 그렇지만 나도 금시멜로 좋아하는데.
0: 윤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아에게
5: 친하게 지내는 모습.
0: 곰철수가 말하죠.
5: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0: 그래서 수아는 윤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2: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4: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2: 응, 언니.
0: 하지만
4: 야,
0: 다음 날
4: 초코역 가자.
0: 수아에게 초코역에 가자고 조르는 윤경.
4: 아, 오늘은 안 돼.
5: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4: 언니 왜 자꾸 나 꼬집어?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0: 그때! 수아를 도우러 나타나는 이들이 있었어.

0: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2: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0: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3: 그렇게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워가는 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곰초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둑맞은 얼굴.

0: 그램에 푹 빠져있는 공초이.
1: 초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0: 그런 곰초이의 사진마다 댓글을 다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다슬이였죠.
2: 나 다슬이는 애야.
0: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3: 초야, 그러지 말고 누나 매일 올까?
4: 아, 매일요?
3: 응.
4: 아, 그건 좀 제가 핫초코 가게에서 일하느라 좀 바쁘거든요.
3: 핫초코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4: 네?
3: 어? 아니. 아, 그러면
0: 저희는 매일 찾아오겠다는 다슬이 누나가 불편해지는데.
3: 대답해 봐.
0: 응? 다음 날 거기 누구야? 핫초코 가게에 와 있는 다슬.
5: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6: 근데 여기 자물쇠는 어떻게 알았죠?
7: 비밀번호가 곰초이 생일이던데? 곰초이 곰그램에 생일 다 나와 있어.
6: 히라,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군. 당장 나가주시죠.
8: 또 날 무시하네.
0: 다슬이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8: 좋아.
9: 너 그거 뭐야? 폭로 영상.
4: 곰초이 스님이 만든 핫초코에는 이 까만 가루가 들어가죠. 이게 뭐게요? 바로 똥을 빻아서 만든 똥가루입니다.
9: 저거 나 아니야. 저런 말 한 적 없어.
10: 비밀폭로 영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11: 똥가루 핫초코 사실입니까?
0: 다행히 잠시만요. 영상의 비밀을 알아챈 곰철수는
6: 이 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곰초이인 척 영상을 찍은 후
12: 안전초코 핫초코의 비밀을
6: 거기에 곰그램에서 퍼온 곰초이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든 것이죠.
0: 그 후로 곰초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비의 이야기입니다.
13: 나도
0: 볼살만 빠지면 아이돌 우주 대스타 곰이 될 수 있는 건데.
14: 혹시 아이돌 관심 있어?
0: 어느 날 아이돌 기획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바비.
12: 아이돌 연습생을 뽑고 있거든.
13: 차은우! 차은우 닮았네!
14: 맞지?
9: 차은우? 제가요?
12: 살짝 있네. 볼이 통통한 차은우.
14: 에이.
12: 볼이
3: 통통통통통통
12: 볼이
3: 통통한
12: 차은우.
0: 바비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팬케이크 좀 먹어봐요. 이번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예예. 예.
9: 우와, 맛있겠다. 아,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15: 그래, 딱 한 입만 먹는 거야.
0: 살이 찔까봐 그 좋아하는 빵 앞에서 망설이던 바비는
9: 너무 맛있어서 저걸 다 먹어버릴 것만 같아. 안 돼,

0: 어디 갑니까?
1: 다이어트를 결심한 바비는 밥을 먹지 않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2: 너무 적잖아. 더 먹어야지.
1: 짜증은 점점 늘게 되죠.
2: 끝나고. 아니 그래도 더 먹어.
1: 그리고는 아이돌 오디션을 보게 되는 바비.

0: 바비! 아, 바비!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바비, 정신 차려봐! 어린이!
1: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바비에게 곰철수는 편지를 보내고,
2: 이건 비밀인데 난 동글동글한 내 몸을 정말 너무 엄청 사랑하거든.
3: 그래, 볼통통 바비. 난 내가 정말 너무 엄청 마음에 들어.
1: 우리도 지금의 바비가 정말 좋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귀염둥이 삼총사에게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네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한 친구들로 자라줄 거라 이 곰청령은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실 거죠?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성!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하트로즈 세 단장 기념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하트로즈 세 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 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다들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오빠.
2: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5: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6: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5: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6: 그럼 우리도 먹자.
5: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리핑! 애들 못 갔어?
1: 아! 퐁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3: 프린세스?
4: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몸이 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솔직?
5: 마스터 키라고?
6: 그 난리가 나나.
4: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0: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1: 이사? 어디로 가는데?
0: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1: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0: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1: 우와!

0: 이젠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 기약꾸래.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지.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질투 속 안아!

0: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넌 그때 생각해. 간다나나.
0: 도망갔어, 다해.
2: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2: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탈출성공하나. 엄청 위험했어.
1: 너희는 누구야, 그쵸?
2: 그 문양은?
3: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 티니핑?
0: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1: 로미라면 여기 있는데, 쭈?
0: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구래.
3: 어쩌다 이렇게.
4: 이거 안 파나나?
0: 너가 어떻게 된 거야?
3: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0: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꿀에.
4: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3: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1: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3: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5: 그게 이야기하자고 나온 건데.
0: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6: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3: 상자가 말을 하는데?
7: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0: 아니, 모르는데 나나? 이런 상자는 처음 봤고.

0: 그래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1: 뭘 어떻게?
2: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1: 열쇠!
3: 괜찮아, 그래?
1: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4: 미스틱 마을?
1: 프린세스!
3: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5: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왔어, 꿀에.
0: 마을의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1: 마을의 티니핀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지.
3: 대체 누가 그런 짓을?
0: 좀 수상하긴 했는데.
5: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6: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7: 진짜 피곤하다.
6: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8: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6: 그래, 쉬어라, 쉬어.

0: 것 같다. 여긴 대체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4: 내 쪼글샘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꽃도 맞추신다면 언제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0: 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더 손님 어서 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니, 살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다 뽑혀졌다. 반죽을 이렇게 빨리 하면 되잖아요.
5: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면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6: 오빠가 좀 이상한데?
7: 이건 혹시 티니핀 때문인가?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8: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던 빨리핀이라네요.
6: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8: 저기 있어, 그래!
6: 또 시작인가?
8: 바쁘다, 바빠, 빨리!
6: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8: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9: 뭐? 왜 그만해야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6: 아니, 그러니까.

0: 이건 설명하기 복잡해.
1: 빨리! 네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2: 줘야지.
1: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빙 빨리 빙 하차. 빨리 빨리 빨리.
3: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1: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요. 어서요.
3: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돼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1: 빨리요. 얼른요.
3: 아,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없어. 시간이.
1: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3: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1: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0: 아야야, 뭘 밟은 거야? 내가 왜?
4: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핑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1: 맞다. 빨리핑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느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페잇. 그렇게 느려서 날 피할 수 없어. 빨리.
0: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1: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0: 오지마 오지마.

0: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합종이?
1: 신비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0: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보고 싶어.
1: 빨리 핑. 얌전히 캐치되시지.
0: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1: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0: 빨라졌네. 빨리.
1: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기다려.
1: 얘들아?
0: 없어. 얘들아.
2: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3: 티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2: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3: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달썽하네, 큐.
1: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4: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2: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찌.
4: 이쪽이라니까, 나나.
2: 아니, 이쪽이야, 솔찌.
3: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0: 게임 어떻게 생각해?
1: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똥가롱은 안 만들잖아, 쭈.
0: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좋았어! 트리피리 캐치리! 미스티 큐브 속으로! 열쇠 팀이 핑! 빨리 핑! 캐치!
1: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2: 자, 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4: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었구나.
5: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지.
6: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5: 지금처럼 열쇠 티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4: 그리고 모두를 도와줬구래.
7: 응?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1: 로미가 또 우리 일을 방해했어. 다해!
7: 뭐, 괜찮아.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4: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꼬레핑이라고 해, 꼬레.
5: 나는 솔직핑, 솔지.
8: 잘 부탁해.
4: 나야말로 잘 부탁해.
9: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4: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꾸레?
5: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1: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9: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4: 거짓말!
1: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4: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9: 놀리지 마!
10: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열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밍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밍엔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열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4: 네, 알겠어요, 박사님.
10: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4: 어? 왜요?
10: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4: 선물?

0: 태어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구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당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뮤직박스 뭐든지 뮤직박스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0: 이걸로 정했어.
1: 붐디아나 붐디아나 붐디아나 붐디아나 붐.
0: 오, 재밌는 소리. 뭐지? 오늘은 바로 짜자자자짠. 노래하는 원숭이. 안녕 지우, 안녕 친구들, 안녕. 아저씨가 어떤 박스가 좋았게? 짜잔.
2: 잠깐만요, 이건 노래하는 원숭이?
0: 맞아. 어떤 원숭일까? 짜잔. 어? 어? 뭐라? 이거 클레이더.
2: 아.
0: 원숭이 어디 갔지?
2: 원숭이? 원숭이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봐요.
0: 오, 좋은 생각이야. 이걸로 노래하는 원숭이를 만들면 되겠다. 맞지?
2: 네, 제가 만들래.
0: 그래, 그래. 근데 원숭이 본 적 있어, 지윤은?
2: 원숭이 본 적 있어요. 아, 동물원에서.
0: 아, 그랬어? 나도 거기서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2: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귀는 반달처럼, 예, 크고 얼굴은 사람 같아.
0: 진짜? 네. 숙녀 한번 내볼 수 있어?
2: 웃기기기, 웃기기.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기기기, 웃기기.
0: 웃겨야지. 오, 귀여워. 잘 알고 있네. 그럼 지우가 있어가지고 원숭이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가 원숭이 머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아저씨가, 뭐 만들지? 얼굴을 만들게. 어때?
2: 좋아요.
0: 좋았어.
2: 자. 머리를.
0: 어, 머리는 이건가 봐.
2: 안 나온대요.
0: 자. 그러면 아저씨는 얼굴을 만들게.
2: 자, 먼저
0: 와와와. 자, 그럼 나는 얼굴이니까 조금만 뜯어도 되겠다.
2: 원숭이 엉덩이 빨개.
0: 오,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더 좋지.
2: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젤리. 짠, 가능해요.

0: 백두산!
1: 우와, 진짜 동그랗게 잘 만들었다. 이제 여기 살만 좀 더 붙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 그럼 자. 내가 좀 도와줘?
2: 어.
1: 오케이. 자, 이렇게 살짝 해주면 딱 완성이야. 짜잔! 와우! 진짜 빨리 만든다, 너. 자, 원숭이 얼굴이 완성됐어.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이랑 이렇게 한번 합쳐보자. 짜잔!
2: 눈은 저가만 낼게요.
1: 오케이. 눈은 점처럼 작게 만들어줘야 돼.
2: 저 작게 만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넌 다 이렇게 잘하니? 저는 원숭이 귀를 만들 텐데요. 지우 씨.
3: 네.
1: 원숭이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 코끼리기처럼 이렇게 큰가? 나는 잘 모르겠네.
2: 아, 그건 반달처럼. 반달처럼 생겼어요.
1: 아, 반달처럼 생겼어?
2: 네.
1: 알았어. 지우 말대로 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 잘 만들지?
3: 우와.
1: 우와. 자, 귀를 한번 나 붙여볼게. 지우, 나 귀 붙인다. 응?
2: 네.
1: 쭉쭉쭉. 쭉. 짜잔, 어때? 자, 이제 지우 눈만 붙이면 완성이야. 지우, 아, 귀엽다. 눈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한번 붙여볼까?
2: 저가 할게요.
1: 너가 해볼래?
2: 네.
1: 오케이. 탁탁 붙이고, 나도. 야, 지우 너 진짜 잘 만든다. 그럼 아저씨가 입 만들어줄게.
2: 네.
1: 됐다! 원숭이! 완성! 짜잔! 지혜, 우리가 만든 거야, 같이!

0: 산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1: 난 산이 좋아. 언덕이 있어서 좋아. 꽃밭이 있어서 좋아.
0: 원숭이는 산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하지만 왠지 쓸쓸했어요.
1: 그래, 친구가 필요해.
0: 오, 원숭이 두 마리가 되었어요.
1: 안녕,
2: 안녕.
1: 산에서 함께 놀자.
2: 산에서 함께 놀자.
1: 우리 노래 부를래?
2: 우리 노래 부를래?
1: 왜 자꾸 따라하니?
2: 왜 자꾸 따라하니?
1: 흥, 너랑 노래 안 할 거야.
2: 흥, 너랑 노래 안 할 거야.
0: 원숭이는 자꾸만 따라하는 친구가 미웠어요. 그래서 혼자 꽃밭으로 갔죠.
1: 난 꽃이 좋아요.
3: 난 꽃이 좋아요.
1: 언덕이 좋아요.
0: 하지만 어느새 친구 원숭이가 나타나서 따라 불렀어요. 원숭이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귀를 꼭 막고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 원숭이도 나뭇잎으로 귀를 꼭 막더니

0: 먼저 하고 다른 원숭이가 따라 부르네. 신기하고 재밌다. 멋진데? 오옹, 우리 노래가 그렇게 멋져? 오옹, 우리 노래가 그렇게 멋져?
1: 그래, 아주 재미있는 노래였어.
0: 그래, 우리 같이 또 부를까?

0: 한 친구가 먼저 부르고 다른 친구가 따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멋지지?
1: 네.
0: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1: 네.
0: 오케이. 자, 그럼 지우부터 시작해봐. 시작.

미아다붐. 와! 최고! 자, 그럼 노래를 따라 불러서 멋진 화음을 이루는 돌림 노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박스로 큐!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의 박스는

0: 안녕!
1: 안녕!
0: 안녕!
1: 안녕!
0: 오늘 아저씨가 가져온 박스는 노래로 말해요, 박스. 짜란!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와우!
1: 이거 저 어린이 집에 있는 거.
0: 진짜? 이거 네. 본 적 있어?
1: 네!
0: 이 마이크는 신비의 마이크야. 지유, 정엽이 노래 한번 해볼래?
1: 네.
0: 어, 해봐. 원, 투, 쓰리.
1: 비밀.
0: 비 내리는 오람선? 대박. 해줘봐. 원, 투, 쓰리, 포. 쑥스러워?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지유야.
1: 왜요?
0: 정해봐. 그럼, 노래로 말하면서 노는 거 어때? 봐봐라.
2: 친구들, 안녕. 정말로 보고 싶었어.
0: 나르하 아저씨야.
2: 다시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0: 재밌지?
1: 네.
0: 야, 야, 영혼 좀 담아봐. 재밌지 않아? 별로 재미없구나. 자, 그러면은 지유, 정엽이 마이크 나눠줄게. 지유는 공주님, 왕자님, 정엽이 왕자님.
1: 파란색, 나 바다 색깔.
0: 맞아. 이제부터 마이크를 들고 노래로 말하는 거야. 알았지?
1: 안녕.
2: 안녕. 정여봐, 너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니?
1: 연기하고에서 만났지?
2: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1: 둘 다 좋아요, 아저씨.
2: 지유야, 너는 정엽이랑 결혼할 거니?
1: 아직 생각 못 했어.
2: 정엽아, 지유 얼마나 좋아하니?
1: 아직 안 해줘했어요, 아저씨.
2: 너네 둘은 너네 둘만 놀고 나만 미워해.
1: 대체 나요?
2: 오래오래오래오래 사이좋은 친구가 되렴. 알겠다면 네.
1: 몰라.
2: 네.
1: 몰라.
0: 네, 한 번만 해줘라.
1: 아, 네. 아, 네요.
0: 야, 노래로 말하니까 더 즐겁고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1: 예.
2: 더더더 하고 싶니?
0: 자, 그러면 스토리박스에서도 이렇게 노래로 말하는 토끼소녀가 기다리고 있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아?
1: 궁금해요.
0: 그럼

0: 네, 당근을 파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2: 하이, 노래로 뭐 하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1: 당근, 당근, 당근 사세요. 오늘 당근이 싱싱해요.
2: 난 지금 당근이 필요 없단다.
1: 알겠어요. 다음에 사세요.
2: 허허, 이상한 소녀일세. 어린 나이 안 됐구먼.
0: 사람들은 소녀를 이상하게만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으로 갔어요.
1: 당근 사세요. 싱싱하고 큰 당근이에요.

0: 당근우산이 뭐야?
1: 시장에서도 소녀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속상해진 소녀는 사람이 드문 구석으로 갔어요. 소녀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노래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0: 우산이 아니라 당근이에요.
1: 알아요. 맛있는 당근.
0: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죠?
2: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점이야.
0: 사람들은 노래로 말하는 게 이상하대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1: 전혀요. 지루하지도 않고 생각도 잘 전해져서 얼마나 좋은데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요.
1: 이미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3: 서로에게 특별한 친구가 된 소녀와 소녀는 즐겁게 노래로 이야기했어요.

0: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우리도 그럼 이제 노래로 말하는 공연 박스로 가보는 거 어때?
1: 좋아요!
0: 와, 뮤지컬의 무대로 출발!
1: 예!
2: 당근이 참 싱싱해요. 비가 오면 우산으로 써도 좋겠어요.
3: 어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죠?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2: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0: 소원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어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죠? 좋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퍼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0: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게 아까 아빠 면도기로 샥 했더니 샥 없어졌어.
1: 뭐라고? 아빠 면도기로 눈썹을 빌었다고?
0: 응?
1: 아이 참, 면도기를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그러다 뵈면 어쩌려고. 눈썹 말고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
0: 없어.
1: 아이, 다행이다. 근데 너 이제 눈썹 없어서 어떡하냐?
0: 뭐 어때? 어차피 눈썹은 쓸 데도 없잖아. 괜찮아.
1: 어? 눈썹 딱지가 깜빡인다. 이건 눈썹이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눈썹도 쓸 데가 있다는 거지.
0: 과연 그럴까?
1: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어? 여기가 어디지?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야?
2: 와와와와와!
3: 눈썹 대장님 오셨습니다.
2: 눈썹 샤. 근데 그대는 왜 이 대장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가?
1: 저 말인가요?
2: 그랬노? 이 대장님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눈썹 기사가 그대 말고 또 있는가?
4: 뭐해? 어서 대장님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3: 눈썹!
4: 이렇게
1: 눈썹!
2: 눈썹! 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아미 기사단을 뽑는 날이다.
1: 아미 기사단이요? 그게 뭔데요?
2: 예, 아니, 어떻게 아미 기사단을 모를 수가 있어? 와, 진정해, 진정.
4: 아니, 넌 눈썹 기사단인데 어떻게 아미 기사단을 몰라? 아미란 아름다운 눈썹이란 뜻이잖아.
5: 이제 알았다는 거야? 우리 눈썹 기사단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눈썹 기사를 뽑아 아미 기사단을 만들잖아.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1: 그분? 그분이 누군데?
5: 아니,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가 있어? 그분은
2: 대장님! 눈썹! 눈썹 샤!
6: 큰일 났습니다.
2: 아니, 무슨 큰일?
6: 오른쪽 눈썹 기사단이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2: 뭐? 오른쪽 눈썹 기사단이 몽땅 다? 아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6: 아, 네. 아주 그냥 싹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1: 호떡이가 오른쪽 눈썹을 밀었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
2: 예, 이거 아주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큰일.
1: 에이, 눈썹이 좀 없다고 큰일이야 나겠어요.
3: 뭐야?
2: 대장님! 대장님! 아니, 넌 또 무슨 일이야?
6: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2: 아니, 무슨 큰일? 뭐, 그, 어? 이마산에서 큰 땀방울이라도 굴러온다면 모를까? 무슨 큰일?
6: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7: 비상, 비상. 땀방울이 왼쪽 눈썹 수풀 향해 굴러오고 있습니다.
2: 눈썹! 땀방울이다! 눈썹 기사단 정신 바짝 차려라! 눈썹으로 찔러서 땀방울을 반드시 막아야 돼! 절대로, 절대로 그분에게 가게 해선 안 된다!
8: 눈썹! 눈썹! 눈썹! 눈썹!
2: 눈썹!
7: 땀방울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2: 눈썹 기사단 아주 잘 막았다. 차! 물론 내 덕분에 막았지만 말이야. 뭐들 하고 있어?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8: 네.
1: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분을 지키기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
2: 궁금한가? 그분이 누구냐면 눈의 여왕님이시다.

0: 우리 눈썹 기사단은 눈의 여왕님이 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1: 오, 그러니까 눈썹 기사단은 눈의 여왕님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2: 눈썹!
3: 방금 전처럼 이마산에서 땀방울이 굴러 떨어졌을 때 우리 눈썹 기사단이 막지 않았다면...
4: 비상, 비상! 이마에서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3: 눈의 여왕님은 다치셨을 거야.
4: 눈의 여왕님이 다치시면...
1: 설마 앞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야?
0: 최악의 경우엔 그렇다.
1: 눈썹은 눈을 보호하고 있었어.
4: 비상, 비상. 현재 오른쪽 눈의 공정이 머리산에서 비듬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눈썹!
5: 대장님, 어떡합니까? 현재 오른쪽 눈썹 기사단은 싹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6: 아, 우리가 오른쪽 눈썹 수포를 출동해서 넣고
2: 어떻게 해야 되지?
7: 천장근간, 천장근간. 나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쩐다, 눈썹.
6: 안 돼!
8: 눈에 뭐가 들어갔냐?
6: 안 돼! 비비지 마! 비비지 말라니까!
2: 괜찮으실까요?
0: 아니, 괜찮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다.
9: 우리가 무슨 수로 나서요? 오른쪽 눈썹 숲으로 갈 수가 없는...
0: 직접 가지 않는다. 지금부터 표정 작전을 실시한다.
2: 네?
0: 우린 그동안 슬픔, 기쁨, 짜증, 아픔, 화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아픔을 표현한다.
2: 아픔이요?
0: 너희는 저쪽으로, 너희는 이쪽으로 이동한다. 실시!
2: 네, 대장님!
1: 근데 표정 작전이 뭐야? 어디로 가는 건데?
6: 일단 따라와. 넌 우리랑 같이 간다.
0: 이번 작전은 근육맨들과 합동작전으로 실시한다. 근육맨들! 아픔을 표현한다!
10: 아픔! 좋다. 그럼 난 여기 근육을 아래로 민다.
11: 그럼 난 여기 근육을 위로 밀어 올린다.
2: 실시!
10: 으쨔! 으쨔! 으쨔! 으쨔!
9: 헛돌아! 아유, 많이 아파! 그러니까 아빠가 눈 비비지 말라니까. 너 눈썹 왜 그래? 밀었어? 아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뭐야, 이게.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어디.
0: 이번에는 불쌍한 표정을 만든다. 실시!
9: 너 호떡이 너! 그런 표정 지으면 너 아빠가 화를 넣어! 화를 어떻게 내.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엄마한테 걸리기 전에 얼른 가리자. 어떻게 해야 돼. 안 가려지네. 아빠가 가릴 것 좀 갖고 올게. 기다려. 알았지? 가만 있어. 큰일 났어.
1: 다행이다.
4: 불쌍한 표정으로 위기 탈출. 위기 탈출.
0: 눈썹 기사단 수고했다. 너희들은 땀방울로부터 눈의 여왕님을 구해냈고 불쌍한 표정을 짓게 호떡이를 구해냈다. 오늘부로 너희들 모두를 아미 기사단으로 인정한다.
2: 눈썹!
1: 이거였어! 눈썹이 하는

0: 누나 왔어? 내 말이 맞지? 눈썹은 쓸데없는.
1: 아니,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눈썹은 눈을 지키는 최고의 기사단이야. 땀도 막아주고 비듬이나 먼지도 막아주고 그리고 눈썹 때문에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

0: 큰 소리 습격 사건.
1: 호떡아, 호떡아. 응? 내 말 안 들려? 에이, 호떡아, 대체 뭘 듣고 있길래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0: 응, 이거.
1: 응? 아이,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크게 들어? 귀 안 아파?
0: 귀가 아프긴 왜 아파? 크게 들어야 신난단 말이야.
1: 어? 귀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호떡이 네가 헤드폰으로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0: 치, 헤드폰으로 소리를 좀 크게 들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1: 어? 귀딱지가 또 깜빡이잖아.
0: 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헤드폰으로 소리를 크게 들으면 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 왜?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2: 쓰러질 뻔했네. 철세포 3호 괜찮아?
3: 아, 철세포 4호 난 괜찮아. 철세포 2호 괜찮아?
4: 괜찮긴 한데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철세포 1호 너도 힘들었. 철세포 1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3: 철세포 1호가 쓰러졌어.
2: 털이 끊어졌어. 소리는 어떻게 듣지?
5: 철세포들아, 뇌님께 소리를 전달하고 와.
2: 털세포 1호는 왜 그래?
4: 소리 괴물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요.
1: 어? 여기는 어디지?
5: 여기는 어디라니? 털세포 5호, 너도 다친 거야? 다쳐서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여기는 귀마을 달팽이관이잖아.
1: 귀마을 달팽이관이요?
5: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래? 그럼 네가 소리를 듣는 털세포인 것도 기억 안 나?
1: 네? 제가 털세포라고요?
5: 이럴 수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1: 그럼 너희도 털세포야?
6: 당연하지.
1: 근데 그 털세포는 왜 쓰러진 거야?
2: 왜라니? 털세포 1호잖아. 방금 우리 귀마을 달팽이관 맨 앞에 있다가 소리 괴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쓰러졌잖아.
1: 소리 괴물은 또 누군데?
2: 털세포 5호, 너 왜 그래?
3: 너도 많이 다친 거야?
5: 털세포 1호처럼?
1: 그게 나는 다친 게 아니고.
5: 그래! 소리 괴물 때문에 충격받아서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럼 그동안 네가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 귀로 들어오면 웨이도라는 길을 지나 고막으로 가고, 고막에서 소리가 커지면 달팽이관에서 무슨 소리인지 듣게 되는데,
7: 똑똑.
8: 오, 소리가 들어온다. 털세포들아, 소리를 듣자. 준비!
9: 준비!
8: 지금부터 소리를 듣는다. 실시!

0: 무슨 소리지? 와! 와!
1: 띵동댕!
2: 와! 성공!
0: 오! 호떡이가 케이크를 보고 와!를 외쳤구만! 그럼 뇌님께 와! 소리를 전달하러 가볼까? 가자! 나는 청각신경세포로 털세포들의 들은 소리를 뇌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 그럼 뇌님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 기억 안 나?
3: 아,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구나.
1: 그런데 방금.
3: 방금?
4: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괴물이 달팽이관을 습격했어. 그래서
0: 털세포에로.
5: 후배 귀세포, 잘 들으라, 귀.
3: 귀.
5: 귀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귀.
3: 귀.
5: 공기, 먼지, 소리, 때때로 구슬에, 심지어 세균까지.
3: 세균이요?
5: 절대 놀라지 말라, 귀.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우리 귀세포는 절대 놀라지 않는다, 귀.
3: 귀.
5: 손님을 외이도로 안내할 뿐 알았냐? 귀끄르귀귀귀.
3: 귀끄르귀귀귀. 네, 선배님.
6: 오. 어, 깜짝이야.
3: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 귀세포들은 절대 놀라지 않는다. 귀. 라고 하시더니 엄청 놀라셨나 봐요.
4: 아, 누가 놀랐다는 거냐?
5: 귀.
3: 귀.
5: 저길 보라, 귀. 헤드폰이라는 건데 저 안에서 소리가 나온다. 귀.
3: 귀.
7: 도레를 도레를 도레를 도.
4: 오, 깜짝이야.
3: 선배님, 어?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라면서요.
5: 그게 그. 이렇게 놀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라, 귀.
4: 아이, 뭐 하고 있냐, 귀?
5: 손님이 왔으니 인사부터 하자, 귀.
1: 어서오세요. 귀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7: 도리리 도리리 도! 헤드폰에서 왔으나? 어디로 가지?
1: 네네, 손님. 외이도를 따라 고막으로 가시면 된다. 귀.
7: 고막 이쪽.
1: 어, 네네. 그쪽으로 쭉 가시면 된다. 귀.
7: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도 드리리 도 드리리 도 드리리 도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3: 선배님, 저 손님 엄청 시끄러운데 괜찮을까요?
5: 괜찮을 리가 있겠냐, 귀. 또 한 번 폭풍이 휘몰아칠 거라, 귀. 귀, 귀, 귀. 하여간 저 헤드폰이 문제라, 귀.
3: 귀. 여기는 고막이야. 이 고막을 지나면 달팽이관이 나오고 거기서 소리를 듣는데 고막이 없으면 안 돼요. 고막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거든요.
7: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3: 어머, 고막을 통과하면서 큰 소리가 더 커져 소리 괴물이 돼버렸네.
7: 도도 도리리 도 도리리 도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3: 이걸 어쩌지? 달팽이관의 털세포들 괜찮을까?
7: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3: 어, 소리가 들어온다. 털세포들아, 소리를 듣자. 준비!
2: 준비!
3: 지금부터 소리를 듣는다! 실시!
7: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0: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0: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1: 아! 이 소리 괴물이 들어왔잖아!
0: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1: 야! 이 소리 괴물이라도 뇌님께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를 얻습니다! 도! 뇌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2: 그래? 무슨 소리죠?
0: 도리리 도리리 도리리 도!
1: 털세포 1호가 맨 앞에서 소리를 듣다가 소리 괴물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라고. 털세포 1호요.
3: 그럼 헤드폰에서 나온 큰 소리가 털세포를 쓰러뜨린 거라고? 아, 털세포 1호 일어나 어서.
1: 에이, 소용없어. 털이 끊어진 털세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3: 그럼 소리는요?
4: 들을 수 없어.
3: 고치면 되잖아.
5: 아니, 우리 털세포들의 털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1: 또 소리 괴물이 공격해오면 나도 쓰러질지도 몰라.
5: 나도
3: 그럼 호떡이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돼! 내가 가서 호떡이가 다시는 헤드폰으로 큰 소리 듣지 않게 할게. 약속해! 어? 빛의 헤드폰이다! 우리 친구들도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소리 크게 들으면 안 돼!
6: 장난친다고 친구 귀에 대고 고함을 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위험해!
7: 그러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질 띠용띠용 파질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is under the table. Beside the chair. She is beside the chair.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0: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delicious dumpling. Shrimp and tofu. 네, 오늘은 새우 유부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a shrimp fried tofu dumpling.

0: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있어요. We have tofu, 두부도 있고요.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후리카케. 네, it's a vegetable and sesame seed mix.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감자 전분 가루요.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fried tofu. 유부도 있어요. 오늘은 토프하고 토프, 두부하고 유부 쓰겠습니다. First, the 유부. 네. We're going to cut open the fried tofu. We cut open our fried tofu. And we squeeze. 우리 살짝 밀고 밀고 밀고. 어, 오케이. 그저 비료 다 나오고 squeeze and we put our 유부 here like that. I washed the shrimp. 네, 저는 새우 씻었어요. 아주 싱싱한 새우. But now we have to pour out the water. So let's drain the water. 우리 물 다 빼고요. Now we have to save 4 shrimp. Now we need to save 1, 2, 3, 4. 네. 아니, 또 예쁜 거 여기. 우리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냐면 만두 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쁜 거 위에 넣었을 때 진짜 멋있는 맛있는 만두 나올 것 같아요. And now we're going to chop the shrimp. 우리 다진 새우 필요해요. So now we chop the shrimp. 다진 마늘처럼 아주 짧게 짧게 잘라야 돼요. 먼저 한 젓가락 이렇게 자르고 And now let's chop the other way. 시간 좀 걸려요. Chop은 chop은 chop은 chop은 chop. Chop, chop, chop. Chop this way. And now chop the other way. You see? The pieces get smaller and smaller. We need tiny pieces of shrimp. 오늘 우리 새우 아주 짧게 잘라요. 왜 알아요? 오늘 만두 만들어요. 그리고 만두 먹었을 때 식감은 아주 중요해요. You can do it in a blender, in a food processor. 그 기계도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Okay, done. We chopped up our shrimp, so now we need to make our shrimp mix. 네, 만두 안에 넣는 그 새우 믹스 만들어야 돼요. First, we need the egg white. 네, 우리 달걀 흰자만 쓸 거예요. Carefully open. Like this. And then like that. Now, tofu time. First, we open the pack. Open the tofu, 우리 두부 열고. 물 다 뺄 거예요. Take out the water. 오늘은 4분의 1만 필요해요. So let's cut like this. And once like this. And we'll use this piece. And now we dry. We put it on the kitchen towel. And we dry it. 네, 우리 물 다 없어져야 돼요. Good. All done. And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네. We add the shrimp. 우리 새우 넣고. We add the cornstarch. 우리 전분 가루. We add a pinch of salt. 소금 조금. A pinch of black pepper. 후추 조금. And we add the egg white. 우리 흰자 넣어요. And now, we mix. We keep mixing. We crush the tofu. 우리 토프 이렇게 잘라요. We keep mixing around. Break up the shrimp. We don't want to see any powder, any starch. 네, potato starch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카루 다 없어져야 돼요. Like that. I'm going to use a fork. 제가 fork 쓸 거예요. Just to crush everything together, like this. It's getting smoother. 더 부드럽게요. It looks good. Now, we can put it in the dumplings. So, we take our fried tofu skin, and you see, we open it. 아주 천천히. 그리고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세게 했을 때 이거 망가질 수 있어요. Take your spoon and take some shrimp and tofu mix. Like this.
1: 조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A little more.
0: We have one dumpling. And we put it in our pan. Good. Now, one more thing. We take our four shrimp.
1: 우리 새우 네 마리, 예쁜 네 마리 있어요.
0: We put them in a little cornstarch.
1: 그 전분 가루 조금 넣어요.
0: We put a little cornstarch on our shrimp and we put them on top.
1: 네. 그 만두 하나씩 위에 넣을 거예요.
0: To make very pretty dumplings. Now, we're going to steam our dumplings.
1: 우리 만두 질 거예요.
0: Look.
1: Whoa.
0: Take our pan.
1: Okay.
0: And we put the lid back on. And now we wait. You can always cook your dumplings in the microwave.
1: 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요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진짜 맛있어요.
0: Let's open it up.
1: Look at those dumplings! 만두 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0: One more thing. Our dried vegetables and sesame seeds.
1: 우리 뿌리깎게 넣을 거예요.
0: Here. And a little more here. And a little more here. Our shrimp and fried tofu dumplings are done.
1: 네, 우리 새우, 유부, 만두. 완성됐습니다.
0: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시간.
1: 자, 오, 조심해요. 살짝 뜨거울 수도 있어요.
0: In the sauce. And 와우. Smooth and silky and creamy and shrimpy.
1: 네, 아주 부드러운 좀 크리미한 식감, 그리고 새우 맛도 나오고 달콤한 유부 맛도 나오고, 하, 이런 만두는 되게 행복하게 만든 만두입니다. 우와, 오늘도 재미있는 요리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영어도 많이 해요? 영어하고 요리하면서 폴 아저씨 생각해보세요. And I'll see you soon. Bye-bye.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용우야, 왜 이제 와? 카이저군이 우리 기지를...
2: 알아. 그러니까 나가서 막아야 돼.
3: 근데 나가지 말래잖아.
4: 전원 출동 금지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2: 얘들아,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움직여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이 깃든 디아머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 돼. 지금부터 선택은 스스로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야.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어.
3: 난 간다.

0: 세나야, 왔구나.
1: 당신들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0: 그래, 듣고 싶어서 왔겠지, 너에 대한 이야기가.
2: 카이저 측 지상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S-링커들이 상대하던 전투 로봇들까지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3: 카이저 일당이 전력을 모두 쏟아붓겠군요. 총공세를 펼쳐 이터널 코어를 훔쳐가겠다는 겁니다.
2: 어떡하죠? 이대로면 본부가 뚫릴지도 모릅니다. 남은 병력은 전원 투입됐습니다. 링커들을 제외하고. 사령원님,

0: 이렇게 또 어른들이 해야 할 싸움을 아이들이 대신해주는군요.
1: 네.
2: 더 보자! 좋았어!
3: 우리가 막아야 해.
2: 반드시! 이야!
3: 지킬 거야.
2: 간다!
3: 공중전도 저희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4: 그럴 순 없지. 용서 못해.

0: 대원들을 제2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이터노코어 저장소를 사수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나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2: 너와 아인에 대한 거야.
1: 아인이요?
2: 응.
3: 아인아, 세나는 널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거야. 너희 둘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야. 죽음도 너희를 갈라놓을 수 없어.
1: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인이와 내가

0: 저게 뭐야? 공룡이야?
1: 저런 거 처음 봐. 저건 우리 기술을 훔쳐간 결과물이군요. 공룡의 몸을 개조하다니.

0: 피해줘!
1: 필규야!
2: 우리 안녕 살지.
3: 밟아버려!

0: 링커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 레시아스님,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2: 아직 진짜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어. 때를 기다려.
1: 하지만

0: 아이들 목숨이 위험합니다.
1: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야.
2: 난지동병!

0: 누군지 몰라도 용서하네.
1: 네가 맞힐 거야.
0: 어림없어. 넌 꼭 이길 거야.

0: 그래, 따라와봐.
1: 에이식스 미사일 발사!

0: 한결 선배. 아니.
1: 뭐야?
2: 진짜 맞아?
1: 믿을 수 없어. 한결이가 어떻게?
0: 선배, 어떻게 이럴 수가?
3: 내가 쓰러뜨리고 싶은 건 너희가 아니라 디아모야. 순순히 물러나면 불필요한 싸움은 없어.
4: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디아모를 쓰러뜨리다뇨? 여긴 선배가 우리와 함께 자란 곳이잖아요.
3: 그래, 인생을 다 희생한 곳이지.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도 다
0: 속았어.
1: 무슨 뜻이야? 한결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5: 디아모가 처음 세워질 때 기계 공룡 군단에 맞설 수 있는 거대 생명체는 공룡뿐이라는 결론이 나고, 성인과 공룡의 교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교감하려면 어릴 때부터 공룡과 유대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목이 아이를 데려와야 했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주겠어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0: 당신들이 우리를 이용했어요.
1: 인류가 지속되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해야 했다. 너희의 값진 희생을 이용당했다는 말로 폄하시켜선 안 돼.
2: 당신들이 뭔데 그걸 정해! 전투병기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가짜 부모로 평생을 속이고, 난 그 가짜 부모조차 없이 완벽한 고아로 만들어 다른 애들이 날 보며 자신이 고아라는 의혹조차 안 되겠잖아요. 날 그렇게 이용했잖아요!
1: 넌 그 자체로 완벽한 유전자였으니까 가짜 가족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너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 세나야.
2: 그럼 아이니는요?
1: 그걸 네가 어떻게...
2: 카이저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라도 디아모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1: 세나야, 디아모가 무너지면 너의 존재마저 사라지는 거야.
2: 아니요, 난 폐허가 된 디아모를 밟고 아이니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1: 세나야!

0: 부사령관님, 지금 카이저 군단이 저지선을 뚫고 상황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1: 전 대원, 기지를 탈출하라고 하세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2: 부사령관님,
1: 난 디아모와 마지막을 함께 할 거예요.
2: 저도 남겠습니다.

0: 아이나, 내가 널 데리러 갈게.
1: 디아모에 그 증가.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에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0: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말랑말랑 찹쌀떡 같은 팔, 살랑살랑 되는 꼬리, 그리고 빠져들게 하는 파란 눈망울.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순하디순한 고양이 막무. 하지만 입양 일주일 만에 본색이 드러났다.
1: 아, 너무 무서웠죠.
2: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
3: 내가 이 구역을 접수하러 왔다냐.
0: 호시탐탐 24시간 누나들만 노린다. 피해봤자 모두 막무 발바닥. 아무도 녀석을 말릴 수 없다.
3: 누나들 데려오라오.
0: 누나들을 못 살게 구는 막무가내 막내냥 막무를 만나러 가볼까요? 막내 고양이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이댁.

0: 여기 보이는데 털밖에 안 보여요. 얘가 짱이 첫째고요.
1: 아이고 얼굴 보기 힘들다.
0: 여기 사이요.
1: 아주 깊숙이도 숨었네요. 얘들아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자. 잠시 후 경계가 풀리고 슬그머니 함께 나온 누나들. 이제 제대로 소개해볼까요? 먼저 풍성한 털이 매력적인 첫째 누나 짱이. 다음은 코민 무늬가 돋보이는 둘째 누나 수염입니다. 너희도 만나서 반가워.
0: 짱이랑 수염이는 항상 천사 같아요. 둘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아무 분란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있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1: 이렇게 평화로운데 분란이라뇨. 그런데 막무가 꿈틀하자 빛의 속도로 숨어버리는 누나들.
2: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나?
1: 커튼 쪽으로 슬슬 걸어가는 막무. 너 지금 뭘 찾는 거니? 그때 자리를 뜨는 둘째 누나 수염이를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그 뒤를 쫓더니 숨숨집까지 따라 들어갔는데요. 막무야, 그 좁은 데 들어가 대체 뭘 하는 거니?
0: 막무!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안! 이리 와!
1: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사가 막무를 말리는데요.
3: 집사야, 나 막무 때문에 못 살겠다.
0: 한 번 빼맞으면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자. 어?
1: 하지만 다시 시간차 공격에 들어간 막무.
0: 안 돼!
1: 집사님 정신 없으시겠어요.
0: 응? 수염이 놀래잖아.
2: 아, 왜 나만 갖고 그러냐.
0: 하지만 아파. 나
1: 막무가 휩쓸고 간 자리에 뒤처리는 언제나 집사의 몫입니다.
0: 털을 또 엄청 끌어내. 그거는 막무털이에요. 수염이가 저항해서 막무털이 빠지는 거거든요.
1: 그런데 막무 녀석, 집사가 안 보는 틈을 타 이번엔 첫째 누나 짱이를 괴롭힙니다. 다행히 덩치가 있는 짱이는 빠져나와 자리를 피하네요. 막무가 누나들을 괴롭힌 지 벌써 두 달째.
0: 주기가 없어요. 그냥 항상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그럴 때마다 집사는 막무의 주위를 돌려보려고 열심히 장난감 낚싯대를 흔든다는데요. 하지만 막무 녀석 장난감엔 영 시큰둥하네요.
0: 막무 좋아하는 거 바꿔줄까? 막무가 좀 이런 바스락거리는 걸 좀 그나마 좀 좋아해요. 그나마.
2: 아우 집사야 수고가 많다오.
1: 그런데 오 갑자기 막무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침대 밑으로 직진. 용케도 숨어있는 첫째 누나를 발견한 막무. 아깐 성에 덜 찼는지 다시 짱이를 못 살게 굽니다.
0: 막무 이리 와. 막무 안돼 또 엎드려요. 그래.
1: 언제 어떻게 누나들을 공격할지 몰라 막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집사. 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데요. 집사에게 다시 붙잡힌 막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결국 녀석 주방 쪽에 격리되고 맙니다.
0: 어쩔 수 없어.
1: 아무리 귀여운 얼굴로 가엽게 울어도 소용없는 일. 막무 너 반성 좀 해야겠다.
0: 저도 이제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를 되게 많이 알아봤고 그럴 때마다 혼내지는 말고 계속 분리를 했다가 뭐 몇 분 있다가 데려 나오면 좀 괜찮아질 거다 했는데
1: 막무 얼굴에 심통이 가득한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막무 너 충분히 반성한 거 맞지? 그런 거지?
2: 아 10분 지난 것 같다옹.
0: 막무.
1: 막무야, 너 또 누나들 괴롭히면 다시 격리돼야 한다고. 격리된 후엔 차분해진다는 막무. 이럴 때마다 녀석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는 집사.
0: 동네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일주일 정도 보였던 앤데 너무 이제 집고양이 같은 앤데 얘가 밖에서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캔을 줬는데 되게 배고파는지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1: 여느 길고양이와는

0: 달리 사람을 너무 잘 따랐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이인가 싶어서 SNS와 동물병원을 통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끝내 막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1: 집에 가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얘가 차에 뛰어 올라왔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양주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0: 워낙 순한 녀석이라 그런지 입양 직후 잘 지냈다는데요. 그런데
2: 사기 입양을 당한 것처럼 그런 느낌?
1: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슬슬슬 뭔가 발동이 걸리는 것처럼 얘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좀 쎄한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0: 그 후론 하루도 빠짐없이 누나들을 번갈아 공격했답니다. 이젠 일상이 돼버렸고 입양 후 벌써 2개월째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나마 누나들이 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은 막무의 식사 시간.
3: 빨리 먹고 또 누나들 찾으러 다녀야지.
0: 반면 첫째 누나 짱이는 숨어서 먹네요. 그런데 짱이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연하게 다가가는 막무. 그리곤 막무 너 지금 누나 밥도 뺏어 먹는 거니?
4: 그래 너 혼자 다 먹어라.
5: 오늘도 막무가 우리 밥 다 뺏어 먹어버렸다오.
1: 그러니까 눈치가 없고 되게 고양이 세 개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싫다고 하면은 싫은 줄 알아야 되는데 얘 좀 되게 막무가내 같다. 그래서 이름을 막무라고 지었거든요.
0: 양이들의 황당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사가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막무도 분주해집니다. 집사님, 막무도 외출하는 건가요? 어디 가는지?
6: 할머니 집에 갔다 오자. 거기서 푹 쉬자.
3: 오늘도 가는 거냐?
0: 집에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집사의 어머니들. 막무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6: 제가 좀 집에 오래 비울 때 그때는 얘를 또 그 좁은 곳에 오래 가두기 격리시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아예 풀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있으라는 거죠. 우리 애들 그 짱이랑 수염이들도 좀 편하게 있고.
0: 하긴 집사님이 없을 때는 막무를 뜯어말릴 사람이 없긴 하죠.
6: 들어가자. 집에 왔다. 철롱이네 동현이네. 아이고.
0: 집사 어머니 댁 강아지들도 막무가 반갑나 봅니다.
6: 안녕하세요, 막무.
0: 멍멍이들의 격한 환영이 끝나면 막무가 이 동장에서 나오는데 별탈 없이 직진? 여기서도 낯은 안 가립니다. 마치 제 집인 양 가장 편하게 지정석을 찾아가는 막무.
3: 아우, 여기가 내 자리다냐.
6: 쉬고 있어.
0: 막무가 편하게 자리를 잡으면 집사는 출근하는데요. 자기를 두고 가는 게 불만인 듯 합니다. 멍멍이들아 피해! 피해! 제 막무 화나면 너네들 가만 안 둔대.
7: 옳지 그래.
0: 그런데 이게 웬일?
7: 보다시피 사오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비 한 바퀴 돌고 와서도요 다 돌아댕겨. 저 꼭대기 올라가 앉아서 보고
0: 그저 조용히 지낸다는 녀석.
4: 막무 뭐해?
0: 그 시각 단둘이 집에 남은 누나들. 짱이와 수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이구, 막무가 없으니 기지개 쭉 켜고 세상 평화로운 모습. 얘들아, 그렇게 좋니? 해방감이라도 느끼나 봅니다. 골골송까지 대차게 부르며 둘이 부둥켜 안고 잠드는데요. 그래, 얘들아, 좀 푹 쉬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퇴근하고 돌아온 집사. 막무야, 집사님 안 반가워? 왜 숨어?
6: 왜 삐졌어, 막무? 엄마 없었어? 일로 와.
0: 오래 기다리게 해서인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막무. 이 동장에서 나오자마자 둘째 누나 수염이 뒤를 졸졸 쫓더니 또 시작입니다.
6: 막무!
0: 어제 이번엔 좀 더 격해 보입니다.

0: 기생. 집사가 손을 뻗어 말려봐도 소용없습니다. 막무의 주특기인 틈새 공략으로 수염이를 못 살게 구는데요. 결국 수염이도 불렀습니다. 둘째 누나가 안 된다면 막무에겐 첫째 누나 짱이가 있죠.
1: 어? 수염이 못 무니까 이리 와! 하지 마!
0: 집사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막무에겐 안 들립니다. 목표는 짱이. 대체 왜 이럴까요?
1: 나!
2: 제가 없을 때는 최대한 분리를 해놓은 거고 좀 싫어하고 하는 건데 막으니까 더 자기 분풀이를 못해서 더 화를 내는 건지 좀 점점 좀 심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자기 전까지 막무의 힘을 빼야 합니다. 막무가 유일하게 반응한다는 레이저 장난감. 막무가 지칠 때까지 레이저를 쏴준다는데요. 잘 시간이 되자 이 댁에도 평화가 오는구나 했는데 이런 그럼 그렇지 막무의 배터리는 늘 100% 충전 완료 상태.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들과 막무는 모두 두세 살 고만고만한 또래. 그런데 어쩌면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다를까 집사님도 당황스럽다고.
1: 막무! 나가 있어.
0: 결국 막무는 이번에도 격리됩니다. 계속 들여보내달라며 쉬지 않고 보채는 녀석. 들어오고 싶어 안달인데요. 막무야, 집사님도 잠은 자야지.
2: 하루에 못해도 한 네다섯 번은 깨고요. 계속 왔다. 그러니까 그냥 잠만 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꺼내주고 넣어주고 말리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죠. 전 바라는 거는 지금처럼 노는 건 괜찮아요. 애들을 무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그거 하나예요.
0: 막무 때문에 잠까지 부족한 집사를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막무네를 도와줄 슈퍼 히어로.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0: 선생님, 막무 좀 잘 부탁드려요.
3: 안녕? 어때? 아저씨 냄새 어때?
2: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3: 낯선 사람인데 와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0: 역시 미아홍철을 알아보는 지 금세 친해진 막무.
2: 있으려나?
3: 아.
0: 누나들은 어디 있을까요?
3: 아, 네.
0: 어디서 본 장면이죠? 짱이와 수염이는 오늘도 숨어 있을 예정입니다.
3: 수줍음이 많고 네네네. 조심스러운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막무는 그냥 완전 인싸의 성격입니다.
2: 인싸. 네.
0: 자, 본격적으로 막무의 문제를 파헤쳐볼 시간. 시종일관 누나들을 괴롭히는 막무. 이 공격의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3: 이 상황만 봐서는 둘이 좀 격하게 노는 상황에서 되게 경계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도 이제 성별에 따라서 고양이들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암컷 고양이들이 훨씬 더 좀 섬세하고 놀 때도 보면 어느 선을 지켜요. 근데 수컷 고양이들은 일단은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0: 누나들은 가까이 있을 때도 서로를 평화롭게 아끼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반면 막무는 상대가 싫다 해도 개의치 않고 괴롭혔죠.
2: 중성화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적인 면은 안 없어지는 건가요?
3: 이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는 수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은 많이 떨어지는데 수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향이 100이었다면 뭐 절반 또는 한 20, 30%로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성화가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중성화가 안 된 애랑 비교했을 때 좀 낮아지는 거지 암컷 고양이와 수컷 고양이를 비교하면 수컷 고양이들은 훨씬 격렬하고 훨씬 더 좀 집요하고 그래서 더 호전 쪽으로 이렇게 툭 치고 다니고 또는 더 강하게 그냥 영역 표시도 하고 다니고.
0: 암컷 양이 중에서도 얌전한 편인 짱이와 수염이. 중성화 수술을 했어도 격렬한 막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네요.
3: 이렇게 좀 격렬하게 너무 괴롭혔다라는 느낌이 들면 격리를 잘하시는 네. 거죠? 이 정도는 네,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0: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나들을 괴롭히던 녀석이 집사 어머니 댁에선 의외로 얌전히 지냈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더 격렬해졌죠. 대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3: 이 영역 안에서도 다른 고양이들하고 관계해서 자기가 위치를, 서열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2: 네네네.
3: 근데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이를테면 단순히 장난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 행동을 강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집에 있는 나머지 두 고양이와 사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
2: 그럼 데려가지 말아야겠네요.
3: 네.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0: 집에서는 놀이 겸 영역 자수를 위해 말썽을 부렸던 것. 외출 후엔 영역 집착이 더 커져서 공격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무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데 장난감만으로는 역부족. 이유가 뭘까요?
3: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길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냥감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실제로 뭐 벌레도 많고 네. 아니면 작은 짐승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았던 경험이 강렬했던 아이들은 일반 장난감의 반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장난감에 대한 기호도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좀 놀이를 해주시는지 네. 네. 네. 제가 한번 보고 좀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네. 설명을 드릴게요.
0: 장난감은 이렇게나 많은데
2: 제가 막 앞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주면 쳐다는 봐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3: 앞쪽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흔들어주시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본인이 뛰어다닐 이유도 없고 집중을 계속 할 필요도 없어요.
2: 거의 그러고요. 얘는 조금 반응 그나마 하는 게 제가 놀아줄 때 이렇게 숨겨요, 얘를. 카펫 밑에. 그러면 조금 반응해요.
0: 이번엔 미아홍철 차례. 과연 막무는 장난감에 반응할지.
3: 기본 막대형하고 네. 낚싯대형 하나 챙겨왔거든요. 반응 한번 볼게요.
0: 막무야, 미아홍철 쌤이랑 재밌게 놀아볼래?
3: 튕기고 이런 걸 좀 좋아한다 그랬죠?
2: 그나마, 예.
3: 그러면 지형을 살짝 만들어줘요.
0: 막무의 취향에 맞게 카펫을 이용해 장난감을 살짝 숨겨 움직이면 우와! 막무가 장난감에 반응합니다.
3: 이런 식으로
2: 네네.
3: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가 에너지 소모는 되거든요.
2: 아, 네네.
3: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2: 아,
3: 무조건
2: 그래요?
3: 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2: 저는 또 체력을 그렇게 소비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 왜냐면 수험생들 엄청 칼로리 소모 많이 되잖아요.
2: 아...
3: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순간에 계속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0: 아... 장난감 앞에서 요지부동이던 막무가 뛰기도 하고 장난감을 따라가며 달리기도 합니다. 막무야, 너 오늘따라 정말 기특한데? 그런데 미아홍철의 뜻밖의 한마디.
3: 위치를 되게 못 잡아요. 밖에서 사냥하고 살아있으면 굶어 죽었어요.
0: 사냥에 소질이 없다?
3: 지금도 정확히 어떻게 사냥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감을 되게 못 잡는다고.
0: 막무야, 너 집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막무가 레이저 장난감을 신나게 쫓았는데요. 장난감 중 레이저에만 반응했던 이유는 뭘까요?
3: 워낙에 레이저 포인트가 빠르고 네네. 격렬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걸로 놀기처럼 다른 거는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흥분 정도가 완전히 다 가라앉혀지지가 않고
2: 네.
3: 항상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적어도 뭔가를 잡아서
2: 없어졌다?
3: 없어졌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꺼줘야 돼요.
2: 아, 작은 것처럼?
3: 한 번은 발로 잡았을 때 레이저 포인트를 꺼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5번 정도 세션을

0: 내가 한번 성공했잖아요.
1: 네. 그러면 마지막에 실제로 실제 보상을 줘서 네. 이 놀이 사냥이 최종 보상까지 끝났다. 너 사냥의 목적에 대해서 너 못 잡은 게 아니야. 너 잡아서 뭔가를 얻어냈어. 라는 개념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2: 야생에서 사냥하듯 놀아주는 것이 핵심.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1: 보통 이제 집에서 집사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냥을 하다가 아이가 잡으면 빨리 다시 또 놀아주고 싶어서 다시 쫓아올 수 있도록 바로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사냥놀이를 왜 할까요? 사냥감을 잡고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만약에 생략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쫓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냥감에 흥미가 없어져요. 잡아봤자 금방 또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잡았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온전히 제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3: 양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를 좀 제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막무가 또 수컷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쁜 아이인데 뭐 앞으로도 이쁠 거고 네. 그래서 뭐 셋이 잘 살아야죠. 네 명이서 막무 고양이 세 명이랑 저랑.
2: 솔루션 며칠 뒤 집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머, 막무가 요즘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대요. 이렇게만 가면 누나들 괴롭히는 데는 점점 흥미가 떨어지겠죠. 막무야, 집사님이랑 재미나게 노는 방법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들 그만 괴롭히고 사랑받는 막내 남동생이 되렴. 집사님, 막무 잘 부탁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쉬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쉬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یا اینکه در مورد مسئله حضانت در سر مبارزات زنان الان وقتی که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0: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거든요. 쉬린 에바디,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무슬림 여성입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죠. 이란 정부의 감시와 도청, 살해 위협. 2009년 망명했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이란인, 첫 여성 무슬림, 그리고 위대한 수업의 100번째 강사 쉬린 에바디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국민행동요정 시진 대리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0: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하러 왔습니다.
1: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공무원 정석희.
2: 그동안 피디로그 하면서 이런저런 일 해봤는데 좀 이제는 몸 편하고 불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공무원 업무 해보러 왔습니다.
0: 이번에는 정말로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신입 공무원인 제가 발령받은 곳은 정책 미디어과. 구청의 모든 업무를 홍보하는 부서라는데요.
3: 저기 저의 선배님 베테랑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네, EBS 정석희 PD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십니까. 남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10년차 공무원 행정 7급 남영식입니다. 저는 정책 미디어과라는 부서에서 유튜브 하는 공무원.
0: 화제가 되었던 민원 대응 훈련 영상의 주인공.
6: 지금 내가 바빠 죽겠네, 진짜.
0: 그 후로 점점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되셨다는데. 근데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7: 그건 공무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님!
5: 어쩌다 보니까 팔자에도 없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김선태 씨 때문이죠. 청주시의 그 유명한, 일단 잘 되는 걸 봤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제 중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직접 출연을 하는 공무원의 이 조직의 시스템이 인사 발령이 나면 해야 돼요. 유튜버로 끌려오게 된 거죠.
2: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5: 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게 설명이 네.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2: 아, 일주일.
5: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네.
8: 채우고 씁니다.
2: 네.
8: 자,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자, 앞으로 걸어보세요. 하나, 둘. 자, 좌회전, 좌회전, 앞으로.
0: 공무원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인형 탈 쓰기입니다.
2: 아니, 공무원이 인형탈을 왜 쓰는가 의구심과 자괴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책 미디어과 분들 다 한 번씩 쓰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0: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키즈랜드. 오늘은 이 키즈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데.
8: 여러분, 그림 하나 연출할게요. 자, 아이들이 보고 있어. 동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출발! 강태가 도망가!
0: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니 행복하네요.
9: 자, 어서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8: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10: 피디님, 괜찮아요?
8: 나는 피디가 아니라 장생이야. 안녕!

0: 예뻐해 주세요.
1: 얘들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2: 바람 빠진다.
3: 동생이가 녹고 있다.
4: 괜찮아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어떡해.
3: 자, 맑은 공기.
5: 아, 너무 눈부셔.
3: 많이 더웠죠?
5: 쉽지 않네요, 공무원.
3: 쉽지 않죠.
5: 공무원이 진짜 쉽지 않네요.
6: 쉬울 줄 알았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장생 인형살인데 반려동물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강아지 탈을 쓰고 나가거든요.
1: 남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빠지는 법이 없다는 남영식 주무관님.
3: 그건 저희 남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7: 네네네, 감사합니다.
1: 그냥 구경만 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 업무도 직접 다 해보신다는데요.
3: 이렇게. 짠.
6: 제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홍보가 필요한 업무라 해서 제가 홍보를 하려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해보면 더 좋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홍보 포인트는 다 나왔고, 네. 각자 지금 숙지를 해야 돼. 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뭐를 홍보를 해야겠구나. 여름이 되면, 6월이 되면 수국 축제가 열려요. 수국을 힘으로 가야 돼.
1: 공무원이 되면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몸 쓰는 일에 연속입니다.

0: 모기 좋아하세요? 모기?
1: 모기요? 네. 모기, 모기,
0: 모기.
1: 모기 좋아하냐고. 모기 너무 싫죠.
2: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남구의 이름 모를 개천입니다. 모기 잡으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3: 홍보 영상만 찍는 줄 알았더니 일도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4: 같은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들의 업무를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5: 100m 될 때
3: 오수가 흐르는 굴다리 주변은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데요.
5: 약체 가지고
3: 해충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방역하는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4: 공무원 하면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이 왜 하지?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네.
3: 한참 만에 어두운 하수구에서 나왔습니다.
6: 많이 더웠어요?
7: 진짜 덥습니다. 바람이 한 점도 안 통하네요.
8: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공무원은 합니다. 개천 방역부터 도시 곳곳을 누비는 소독차 운전까지 끝나지 않는 모기와의 전쟁.
9: 만물 트럭, 붕어빵 트럭에 이어 이번에 방역 트럭입니다.
10: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티 잘 안 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일. 진짜 꼭 필요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3: 방역복을 벗자마자 또 새로운 옷입니다. 장화에 헬멧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11: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해야 되는 우수 바지인데
3: 도로에 빗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 설치된 빗물 바지. 쓰레기로 꽉 막힌 경우가 많다는데요.
12: 뚜껑에 꽉 막혔잖아요. 이걸 뚜껑을 열어야 돼.
13: 오케이 오케이.
12: 오케이. 꽉 막혔잖아요. 지금 완전히 꽉 막혔어. 이러면 네. 비가 오면 네. 물이 빗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네.
3: 이 빗물 바지 청소도 구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11: 저희 이거는 네. 약간 맛보기고 네. 진짜 그러니까 험한 건 따로 있거든요. 네. 여기는 네. 방금 청소하셨던 우수 바지에서 네. 모인 물들을 크게 모아서 네. 더 이제 배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네. 이거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실 거예요.
12: 오, 재밌겠죠?
11: 네.
12: 숙박도 조심해야 돼.
3: 맨홀로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라는 건설과 공무원.
6: 공무원분들이 진짜 별일을 다.

0: 하네요.
1: 맡기기 힘듭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 할 줄 몰랐죠.
2: 저도 이런 것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 안 보이니까.
4: 처음 뵈러 와보셨죠?
5: 네.
4: 도로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하셨어요?
5: 되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네요.
4: 유쾌하지 않죠?
5: 네.
6: 어서오세요.
7: 우리 이제 여기 고립된 건가요?
4: 이제 고립된 겁니다.
6: 어서 내려갑니다.
2: 대형 청소기 호스가 내려오고
4: 보시면 저희가 이런 모래들을 청소해서 빨아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빗물들이 못 들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청소기로 쓸면서 이렇게 빨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2: 청소기 돌리는 것쯤이야 쉽겠죠?
7: 이게 지금 아비 장난 아니다. 이게 몸이 딸려간다 딸려가.
6: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조심하세요 조심.
5: 쉬운 일이 아니네요.
4: 뒤에 보시면 저 구멍에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청소하셨던 빗물들이 다 이런 구멍이에요. 여기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쓰레기 많이 버리죠, 우수축구.
4: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원래는 다 빗물이었는데 쓰레기가 퇴적되면서 물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도로 쪽에서는 빗물이 안 빠져서 이제 집들이 피해를 보고 침수가 나는 거죠.
5: 이제 곧 장마철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4: 오시면 돼요.
5: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0: 힘들어.
1: 아이고, 야, 잠깐이라도 쉬고 이러면 언제 다시 하려고요?
0: 아,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든데요?
1: 아, 그게 공무원의 무게예요. 아.
0: 이 호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 저희가 이게 계속 결합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맨홀 나올 때까지 계속 늘려서 가고.
0: 맨홀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나요?
2: 50에서 한 70미터 정도 간격으로 있어요. 그럼 최소 지금 더 가셔야 되죠.
1: 우리 그냥
2: 10미터 10미터 안 갔습니다.
3: 도로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낮은 하수도. 무거운 호스를 들고 가는 길은 어둡고 멀기만 합니다.
1: 어, 여기는 뻔히 더 찐득찐득한 것 같아.
3: 다음 맨홀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데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4: 여기 거기 내리는
1: 경우가 와.
5: 수고하셨어.
1: 아, 수고하셨어요.
5: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1: 저희가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뭐 해야죠. 저희 이거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
6: 어떠셨어요 오늘?
7: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땅 속에서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8: 뭐 어디 씻어요? 어디서?
6: 아니요, 이러고 다시 또 이제 사무실 일하러 가야죠.
8: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6: 네, 네. 선발 씻고 테스트 한번 하고 또 다 사무실 가서

0: 또 행정업무 봐야죠.
1: 네. 공무원이 이렇게 근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공무원은 하면 더운 날 더운 데서 아니라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아니라는 좀 실내에서 하는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몸 쓰고 힘 쓰고 무거운 거 드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2: 하지만 공무원의 세계에는 하수구보다 더 힘든 현장이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들어주는 종합민원실. 오늘 이 민원실에서 특별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실제 이제 민원들 응대하는 훈련을 여기서 해볼 거거든요.
4: 예.
3: 항상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특이 네.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4: 네.
3: 민원실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는데
4: 네.
3: 제가 민원 역할을 해서 한번 응대해 보시는 것도
4: 네.
3: 한번 해볼까요?
4: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네.
4: 그럼 주사님만의 약간 그런 특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팁 같은 게 있으면
3: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4: 예.
3: 절대
4: 네.
3: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4: 흔들리지 않는다.
3: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뭔가 이분이 화를 내시는 상황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 상황을 같이 욕하는 거죠.
4: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제 면전에 대고 누가 막 버럭버럭 하면 저는 네네. 화가 날 것 같거든요.
3: 네. 면전에 대고 제가 바락바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4: 네.
2: 오늘 훈련에서 특이 민원인 역할을 맡은 남영식 주무관님. 시작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3: 저기요.
4: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3: 여권을 만들러 왔는데.
4: 네.
3: 저 동사무소 가니까.
4: 네.
3: 거기서 안 된다 하고.
4: 네.
3: 저기 뚱뚱한 데 가니까 저기도 안 된다 하고.
4: 아, 그러시고.
3: 그렇게 좋겠는데, 지금.
4: 네, 네.
3: 여권 지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4: 서류랑 사진 주시면은. 아, 본인 사진이신가요?
3: 내 사진 딱 봐도 모르겠나, 내 사진이지, 이게.
4: 저희가 여권 사진은.
3: 정말... 아, 말을 좀 답답하게 빨리 좀 해봐요. 지금 나 바쁘다니까, 지금. 웃어.
4: 아유,
3: 내가 지금 웃겨요.
4: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이 눈을 감고 계셔서 이거는 여권 사진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권 사진은.
3: 원래 난 평소에 눈을 자주 감아요.
4: 다른 사진 없으세요?
3: 다른 사진 하나 줄게요, 그러면.
4: 네.
3: 자요.
4: 본인 사진 맞으세요?
3: 딱 봐도 그냥 내 사진이지, 그러면.
4: 저희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으신 사진이 가능한데, 이 사진은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여권 발급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3: 와, 나 미치겠네, 진짜. 허파 비리지게 하네, 진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온다고, 세 번째.
4: 흥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3: 이해를 하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
5: 선생님, 그렇게 폭언하시면 저희가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폭언은 무슨 폭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다 그래?
5: 선생님, 지금 폭력적인 행사 하셨고.
4: 흥분을 가라앉히고.
3: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4: 이런 거 두드리고 이런 게 이제 폭력적인 언행으로 간주되어서.
3: 폭력?
4: 예, 예.
3: 폭력 쓸까, 진짜? 폭력 하나 써볼까, 오늘?
4: 폭력 쓰시면 안 되고요.
3: 이거 웃네, 이거. 이게 웃기네, 이거.
6: 네, 무슨 일이죠?
4: 아, 지금 여권 발급받기 어려운 사진들 가져오셔서.
3: 뭐가 어려운, 뭐가 어렵냐고, 이게.
6: 이게 보정된 사진은, 예, 여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누구나 사진이 실물하고 사진하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거 한번 봐보소. 당신 사진하고 당신 얼굴도 다르잖아, 지금.
6: 아, 저는 똑같은데요.
3: 뭐가 똑같아? 머리 숱이 완전히 다르구만.
6: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3: 나와 봐, 빨리. 네,
6: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3: 나오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오라고. 뭐야, 이거 놓으라고.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나와, 빨리. 그치, 어디 내 몸을 처벌돼? 나와! 야!
7: 어땠어요, 훈련?
4: 아. 정말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네요. 그게 약간 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웃는 건데
0: 웃는 건데
4: 웃는다고 뭐라 하니까
1: 이제 남주사님이 악성 민원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들린 것처럼
0: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세요. 근데 오라는 게 안 들어졌을 경우나 언성이 높아지고 좀 큰 소리가 나고 뭐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7: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던지고는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실신까지 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시 예보장을 전달하다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올려놓은 수첩에 차가 긁혔다며 민원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다 손찌검까지 한 겁니다.
0: 안 좋은 거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이죠, 적. 더 열심히 할수록 적이 많아지는 거죠.
2: 열심히 일할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 위에 달린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인데요. 이렇게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분들은 유독 불법 주차 차량이 많네요.
1: 단속 걸리면은 뭐 나 뭐 때문에 그랬다가
2: 네.
1: 나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2: 네.
1: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민원인들을 이제 찾아오시거든요.
3: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이제 왜 자기들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4: 원래는 이 일을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제 경찰분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일을 맡긴 거죠.
5: 공무원이 해서 더 반발감이 큰가 싶기도 하고.
6: 우리가 흔히 보는 단속 요원들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해당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인 건데 열심히 하실수록 그렇게 시민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0: 주차 단속원 만큼이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찾아내는 세금 미납 단속원인데요. 앞유리에 달린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7: 주정차 단속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받는 지역을.
1: 하루에 몇 건 정도?
7: 많을 때는 한 15건? 하루에 15건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0: 분들은 자동차세를 열심히 내시네요.
1: 체납 차량입니다.
2: 세금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는데
0: 이렇게 뜨는데요?
3: 공업 반영지 대상입니다. 번호판 볼트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2: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은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구청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4: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3: 혹은 욕설? 그렇게 언어적으로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돈을 저희가 받으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더 빨리 시민들께 욕을 먹는 거예요. 지나다니시면서 네. 저렇게 원로만 쪽에 카메라가 찍히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네. 있는 차량들은 네. 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거든요.
0: 3 조회
3: 해서 안 나오면은 체납이 없는 거예요.
0: 축하드립니다. 체납을
4: 왠지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내고 싶네요. 어? 저 찾았어요.
2: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계속 세금을 안 내셨네요.

0: 곰탕이 약간 너덜너덜한 게 몇 번 뺐다 했던 것 같아.
1: 명치가 됐던 곰탕일 수도 있어서.
2: 좋은 차 타시는데 자동차 세를 안 내셨네.
1: 개인 회생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서 사무실에.
2: 개인 회생이 진행 중이면 영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개인 회생 진행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그분들한테까지 영치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2: 이게 저희 업무니까 오늘 나오면은 본판 영치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분 지난 막 압류되고 해제되고 내역도 보니까 그냥 좀 사정이 어려우셔서 이것저것 애쓰시는 것 같아요.
1: 어, 그 지인 누나 있어 혹시 자리에? 그거 뭐 동료의 24년도에 뭐 개인 회생 내용 적혀 있던데.
3: 아, 나 알겠습니다. 네. 어, 영치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
2: 이런 뭐 개인 회생 같은 해당 사항이 없는 차.
3: 아마 회생 채권에 포함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회생이 끝나셨을 수도 있어서.
2: 네.
1: 번호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258.
4: 이번 건은 어쩐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 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떼면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막 이렇게 돈을 못 낸 게 뭐 안 내려고 버틴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2: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3: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뭐 분납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판 영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라 가지고.
4: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 시간,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0: 수소 역류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길고양이 사체 신고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고 이제 치워야 돼서
1: 저희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0: 실제로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니까. 근데 제가 약간 당직 요정이라 하고 저런 했을 때 큰일이 안 생겨요, 이제. 당직 요정이라 하고.
2: 항상 뭐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또 몰려오더라고요.
0: 그런 멘트가 좀 좋지 않은 멘트예요.
2: 아, 불길한
0: 불길한 멘트. 오늘은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전화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3: 감사합니다. 남부청 당직실입니다.
4: 네, 여기 현대 대사점 사거리에.
0: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4: 네, 횡단보도에 물이 잦아요.
3: 아,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잘안 빠져서.
0: 빗물 빠지는 우수 쪽이 약간 이제 원활하게 안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4: 네, 그래서 네 군데 다 전부.
0: 지금 이쪽에 오늘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3: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쪽에 비올때 물이 좀안 빠진다는 걸알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돼요. 전화 받아보시겠어요?
5: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4: 네, 여보세요?
5: 네.
4: 아, 저희 집 주차장에
5: 네.
4: 길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6: 여기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5: 네. 지금 저희가 그 고양이 사체 수거하러 출발할 거고요.
6: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3: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지방직 공무원한테 운전은 진짜 필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나갈 일이 진짜 많아요.
7: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3: 사체가
6: 아휴.
3: 심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라서.
7: 이번 일은 정말 쉽지 않네요.
3: 걸리고.
6: 아휴.
3: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
6: 아휴.
7: 겨우 해결하고 당직실로 돌아가려는데.
3: 전화 제가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3: 제가 그러면 현장으로 일단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김에 바로 가고.
6: 지금 뭐 때문에 전화가?
0: 지금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6: 네.
0: 이제 맨홀 뚜껑이 지금 약간 이제 저절로 열렸나 봐요.
7: 또 출동입니다. 경찰과 소방까지 총출동한 현장.
3: 사고가 났었다고요? 예.
7: 늦은 시간이지만 전문 업체를 불러 맨홀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3: 하수도 위에 이제 도로하고 맨홀하고 이제.
7: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하수도가 역류했을 수도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은 면했네요.
3: 바지 살까 봐 이거 구멍 있는 거.
8: 깨 썰로 뭐 구멍으로 빠지더라도 우선은 조치를 해놓고 오는 게 뭔가 구멍이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3: 아유 좋습니다.
7: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업체를 부르는 것도 당직 공무원의 일.
9: 이제 저희도
3: 저희도
9: 와요.
3: 복귀. 단순한 이제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6: 네.
3: 아니면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분들이 불안함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7: 출동 한번 다녀오니

0: 밤이 되었네요.
1: 무슨 졸면 안 돼요. 이제 이 4시간 할까? 이제 4시간. 남은 시간은 11시간. 소중한 당직비는 현금으로 주거든요. 아, 좀 그래서 이걸 당직 끝나고 누구만 나눠요.
2: 나가면 안 되는데 가.
1: 몰라요, 사모님이?
2: 몰라.
1: 진짜요?
3: 사모님이 진짜 모르세요, 선생님?
4: 아유, 안 되는데.
1: 지금까지 당직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공장에서?
4: 100번 넘지.
3: 100번 넘게 당직 서시면서 제일 황당했던 일 어떤 거 있으셨어요?
4: 황당했던 간혹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겨울에 잠잘 곳 없다고 당직실에서 재워달라고 해서 재워드렸더니 그냥 먹은 거 확인하시고 해서 하루 종일 악취가 나가지고 좀 골치 아팠던 거기 그분이 제일 낫네.
3: 부사님 어디 가세요?
1: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사무실에 좀 올라갔다.
5: 그 보통 숙직을 서는 게 업무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게 되니까 이미 퇴근할 때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서 숙직을 서잖아요. 피곤해서 피곤해. 이 시간에 준비하면 너무 배가 고파요.
0: 따끈한 컵라면으로 허기와 피로를 달래보는데
6: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7: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19대 경장입니다.
6: 네.
7: 지금 여천오거리 경남링동 쪽 앞에 차량 마고가 났는데요. 지금 차가 한 대가 전복되고 둘 다 지금 견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 비산물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출동 가능한 경력 있습니까?
1: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인데요.
1: 예, 안녕하세요.
8: 그 저희 경남냉동 앞 교차로에서 지금 사고 발생해가지고
1: 네네네.
8: 여기 지금 밑에 기름이랑 고개 좀 많이 유출됐는데 이거 와가지고 기차로 와 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1: 진짜요? 시범 선전에서 차랑 사람이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9: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 예, 아까 전화드린 그 남구청 당직실 남영식입니다. 그 일단 네. 경찰서 요청이 와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0: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또 출동이네요.
1: 제가 당직 시작할 때 아까 당직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10: 인원의 종합 선물 세트로
1: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 말이.
10: 아, 출동의 종합 선물 세트.
0: 자정을 넘긴 시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사람은 안 다쳤습니까?
0: 사고가 난 차량도 도로도 엉망이 되었는데요.
11: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견인이 다 되고 나면 여기 잔해물들이 또 2차 피해를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1: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치우고
0: 차량이 수습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에 남은 사고의 흔적. 이제 공무원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구청 직원도 경찰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0: 순식간에 깨끗해진 도로.
1: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보고 났을 때 저걸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이렇게 경찰분들까지 도와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3: 이렇게 뭐 서로 도우라고 네.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나란히 하는 거.
4: 아이, 오늘 약간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5: 그 나란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국가적인 느낌이고 큰 일일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진짜 작은 일들이거든요. 정말 작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 사실 제가 나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나란 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지난 겨울과 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누구보다 바쁘게 나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6: 대통령, 총리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석구석 말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많은 사고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4: 왜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유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0: 뽑힌 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3: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0: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1: 저희는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하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2: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3: 아이고, 못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꼴짝하게 됐죠.
0: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4: 굵은만 잡으려고 이게 버리면.
0: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호산.
4: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산해져요.
0: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5: 왜 안 뜨겠겠어요? 참아야지.
0: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6: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떨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요. 다른 데 낚시보다. 모래캐에서 산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0: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 4시간. 조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0: 좋아합니다.
1: 오늘 낙지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2: 아버님 오늘 몇 마리를 잡으실 거예요?
3: 15마리.
4: 16마리 잡을 것 같아요.
1: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5: 칼이라고 낙지 팔로 파는 거예요.
1: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6: 어디까지 가야 돼?
5: 쭉 가야 돼.
1: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6: 손만 넣다면 한 마리씩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5: 낙지 구멍이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6: 네.
5: 얘가 풀하고.
1: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여름에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1: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6: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7: 개.
6: 개구멍이에요?
7: 개구멍.
6: 어, 저 낙지구멍 같은데.
5: 아까 숨 쉬는 구멍, 숨 쉬는 데하고 있었잖아.
6: 예.
5: 그거 이제 찾으면 금방 구멍이다. 구멍이, 낙지 구멍이 딱 위에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서 들라는 태중 나잖아.
1: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7: 구멍이 찾기 힘들었고.
1: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6: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7: 이제 파가는 거예요. 창창. 여기까지. 낙지 일로 가고 있다.
6: 어,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7: 물 나오잖아.
6: 어, 예. 네. 낙지 글로 몰아가는 거예요?
1: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5: 이게 세발 낙지.
1: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5: 발이 훨씬 길잖아요.
6: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5: 적으니까 팔로 길 뒤 낙지가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1: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5: 감각이, 손 감각이. 네. 글로 찾아 들어가지.
6: 거기 뭐가 있는데요?
5: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희한한 기가 있어.
1: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7: 진짜 크다.
1: 힘겨운 사투리.

0: 그때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1: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 그러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스럽고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먹고 다녔어요. 점심 먹을 때.
0: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2: 아주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0: 가까스로 헐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1: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두 시간 잠을 자야 돼.
3: 그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닌 거예요?
1: 네 시간.
3: 네 시간요?
0: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1: 여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도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서 다 키우고 자기도 다 키우고 농사지어서는 자식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0: 허리,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일어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낙지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0: 달콤한 휴식도 잠깐.
3: 고생하신 거예요?
1: 네, 시작. 자, 시작. 또.
0: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1: 빈디.
0: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 낙지 나가봤어.
0: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1: 이건 안 살아. 나가봤어.
2: 나갔어요?
1: 쿵쿵 소리 나냐. 소리가 딱딱이 했는데 소리 쿵쿵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있으면 빡빡하니 하는데.
0: 헐 속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 깊어.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아버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아버려. 잡으면 이제 쪽밭이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른지.
0: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그 굴구만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에이, 하나 깎기라 힘드니까.
0: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못 올라가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낙지 위험하지.
0: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1: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때.
3: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1: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0: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1: 배가 불러, 배가. 직원한테 손 잡으면 피가 싹 불러버려. 공기 좋으니까 아유 좀 편해. 힘들으면 힘들어도 잡생각이 안 들어요.
0: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낚시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낚시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세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낚시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낚시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인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4: 이 맛이요?
5: 넣었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한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6: 이거는 세발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다리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낙지라고 합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4: 예.
0: 봄 세발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6: 맥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고 살찌지 않고.
0: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7: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큰 거 맞춰서 좀 잘라지는 거예요.
0: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볼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7: 낙지 호롱구이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만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8: 고매.
0: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8: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0: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8: 안 떨어진 낙지.
4: 아, 맛있다.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소를 일찍했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땅이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0: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들어 볼까요?
9: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9: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0: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10: 육개장 나왔습니다.
0: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0: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1: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2: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3: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 가려면 힘들어.
2: 두 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3: 2km.
4: 2km 올라가려면 시간은 얼마 걸려요?
3: 한 20분. 고생합니다.
2: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산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진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철이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5: 이 고사리 끊을 때 연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끊으면 딱 맞죠. 이거 끊으면 안 끊겨요.
2: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5: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4: 네. 고사리 붓이 얼마나 넓어요?
3: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네. 있는 데는 한 2만 평 정도.
2: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3: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해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5: 200km
3: 따야 돼.
2: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군락지를 형성하는 고사리. 그냥 꺾으면 되는 쉬운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5: 아, 저 꺾었잖아요. 네. 꺾으면 또 어디 있나 쳐다보고 가서 또 꺾어.
2: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눈으로는 또 다른 고사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5: 아, 좋다.
4: 어떤 게 좋아요?
5: 네?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2: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3: 이거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따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러울 때 먹어야 돼. 잎이 베풀면 안 돼.
2: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3: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쉽게 해놔야 쉽게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그래야 잘 비죠.
2: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5: 저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저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2: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5: 아, 좋다.
2: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5: 껍데기 안 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볶아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2: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4: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5: 이게 보약이 산산보약. 산산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2: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산인데 나무 다 베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 여기.
2: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

0: 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화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1: 고사리가 불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같지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 예, 그런 고사리 돈 좀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학됐지.
0: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1: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사내가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 이게 따는 거.
0: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 오, 괜찮으세요?
3: 미끄러지도 자빠지고 마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0: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3: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3: 아, 맛있다. 시원하다. 좀.
1: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지 않아요. 돈 벌어주고 뭐 건강 봐주고.
0: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3: 이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
0: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3: 산이 순적이라 마트잖아,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0: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이요.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3: 고기 먹어봐, 맛있나?
4: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0: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3: 너무 맛있다.
4: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 고사리가 돼지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5: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0: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6: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3: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
0: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3: 김이 부렁하면은 만져보면 사람이 여행하면 만져보면
7: 손으로 이렇게 몰라.
3: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고 그냥 말려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 하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7: 자국이 나지요. 이렇게 몰라가지고.
0: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데침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6: 안 뜨거우세요?
3: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3: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건이 퍼져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0: 해친 고사리.

0: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1: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2: 이거요, 3일.
3: 3일이나?
2: 오늘만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0: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4: 이제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고 올 잘 말라요. 이러면.
0: 수확하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4: 고사리가 절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폈잖아. 이퍼리 항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게 딱딱하잖아. 이봐, 막대기가 여기 틀리지요. 이런 거는 못 써.
0: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4: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지꺼레기 먹지.
0: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1: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4: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0: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산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0: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1: 뭘 그렇게 드세요?
5: 맛있어.
1: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5: 그럼.
0: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4: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0: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 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4: 불이 펼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0: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4: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은 보약이죠, 보약.
0: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이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6: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7: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폐기에 나섰는데요.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농협 30년 차

0: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1: 난 식당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요.
0: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2: 얼마 정도 물 안 빠져 그래요?
1: 오늘 110.
2: 네?
1: 110.
2: 110이 뭐 좌우로 올라가야 하나.
0: 바지락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1: 오늘 주민들 할당량이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무더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0: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3: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 아주.
4: 아, 바다에 오면요?
3: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고기만 굽고 얼마나 좋아.
1: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0: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5: 완전 긁을라.
3: 바닥에 소유 바닥.
5: 완전 긁을라. 많이 긁을라.
0: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배에서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바지락을 좀 더 많이 캘 수 있답니다.
4: 얼마나 걸어오시는 거예요?
3: 얼마나 걸어, 저 산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2: 차가 없어서 걸어와, 차가 없어서.
1: 차길이 없어서 걸어와.
4: 오늘 많이 캐실 거예요?
1: 아,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캐야죠. 많이 캐야죠.
4: 얼마나 캐시려고?
1: 기본?
4: 기본이 몇
1: 킬로? 100kg.
4: 아. 기본.
0: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곳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1: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 바지락 분양입니다, 이게.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0: 숙련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1: 보이시죠? 요런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살 요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예요.
6: 이게 누구 거야? 야, 많이 했네. 우리 중앙에 두 개. 아니, 막 큰 거 잘 잡는 데.
1: 에이, 말도 안 되네.
6: 지금 몇 년 되게? 진짜 몇 년 되게 했어요?
1: 아이, 시끄러.
6: 아, 빨리 하니까.
1: 감사합니다.
0: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데요.
1: 가로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연장녹수 먹을 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렇어요.
0: 저마다 바지락 캐는 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6: 무조건 손발을 좀 타면 돼. 발바닥이 넘나서 손바닥이 넘나서.
7: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
0: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3: 돈 생긴 게 주총은?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8: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0: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3: 이거 양재에 사다 집에서

0: 이 끈 달아도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내 이거 여기 낙지 담는 거고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주는 통이야.
1: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2: 무릎 안 꿇고 신으니까 예쁘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0: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어딨어, 노인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1: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0: 아, 신을 왜 이렇게 둔부에 좋지? 누가 돈 이렇게 좋은 돈 안 주나 누가? 내가 버려야지.
3: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4: 여기 이제 거의 되면 이쪽에는 아들의 거인이 없다 하면 딴 데로 옮겨.
1: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 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5: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르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6: 보통 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긴. 덕사!
1: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6: 네, 아들 이름 불이야. 아니, 다 똑같아서 누가 긴지 알 수가 있어야지.
7: 어디가?
1: 이제 저마다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 번 헹궈주는 건데요.
8: 흔들어가지고 뻘을 완전히 빠지게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1: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제 배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6: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1: 망 하나당 10kg이 넘는 무게. 이제 물지개가 제 역할을 할 때인데요.
6: 하나에 10kg씩.
1: 각자 캔 바지락의 무게를 달아서 기록합니다.
9: 9.
6: 아이고 힘들어.
1: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물지개.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예산 일이랍니다.
10: 이거 몇 킬로 나가는데요?
11: 50킬로 조금 본다.
0: 몸무게만큼 되지, 핸디. 그거로 능란 넘어가, 뭐, 어려서부터 이거로 사는 넘어가, 그게 무겁대요.
1: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작업자들. 온 힘을 다해 바지락을 옮깁니다.
0: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좋지, 근데.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꼼짝도 못했죠.
9: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왜 또 나왔어요?
0: 또 하야 돈 버린 거.
1: 힘은 들지만 철마다 좋은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열심히 했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12: 78kg 했다 그냥. 어때요? 뭐 오늘서 직접 몸만 아프고 오늘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1: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0: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유,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0: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2: 끝물이다 한 31시간 내기 놔두면 이제 다 해두면 돼요.
0: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3: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나 허기져가지고.
0: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4: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5: 지금 나와요.
6: 소주 여간 열감지 안 돼요?
5: 어쩌고 그런 거죠?
0: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7: 아유, 홍합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
4: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0: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7: 아, 맛있죠. 어미가 어미로고.
1: 일 끝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0: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8: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하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응급실에 또 누군가 실려왔다. 의식을 잃다시피 한 환자. 문제는 대동맥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된 통증.
1: 갑자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2: 사람 의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뭐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3: 제가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 대기죠, 저. 네.
0: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에 이르는 대동맥 박리. 또 대동맥이 늘어나는 대동맥류 또한 그냥 두면 어느 순간 터지고 만다.
4: 대동맥 그 박리에서 한정돼서 보면은 한 40%는 병원에 오지 못하고 급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0%에서는 이제 응급실에 와서 지체되거나 이제 이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0: 대동맥 질환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그중 65세 이상 환자가 가장 많다. 대동맥 질환은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협적인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조 증상이 별로 없다.
3: 그렇게 심각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증이 없으니까. 아픈 데가 없으니까.
5: 운동장도 한 10바퀴씩 돌아도 뭐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0: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빼앗아가는 대동맥 질환.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급사를 막을 수 있는 걸까? 평화로운 주말 저녁. 심장혈관병원에 응급환자가 실려왔다. 대동맥 박리. 환자는 조금 전만 해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응급 호출에 주말을 반납하고 달려온 주현철 교수.
6: 네, 그 동태 조금 가라앉았어요?
7: 네, 가라앉는데 조금 부르는데. 지금 심각해요.
6: 예?
7: 심각해요.
6: 아, 지금 심각해요. 지금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언제부터 아팠어요?
7: 지금 갑자기 한 4시?
6: 오후 4시?
7: 네.
6: 지금 한 4시간 됐네요.
7: 예.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6: 예, 그렇죠. 저희 준비를 했고. 팔다리 어디 잘 안 움직이거나 아픈 데 있으세요? 없고?
7: 다리 쉬면서.
6: 다리에 힘이 좀 빠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미지 한번.
0: 대동맥 박리가 시작된 지 서너 시간. 주 교수가 영상 자료부터 확인한다.
8: 여기 보면 이게 원래 동그라미만 있어야 되는데 갈라져서 여기도 혈관이 반으로 쪼개진 거거든요.
0: 한눈에도 확실하게 갈라진 대동맥.
9: 지금 외부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타입 A형 진단받고 전원됐던 환자인데요. 처음 도착했을 때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말도 좀 어눌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요. 지금 진통제 맞고 혈압 조절 조금 하면서 조금은 증상이 가라앉았는데 저 증상이 또 언제 또 나빠지고 지금 박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응급수술 빨리 해줘야 됩니다.
0: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족들에게도 날벼락 같은 일이다.
6: 형님 앉으시고요.
8: 1형이란 거는 이제 상행 대동맥부터 하행 대동맥까지 쭉 찢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상행 대동맥이 찢어지면은. 그래서 응급수술로 요 부분을 인조혈관으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9: 수 방법은 일단은 심장을 심폐기로 돌려가지고 멈춰놓고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0: 심장을 그래. 멈추게 하고요?
9: 예, 네. 인공심폐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심장이
8: 멈춰 있다가 수술하고 네. 나서 다시 뛰게 하는 거거든요. 네.
10: 혹시 수술하다가 중간에 뭐 어떤 잘못된 거?
8: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간에도 급변하고 마취 중에도 급변합니다. 이 병 자체가.
0: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심장, 뇌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인체의 각 부위에 혈액을 공급한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하지로 연결되는데 횡격막을 기준으로 흉부 대동맥과 복부 대동맥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흉부 대동맥은 피가 심장을 나와 위로 올라가는 통로인 상행 대동맥과 뇌와 팔 쪽 혈관과 연결되는 대동맥 궁 그리고 복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 하행 대동맥으로 구분된다. 대동맥의 지름은 약 2cm. 심장 수축 시 압력을 버티기 위해 내막, 중막, 외막에 튼튼한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져 막과 막 사이에 피가 새는 것을 말한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모든 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연결돼 있는 상행 대동맥에서 발생한 것을 A형 대동맥 박리. 상행 대동맥 침범 없이 하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를 B형 대동맥 박리라 한다. 대동맥 박리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의 혈액이 복부와 흉부로 새거나 대동맥이 파열돼 급사할 수 있다.
4: 대동맥 박리는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1형 박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1시간 지날 때마다 한 1%의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나면 한 50%는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는 대개는 한 90% 정도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동맥 1형 박리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뭐 생존하기 아주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 직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마취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타장기들이 회복이 안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출혈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0: 대동맥 박리는 최대한 빨리 수술해 주어야 한다.
10: 위로 좀 올라갈까요?
0: 이상철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주현철 교수의 마음이 급하다.
6: 지금 뭐 혈압이나 이런 거 안정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고 지금 언제든지 좀 변화도 올 수 있고 수술도 그렇게 간단한 지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0: 환자의 경우 박리된 부위가 광범위하다. 심장과 연결된 부위인 상행 대동맥 쪽에서 시작된 박리가 하행 대동맥까지 번진 상태다. 수술은 심장을 멈춰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심장의 역할을 하는 인공심폐기를 환자의 혈관과 연결한다. 그 후 머리 쪽으로만 혈액을 순환시키고 나머지 혈액순환은 막은 채 박리가 생긴 부위를 자른다. 이어 인조혈관을 연결한다. 다시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인공심폐기를 떼면 수술은 끝난다. 주현철 교수는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국내 손꼽히는 대동맥 질환 외과의다. 수술은 심장 기능을 대신해줄 인공 심폐기를 혈관과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많은 의료진이 참여하는 대동맥 박리 수술. 심장을 멈춘 채 인공 심폐기를 돌리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외과 수술 중에서도 어려운 수술 중 하나로 통한다. 주현철 교수가 가슴을 열어 대동맥 쪽으로 접근했고 이제 박리가 생긴 혈관을 자른다. 이땐 혈액 공급 없인 5분도 버티지 못하는 뇌를 제외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정지된다. 하지만 심장 또한 혈액 공급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30분 정도. 신속하게 인조혈관 연결까지 끝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22분이나 지났다. 피가 마르는 순간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행히 무사히 인조혈관이 연결됐다. 교체된 혈관은 평생 쓸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환자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심장 마사지를 해주자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살았다.
8: 다행히 수술이 뭐 독하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다만 수술하고 뭐 다른 조직에서 이제 피가 좀 잘 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뭐 수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0: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는 대동맥 박리. 하지만 대동맥 박리를 포함한 대동맥 관련 질환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11년 동안 대동맥 질환 환자는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중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66% 정도로 고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동맥 박리는 전조 증상이 별로 없고 증상이 생겼을 땐 이미 위험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떨까?
11: 움직이면 숨이 차고 막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막 콕콕 대면서 막 그랬어요.
2: 피가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숨이 차고 그게 이제 그 피들이 밖으로도 나왔지만 배로도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숨이 점점 차오르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 갑자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0: 대동맥 박리는 무증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4: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칼로 가슴을 베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위치로 보면은 앞쪽보다는 등 쪽으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찢어져 있고요.
1: 하행 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슴에서 복부 쪽으로도 찢어지기 때문에 복부 관련한 이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복부 통증까지 이렇게 그런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대동맥 박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증상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만일에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때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풍 관련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마비가 온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 다리로 가는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지 마비 같은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대동맥 박리의 증상이 아주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진단도 좀 되게 정확하게 그 열심 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대동맥 박리는 왜 생기는 걸까?
3: 들어오세요.
2: 10여 년전 대동맥 박리로 치료를 받았던 김민기 씨.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6개월 만에 오신 거죠? 예. 혈압은 지금 좋으시고요. 대동맥 박리가 아마 우리 병원 왔을 때는 그 위험한 시기는 좀 지나서 온것 같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리가 시작된 부위는 여기인데 그때 아마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거예요. 처음에 딱 저게 발생했을 때.
4: 3년 동안 거의 못 움직였어요.
0: 그렇죠. 예. 지금 안정화돼 있어요. 그나마 몸이 나쁘지 않게. 그래서 좀 지내보시고 가을에 CT 찍고 뭐 문제 없으면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5: 이게 이제
2: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기 전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는 김민기 씨. 하지만 알고 보니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6: 혈압을 재보면 좀 높았었어요. 혈압이 한뭐 180까지 가는 쪽이 많았었었어요. 근데 혈압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 먹고 싶어 했어요.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제 좀 무시한 거죠. 그때 아마 혈압약을 먹었더라면은 선제적인 조치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댕겼으니까, 뭐,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뭐.
2: 대동맥 박리는 대표적 혈관 질환 중 하나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혈관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
1: 고혈압이 왜 대동맥 박리를 만드냐면은 대동맥 박리라는 거는 어떤 약한 부위가 강한 압력이나 어떤 변화를 받았을 때 갑자기 벽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그 취약한 부위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찢어지거나 뭔가 틈이 생기면서 대동맥 박리가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 중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방치하거나 그냥 이제 병원에 거의 내원하는 걸 꺼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꼭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을 꼭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대동맥 질환. 대동맥 박리와 더불어 발생 빈도가 높은 또 다른 대동맥 질환은 바로 대동맥류다.
0: 예, 박종영님? 예.
2: 70대 후반의 박종영 씨. 얼마 전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주현철 교수를 찾았다.
0: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4: 예.
0: 질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좀 대동맥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 정도가 횡경막이고 요 정도가 이제 배꼽 정도 됩니다.
4: 예.
0: 나눠져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되는 건데, 한요 정도 밑에는 다리가 되는 거고요. 그 배꼽하고 다리 사이인데,
4: 예.
0: 지금 그 배꼽 밑에서부터 혈관들이 이렇게 붉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요 밑에 부분도 많이 크고. 그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골반으로 가는 골반이에요.
2: 배꼽 아래에서 다리로 가는 대동맥이 세 군데나 늘어나 있다.
4: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0: 없어요.
4: 건가요?
0: 이제 요 부분이 너무 골반 깊숙이 들어가 있고 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술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모양도 안 되고.
4: 시술로 안 되는
0: 안 돼요. 예. 수술밖에 안 돼요. 이게 참 이 대동맥이라는 게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로 관리를 하면은 유지가 잘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잘 되돌아가지는 못해요. 이게 한번 이렇게 혈관이 매끄럼 파이프가 벽에 균열이 온 거거든요. 그건 이제 좀 예전에는 복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2: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동맥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하다니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0: 안에 안고 사시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때는 얼마나 또 이렇게 갑자기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대처도 힘든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하는 게 환자분한테 최적의 어떤 치료 방법입니다.
2: 대동맥은 세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노화와 함께 혈관벽이 약해지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다. 혈관이 평균보다 50% 이상 커지면 이를 대동맥류라 하는데 늘어진 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혈관이 터져 급사할 수 있다. 정상 크기의 대동맥은 지름이 보통 2cm 정도. 그 크기가 4cm 이상이 되면 파열 위험은 5배에서 15배까지 높아진다.
0: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몸속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커지고 있어도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증상으로 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발현이 되면은 파열이라든지 방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발현돼서 파열이 됐을 때는 그때는 손쓸 시간도 없이 환자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대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 환자들은 주로 건강검진에서 병을 발견한다. 하지만 아주 일부의 환자들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도 한다. 며칠 전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한 박종형 씨도 비슷한 경우다.
3: 그 무슨 병인지는 몰랐고 자다가 이 등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딱딱한 게 있어서 옆구리로.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그거 좀 커지는 것 같아서 그 병원에 와서 물어봤지. 왜 이런 거냐고. 그랬더니 검사해보라고. 그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그러더니 찍어보더니 혈관이 부었대. 그래서 알게 된 거지.
0: 그 대동맥 확장증,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의 어떤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복부 대동맥을 보신다면은 복부 대동맥이 늘어났을 때는 배꼽 주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치 어떤 종양의 형태가 뭔가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근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맥박이 뛰는 거죠. 일반 종양하고 다르게요. 그리고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척추뼈를 누르기도 하고요. 거기 있는 신경을 누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허리 통증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 박종형 씨의 복부 대동맥류 수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수술 전 영상 자료를 보는 주현철 교수의 표정이 심각하다.
1: 이 밑에 혈관 끝을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깊어요. 부분을 연결하는 게 오늘 수술이 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0: 대동맥류는 대동맥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 박종형 씨의 경우 골반과 다리 뒤쪽 등 복부 대동맥의 분지 쪽에 대동맥류가 생겼다. 수술은 부풀어 오른 혈관을 자르고 그 자리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대동맥류를 차례대로 잘라주고 인조혈관과 원래의 혈관을 잘 이어주고 나면 수술은 끝났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부풀어 오른 혈관을 찾아 자른다. 그런데 부푼 혈관이 골반 깊숙한 곳에 있고 주위에 콩팥, 대장 등 장기도 있어 접근이 어렵다.
1: 와, 랩댄스라면 또 엄청 깊네. 거의 끝인데? 말도 안 되게 깊은데? 와, 이거 어떻게...
0: 그러나 잠시 후 대동맥류를 찾았고 절제를 시작했다. 이어 인조혈관을 연결한다. 수술은 다리 쪽 혈관을 막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다. 1시간 이내 인조혈관 교체를 끝내야 한다. 다행히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 이로써 환자는 대동맥류 파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대동맥류 환자들은 이처럼 모두 수술을 해야 할까?
2: 1.5배 이상 되면은 이제 대동맥류로 분류해서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추적 관리가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크기가 어떤 한계에 왔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흉부 대동맥류 특히 상행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한 5.5cm 5에서 5.5cm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전에는 추적 관리를 하는 검사를 약물 치료하는 어떤 권고안이 돼 있고요. 복부 대동맥류도 5cm 이상에서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시술이나 수술을 그 이하에서는 약물 치료랑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0: 복부 쪽에 70대 초반의 김태윤 씨. 흉부와 복부 두 군데에 대동맥류가 생겼다. 며칠 전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곧 흉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두 번에 걸친 대수술.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3: 대동맥 질환이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대동맥이라면 잘 대동맥이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동맥이 흐르는 관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큰 질병이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4: 처음엔 매일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예고치 않았던 일이고 또 이제 얘기 주위에서 얘기 들을 적에 거의 다 저기 저 병이 가슴을 갈라가지고 못 깨나고 들어가시는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0: 다행히 첫 수술의 경과가 좋고 남은 수술도 잘 되리라 믿고 있다. 그런데 가슴과 배 등 대동맥 전반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3: 제가 그 심근경색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탠드 내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아버님도 1800년도 되니까 그 갑자기 그 바닷가 배 위에서 앉아 있다가 젊은 나이에 탁 쓰러져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님도 72세인가 3세 때 내 나이 때 신경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족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0: 대동맥

0: 암의 대표적 위험인자는 노화, 흡연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다. 그리고 뇌졸중을 앓았거나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그와 관련된 가족력이 있을 경우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질환도 그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그 혈관이 안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좁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혈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뇌경색도 그런 비슷한 기전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동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혈관 벽이 어떤 구조가 유지가 안 되고 약해졌을 때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다른 혈관과 다르게. 그래서 그게 대동맥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벽이 무너지고 안 좋아지는 건 같은 현상인데 대동맥은 늘어나는 현상으로 가는 거죠. 강한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결국 굉장히 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0: 혈관은 노화할수록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고령의 고위험군이라면 한 번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대동맥 질환은 CT 촬영 등 영상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다. 흉부 대동맥류로 수술을 앞둔 신재석 씨. 그런데 신재석 씨는 흉부 대동맥류 수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여 년 전 흉부 대동맥류로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혈관 일부에 혈관을 넓히는 철사, 즉 스텐트를 삽입했는데 스텐트를 넣은 혈관 쪽이 새고 있어 재수술이 시급하다.
1: 머리로 가는 혈관이 이제 두 개가 있고 팔로 가는 혈관이 해가지고 여기 철사는 없어지고 예전 현저 혈관 있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철사는 다 드러내고.
2: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으면 사진을 안 찍어봤다거나 이러면 언젠가는 위험할 수도 있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커질 수가 있고 뭐.
2: 모르고 와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몸을 잘 만들어.
0: 그런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신재석 씨. 예전 수술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 10시간 넘게 마취를 했고 회복이 더뎌 힘들었다.
3: 그럼 뭐 수술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가 그 전에는 이게 너무 긴 시간을 마취해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꾸 가지 기분 나빠요.
2: 그래서 자기 데리고 간다 그래요.
3: 그 정신과 치료도 늦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만.
1: 지금은 훨씬 나으실 거예요.
2: 결심만 믿을 수밖에 더 있고 잘 되겠지.
1: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3: 잘 되겠어요.
0: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춘 채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흉부 대동맥류 수술. 환자에겐 큰 부담이다. 다음 날 수술방으로 향하는 신재석 씨.
2: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2: 잘 와. 파이팅. 잘하고 와.
4: 들어가실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신랑이 워낙에 강인한 사람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예요. 저희 옛날부터 그런데 나이를 내비두고 죽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0: 흉부 대동맥은 심장, 뇌와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 수술과 달리 수술 중엔 심장 박동을 정지시킨다. 게다가 재수술이라 수술이 더 어렵다.
5: 일단 여기 보면 식도가 있는데 식도 부위를 유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건드렸던 데라서 유착 부위를 잘 식도를 안전하게 손상 닿지 않게 좀 해줘야 될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혈관들을 큰 문제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좀 교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환자의 경우 10년 전 흉부에서 복부까지 대동맥류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

0: 문제가 생긴 혈관을 자른 후 대동맥궁이라 불리는 부위와 머리로 가는 혈관을 포함해 세 개의 작은 혈관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면 수술은 끝난다. 흉부 대동맥류 수술에서는 심장과 뇌를 보호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혈관을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연철 교수가 문제의 혈관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혈관에는 과거에 삽입한 스텐트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대동맥 수술. 식도 등 주위 조직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무사히 혈관을 잘랐다. 스텐트가 박힌 혈관이 모두 제거됐다. 이제 인조혈관을 연결할 차례. 점점 마음이 급해진다.
1: 꽂아요. 좀 길어야 돼. 최대한 긴 거죠. 최대한 긴 거.
0: 시간이 지체되면 심장과 간, 폐 등 흉부 대동맥 인근의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1: 나도 붙어야 되거든.
0: 다행히 무사히 인조혈관이 삽입되고 수술은 막바지로 접어든다. 수술 중에도 뇌로는 혈류가 공급된다. 잠시라도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는 손상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수술이 더 어려웠다. 기술의 진보와 집도의의 노련한 수술 실력으로 5시간 만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과거에는 평균 10시간까지 걸리던 수술. 오늘은 특히 더 일찍 끝났다.
2: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좀 걱정했던 게 이제 그 스텐트 남아있는 부위,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 유착도 좀 심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스텐트를 뽑아낼 때 또 저기 조직을 잘 복원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비교적 좀 약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걱정한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좀 이제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1: 김재석 씨 여러분, 그 수술은 네. 아, 잘 끝났어요.
3: 네, 네.
1: 생각했던 만큼 뭐 많이 막 너무 어렵고 막 뭐 네. 힘든 과정이 있었고 이런 건 아니고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예, 수술 좀 빨리 끝난 편이고 아시겠죠?
3: 네. 예.
4: 감사합니다.
3: 아유, 마음이 안 심대서 울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은. 그죠?

0: 수술 후 이틀, 주현철 교수가 신재석 씨를 찾았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 비빔밥 다 먹었어.
2: 예전보다 좀 훨씬 더 경과가 좀 빠른 편이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옛날에 이렇게 먹고 있어. 응? 옛날에 기간이 엄청 길었어.
1: 독일어졌다. 아픈 기간이. 빨리 그래도 연쾌하셨네요. 빨리 다 계시네요.
3: 좋은 분 만나서.
2: 아니 이제 대동맥 수술 기술도 좀 발전도 했고 옛날에 비해 또 예전에는 또 워낙에 또 큰 수술을 받았고
3: 교수님 기술이 좋으니까
2: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환자분도 좀 튼튼하신 분이고.
0: 수술을 두려워했던 신재석 씨가 빠르게 회복했다. 밝아진 얼굴.
2: 알겠죠?
0: 흉부외과 의사로 사는 보람이다.
3: 제가 이게 두 번째지 그렇지.

0: 첫 번째에서는 꽤 깔끔하고 진짜 좋았을 것 같아.
1: 지금 첫 번째처럼 했으면.
0: 옛날에는 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이제 65이니까 한 80까지 살면 잘 살면.
2: 뇌로 혈관을 보내주는 기법이 발전하고 어떤 대동맥을 빨리 교체하는 시간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대동맥 수술 시간이 예전에 한 절반 정도로 한 10년 전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동맥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율을 가장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3주 전 흉부 대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노재천 씨. 요즘 매일 1시간 반씩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요즘 좋아하던 담배도 술도 끊었다.
4: 회복하는 데는 뭐 잘 먹고 일단 잘 먹고 운동 적당히 하고 하니까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힘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자연의 소리, 또 눈으로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 네.
3: 흉부 대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가끔 쉰 목소리나 기침이 날 수 있는데 노재천 씨는 특별히 기침이 잦았다. 수술 후 기침도 사라졌고 몸이 가볍다. 노재천 씨 부부는 장담 그는 일을 한다.
5: 이게 금만 이래. 수분이
3: 요즘 한창 장이 익고 있다.
6: 이거 봐. 맛있다. 야.
5: 그리 많이 짜지도 않고. 이상하게 오래되면 수분이 날아가서 짤 것 같은데도 짜질 않아.
3: 남편 병수발 아래 그간 마음고생이 컸던 아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7: 정말 회복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얼굴도 많이 돌아왔고 동네 분들이 이제 얼굴도 많이 돌아왔다 하고 먹는 것도 수술하러 가기 전처럼 잘 먹고, 예. 그런 거는 다 좋아요. 일단, 깨끗하게 다시. 그런 수술이 있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 했잖아요, 상상도. 근데 너무 좋아요, 자기도.
3: 대동맥류는 제때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런데, 노재천 씨에겐 아직 숙제가 있다.
7: 금단 현상이 좀 심한가 봐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담배를 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끊어지겠어요. 그 금단 현상이 오면 막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그렇나 봐요. 그럼 가서 누워있더라고.
4: 다 됐어, 먼저 이리와서.
3: 대동맥류 등 대동맥 질환에선 흡연이 치명적이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나빠질지 모른다.
1: 얼마나 피우셨어요? 그러면 그 평소에는?
4: 하루에 한 갑 정도.
5: 하루에 한 갑만
4: 하루에 한 갑 피웠다, 안 피웠거든.
5: 중학교 때쯤부터 피웠으니까는
7: 많이 피웠겠죠. 내 생각.
4: 중학교 때. 지금은 이제 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가고는 다르죠, 그때요.
7: 지금 피면 안 되잖아. 혈관을 제일 망가뜨리는 게 담배라는데.
4: 내 생각에 빨리 끊을 것 같아. 내 생각.
3: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사소한 몸의 변화에 집중한다면 대동맥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기침을 그렇게 하면서 그게 대동맥은 생각도 1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4: 이제 뭐

0: 새로운 인생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멋지게 살아야지 이제 죽는 날까지.
1: 몸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대동맥류, 그리고 대동맥 박리. 이는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에 해로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긴다. 혈관 관리가 곧 대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 만약 혈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대동맥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2: 첫 번째는 이제 그 질환 자체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강검진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대동맥류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은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수술적 단계까지 가지 않은 환자들은 내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뭐 뭔가 불편감이 있다면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방치하거나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환자 보면은 제가 이 파열됐을 때 수술하면은 너무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으면은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수술 받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재난개미 국민행동요령 건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티 크리에이터 펭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강이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아!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습득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니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기 점을 보는 의사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몸에 생긴 수상한 점을 찾는 것입니다. 점은 점인데 위험한 점. 기미나 검버섯 같기도 하고 어쩌다 생긴 상처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1: 딱 점, 콩알같이 조그만하게 사마귀, 물사마귀 그 정도에서 나는 이렇게 암이라고는 일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2: 여기. 그거 이렇게 살이 생기면서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런데 항상 거의 벚꽃이야, 벚꽃.
3: 처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조그마한 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가 떨어지면 이제 낫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더라고요.
0: 피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는 피부암. 뺨과 머리에서 심지어 입속과 항문, 생식기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4: 피부는 언제 어느 때 다른 부위에 또 이런 편평세포암이나 피부암이 생길지 모릅니다.
0: 암인 줄 몰랐다. 증상이 없었다. 피부암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침투합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손발톱에도 스며들어 재발과 전이를 일으킵니다.
5: 손톱에서 까만 줄이 생겼어요. 무좀 그런지 치료를 하게 됐어요.
0: 특별한 조기 증상이 없다는 피부암. 우리는 속수무책 당해야 할까요?
6: 악성색종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0: 피부암.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암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지금부터 그 수상한 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0: 점일까 암일까 안영수 씨는 그야말로 점과 피부암 사이에서 초조합니다.
1: 사막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여기에 하얗게 뭐가 일어나는 거는 그걸 삐면은 좀 며칠 있으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밑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더 커, 빨리 커지는 거야.
0: 그 수상한 점은 어느 날부터 튀어나오고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1: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커졌어요. 가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세수하고 저기 할 때 이제 뭐 일어나면은 이제 그걸 띄는 거지. 이게 화장할 때 같은데.
2: 피나요?
1: 안 나요. 피도 안 나요.
0: 아프지도 않으면서 점점 커지는 점. 어딘지 수상한데요.
1: 이 밑에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크더라고요.
3: 예, 예. 이 기저세포암이 그 보통은 그렇게 금방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우는 이제 흔하진 않은데 예. 거기를 좀 만졌거나 자극을 주거나 했으면 더 예, 빨리 좀 커질 예, 수가 예. 있어요.
0: 피부 확대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닙니다.
3: 혈관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검은 색소도 같이 보이고 전형적으로 이 기저세포암이 있을 때 보이는 소견이 잘 보입니다. 근데 기저세포암은 그 전이를 잘 하는 암은 아니어서 크게 이제 위험한 암은 아닌데 이제 가만히 두면 그 더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옆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0: 조직 검사 결과 피부암으로 진단됐습니다. 기저세포암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지방층이라 부르는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평평세포암, 표피 가장 아래에서 발생하는 기저세포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생기는 악성 흑색종이 있습니다.
3: 60대 이후에 고령의 분들에서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누적된 자외선 노출량도 많고 돌연변이가 이제 생기는 등 어떤 세포의 어떤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런 기저세포암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피부암 중에서 한 5,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피부암이 기저세포암입니다.
0: 코로나로 병원을 가지 못한 사이 부쩍 커진 점이 암이라니 안영수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1: 암이라니까 딴 데도 이제 번질까 봐. 그리고 눈 금방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눈에 조금만 저기도 혹시 아닌가 싶고.
0: 안영수 씨가 진단받은 기저세포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피부암인데요. 기저세포암은 어디에 잘 생기고 어떤 모양과 특징이 있을까요?
3: 요건 이제 혈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튀어오른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쥐가 파먹은 듯한 이런 궤양의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피부에 생긴 습진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양인에서는 좀 흔한 그런 타입이 되겠고 한국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띠고 있는 기저세포암이 흔합니다. 까만 색깔이죠, 이렇게. 약간 점처럼 보이듯이 이런 까만 색깔을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0: 기저세포암은 전이를 잘 하진 않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암병변이 깊이 파고들거나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에서는 암병변 제거와 함께 귀 뒤쪽에 피부를 떼어와 눈썹 위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3: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주변으로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암 쪽으로 빨갛고 주황색이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시는데 아마도 피부암 그 조직으로 들어가는 혈관들 같습니다. 보통 그 종양 주변에는 저렇게 혈관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이 혹이고 이제 그것보다 한 4mm 정도 정상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만큼을 귀 뒤에서 띄어와가지고 이식에 붙일 거고
0: 수술은 먼저 암 병변으로부터 여유분을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피부암뿐만 아니라 암 치료의 중요한 원칙은 암세포를 완전 절제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암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오늘은 광역 절제술을 통해 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냈습니다.
3: 광역 절제술은 그 국내 피부암의 절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이 되겠고요. 이 암과 암의 주변 조직을 그 함께 떼어내서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암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3에서 5mm 정도의 절제연을 두고 여유 부분을 두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술 부위를 열어두지 않고 바로 덮어주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은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0: 경변을 떼어버린 눈썹 부위는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귀 뒤쪽에 피부를 절개해 피부 이식을 준비합니다. 피부 이식은 피부 성질이 비슷한 곳, 가능하면 흉터가 덜 남는 곳을 선택해 정하게 됩니다.
1: 귀 뒤를 꼬맬 텐데 아마 좀 많이 땡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0: 귀 뒤쪽을 봉합해주고 난 다음 이식할 피부가 생착이 잘 되도록 지방층을 긁어주고 이식할 부위와 피부 두께도 맞춰줍니다. 이후 되도록 흉터가 남지 않도록 피부 이식을 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1: 혹시 암이 남아있다면 이제 어느 위치에 남아있는지 이 12시, 6시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혹시 종양이 남아있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 부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냉동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기저세포암은 조기 발견 시 수술을 하면 전이 없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내 몸에 수상한 점, 이런 특징이 있다면 한 번쯤 피부암을 의심해 보십시오.
1: 색소성 기저세포암이 한국인에 흔한데 이 초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치료를 받고 범인 줄 알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기저세포암 가능성이 많죠. 점은 보통 뭐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저 치료하면 없어지게 되는데 이 기저세포암은 아무리 레이저 치료를 해도 계속 올라오고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기저세포암을 의심해 봐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2: 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3: 여기. 엄마가 아기는데 선천적으로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바늘 점만에게.
0: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점은 점점 수상한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점은 없애려고 해도 끈질기게 살아남고 다시 돋아났습니다.
3: 약으로 그냥 난 문질러줘서요. 약을 바르고 새까맣게 타요. 뺀뺀하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거기서 또 바늘 점만에게 또 이렇게 시작나서 또 이만큼 커진 거예요.
4: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게 이제 암인지 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점과는 조금 달리 보시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색상이 이제 군데군데 검은 부분들이 있고 주변으로 보면은 이제 혈관이 많이 증식이 돼 있어가지고 붉은색 병변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피부과 숙련된 피부과 의사라면 아 이게 점이 아니구나라고 할 텐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게 암이 아니라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정상 피부고요. 정상 피부 하방에 이제 보라색의 어떤 병변들이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가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0: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점은 원래 기저세포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항상 거의 벗고면 벗고면 그거 있어서 먹을 거에 안 바르게 살아노는 항상 그래서 그건 뛰니면 안 돼 그랬어요.
2: 복점?
3: 네, 복점이 돼요. 이거 있으면 먹을 복이 있대요. 먹을 복을 타고 나서 항상 이 먹는 걸 안 모자랄 거라 항상 엄마가 그랬거든요.
0: 복점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야 암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4: 근데 크게 너무 크게 뜨게 되면은 입술의 기능이나 코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변을 떼고 그 주변에 있는 병변을 완전하게 병리학적으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주 미세 도식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모주 미세 도식술을 위해 노미령 교수는 먼저 모주맵이라는 지도를 그립니다. 절제할 부분과 암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환자분 포 위에 올라갑니다.
0: 암이 있는 곳을 최소한으로 도려내고 모주맵에 따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조직 검사를 합니다. 떼어낸 조직의 경계부를 일일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확인되면 암세포가 확인된 부분의 피부만을 추가로 절제하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비로소 절개한 부위를 봉합합니다.
4: 그럼 시작합니다.
0: 국소 마취 후 미리 그려놓은

0: 오줌맵에 따라 최소한으로 병변을 도려냅니다.
1: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0: 모두 4개의
1: 알아보기 위해서
0: 조각으로 나누고
1: 저희가
0: 번호와 색깔로 위치를 표시해 조직 검사를 준비합니다.
1: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은 저희가 잘 봉합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 남아있다고 하면 두 번째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0: 잘라낸 조직들은 수술과 동시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병리 조직을 검토해 확인합니다.
1: 1번 조직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조직에 괜찮습니까?
2: 네, 음성입니다. 맞습니다.
1: 네, 암세포 지금 1번 조직 음성입니다.
0: 다행히 4개의 조직 모두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절제 없이 열어뒀던 피부를 봉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즈라는 의사가 고안한 이 수술법은 암을 놓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1: 모즈 미세 도식 수술할 때는 수술한 즉시 곧바로 조직 소견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남아있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절제를 해서 결국에는 암세포는 완전하게 없애고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는 최대한 남겨놔서 우리가 나중에 재건을 하는 것도 좀더 쉽게 하고 암이 재발하지 않게 완전하게 절제를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0: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긴 팔순의 박길순 할머니. 작년에도 한번 피부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했는데 올해 다시 그 주변으로 불긋불긋한 병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 형평세포암이라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그런 암 종류인데 여기는 제가 오늘 수술을 할 부위고 어머님 보면 이제 다른 부위도 햇볕을 많이 좀 보셔가지고 피부가 좀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0: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큰 할머니는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됐습니다.
3: 여기 보시면 이게 수술 전 연고 도포하기 전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빨간 이런 병변들이 여기 그 왼쪽 뺨도 그렇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 수, 그 새로 병변이 생긴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부로 굉장히 빨갛게 이렇게 생긴 걸알 수가 있고 또 반대쪽 뺨도 이렇게 붉게 올라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나중에 암이 생길 수 있는 부위고 또 여기 이마도 그렇고요.
0: 편평세포암은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얼굴과 모발이 없는 머리, 손등이나 귀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눈 옆에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입술, 아랫입술에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두피에 생긴 거고, 굉장히 그 모양이 일단 다양하고, 하나로 특징 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 아랫입술에 이 편평세포암이 생겼을 때는 진행이 빠르고, 그다음에 전이를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4: 관리를 하시면 안
5: 되죠.
4: 절대, 절대 안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5: 어머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햇빛 많이 보셔서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
4: 엄마, 엄마, 관리 절대 하시면 안 된대요. 관리.
5: 밭에 가서 너무 햇빛 많이 보고 하시면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0: 평생을 땡볕 아래서 일하시다 피부암을 키워왔다는 생각에 딸은 속상하기만 한데요. 자외선은 어떻게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파장이 짧은 UVB는 피부암이 잘 생기는 표피에 침투하고, 흔히 생활 자외선으로 불리는 UVA는 피부 깊숙한 진피까지 침투합니다. 이때 자외선은 피부 조직 내에 남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과다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켜 단백질을 분해해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또한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3: 피부의 가장 큰 적은 자외선입니다. 얼굴

0: 등이라든지 뭐 손등이나 그런 노출 부위에 흔하다는 것이지 다른 부위에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노출 부위가 아닌 곳에 생길 때는 뭐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만성 상처, 그리고 어떤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노출 부위가 아닌 그런 다른 부위에선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1: 평생 얼굴과 몸에 쌓인 참외선이 암을 만들었습니다.
0: 제가 할 거는 이제 광염 절제술이라고 여기 혹에다가 혹 포함해가지고 한 3mm 정도 더 넓게 해서 제거해서 혹 완전히 다 제가 떼어낼 겁니다. 예.
1: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수술이 시작됩니다. 먼저 뺨에 생긴 평평세포암 병변보다 3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은 후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냅니다. 흉터가 적고 피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잘 봉합해주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병변이 잘 제거됐습니다. 할머니의 피부가 워낙 약해 잘 찢어질 수 있다 보니 최 교수가 더욱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후 절제면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하며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평평세포암은 초기에 보통 색깔은 없기 때문에 까만색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점하고 혼동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갑자기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술에 뭐가 나서 조직 검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근데 좀 사정이 생겨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바로 못 오셨어요. 한두달 뒤에 오셨는데 원래 크기보다 한네배 가까이 커졌고 실제로 조직 검사 결과도 이제 평평세포암으로 이렇게 나왔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어떤 갑작스러운 크기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소견일 것 같고, 평평세포암은 이제 노출부, 햇빛 노출부에 잘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등 혹은 이제 모발이 없는 두피 같은 곳에 어떤 혹이 만져지고 그 혹이 단단하게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그 부위에서 출혈이나 통증 같은 것이 있을 때 평평세포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1: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자외선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할머니는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2: 4년 전에 오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구찌뽕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고 전날 오빠가 우연히 엄마 밭에 와서 본인이 잘못된 걸 알았는지 엄마 만약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구찌뽕 밭은 꼭 엄마가 지켜달라고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4년 전에는 엄마가 막 심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겨울에도 저희가 세 딸들이 모시고 계속 밭에 왔었어야 돼요.
1: 이제 밭일을 그만할 나이라고 자식들이 사정하고 애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3: 농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4: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땅 그냥 무지개 돈만 해주고.
1: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라도 잘 바르면 좋지만 할머니에겐 익숙치가 않습니다.
2: 엄청 많이 말리고 했죠. 근데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화장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바르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바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하신 지도 한 1년도 안 됐어요.
1: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이미 여러 곳에 피부가 손상된 만큼 다시 암이 고개를 들수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합니다.
0: 뭐이 부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런 오른쪽 뺨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자외선이 왼쪽 뺨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 얼굴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지 광선 각화증이라든지 평평세포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다른 암에 비해 피부암은 경각심이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환자 수는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별로 보면 기저세포암 환자가 가장 많고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76.2%로 자외선 노출이 누적된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조차 습관처럼 커튼을 치는 이명자 씨.
1: 병원에서 자외선 전혀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항상 커튼을 치고 살아요.
0: 최근 들어 얼굴이 부쩍 가렵습니다. 검버섯 같은 게 돋은 것 같고 계속 손이 갑니다. 수시로 연고도 발라주는데요.
1: 지금 많이 간지러워요. 그 손톱 끝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계속 이렇게 TV 보면서 들고 뭐 하면서 또 이렇게 간지러워요, 지금. 막 긁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긁으면 얘가 확 퍼져요.
0: 혹시 피부암은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쪽 비암에 불구스름한 병변이 생기더니 어느새 양쪽으로 번졌습니다.
1: 한 군데 갔더니 레저 하라 그러고 또 딴 데 잘 본 데서 갔더니 거기서는 이게 암 같으니까 빨리 가서 큰 병원 와서 검사,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내가 속에서 써주겠다고.
0: 피부암이 의심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는 것이 조직 검사입니다. 피부 병변에 마취를 하고 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 소량의 피부를 채취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2: 그 왼쪽 오른쪽 둘 다 그 광선 각화증이라는 그런 피부 질환으로 진단이 됐어요.
1: 이제 암 같은 건 아니에요.
2: 암은 다행히 아닙니다. 예, 암은 다행히 아니고 가만 둔 상태에서 계속 뭐 자외선을 받거나 피부의 어떤 그런 손상이 계속이 되면 이제 피부 암으로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0: 다행히 암이 아니라 광선 각화증이라는 피부 질환으로 진단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2: 광선 각화증의 증상은 보통은 없어요. 그냥 이제 붉은색으로 피부가 좀 보이고, 그다음에 각질이 좀 생기고, 각질이 좀 두꺼워지면서 뭐 뿔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자극감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증상이 없고 그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고 계속 자외선을 받으면서 어떤 세포 손상이 누적이 되면 이제 그때는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암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전암 병변입니다. 그래서
0: 이명자 씨는 냉동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액체 질소를 사용해 자외선으로 손상받거나 변형된 세포를 얼려서 파괴하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선 각화증은 자외선에 의해 각질 세포가 변형된 전암 병변으로 피부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광선 각화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두꺼워지면서 편평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와, 피부 많이 차올랐어요.
0: 네. 악성 흑색종이 있었는데 다 제거하고 피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3주 동안 음압기를 다 걸어서 지금 보면은 많이 보관이 된 상태거든요.
2: 피부암이 생긴 곳은 발바닥. 쉽게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3: 코로나 전부터

0: 발바닥에 이제 검은색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오시기가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서 그냥 계속 키우신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점차 이제 크게 병변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걷기도 힘들 정도로 커진 병변이 보였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악성 흑색종이 임상 양상인데 진행된 악성 흑색종이죠.
1: 악성 흑색종은 한국인에게는 손톱과 발톱, 손과 발 등 말단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피부 속 멜라닌 세포에 악성 변화가 생기며 발생하는 암으로 자외선 노출과 외상, 반복적인 자극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혈액과 림프절을 통해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데 얼굴과 손, 발에서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확산되면서 뇌와 폐, 그리고 뼈 등 다른 장기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악성 흑색종은 가장 악성도가 높은 피부암입니다. 3주 전 종양을 제거해 암세포가 사라진 환자. 지금부터의 치료는 원래의 내 발바닥과 가깝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양이 없는 아래쪽 정상 피부를 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 작은 조각으로 여러 개를 떼어냅니다. 이후 수술로 파인 부위에 이식해 발바닥의 표피가 재생되도록 해줍니다. 발바닥 피부를 발바닥 피부로 재생하려는 것인데요. 마취를 한 후 펀치를 이용해 정상 피부를 조각조각 떼어냅니다. 이식 부위의 넓이에 따라 개수를 달리합니다.
2: 3mm 펀치 다시 하나 주세요. 이건.
1: 오늘 떼어낸 조각은 모두 20여 개. 이제 수술로 피부 결손이 생긴 부위에 하나하나 붙이며 이식합니다. 발바닥에 표피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2: 지금 일단은 표피 그 펀치.
1: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한 후 음압기를 부착해줍니다. 음압기는 삼출물을 흡수하고 상처를 완전하게 밀폐해 피부가 잘 복원되도록 도와줍니다.
0: 주변에 있는 피부라 하더라도 그거는 발바닥 피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배나 다리의 피부로 그쪽 부분을 이제 메꾸는 경우에는 걸어 다녔을 때 환자들이 불편감을 느끼세요. 내 발바닥 같지 않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피부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고 그쪽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은 조금 더 손상이 되게 쉽기도 하고. 그래서 고안한 게 그냥 내 발바닥을 가장 잘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심듯이 갖다가 심게 되면은 그게 중심으로 돼가지고 주변으로 피부가 재생을 하게 됩니다. 표피가.
1: 스스로 자라는 피부의 특성을 활용한 치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발바닥처럼 단단한 피부로 생착하게 됩니다. 햇빛에 잘 닿지 않는 발바닥에 왜 흑색종이 생겼을까 싶지만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0: 악성 흑색종도 역시 두피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의해서 덮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진단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의 어느 부위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처럼 눈썹 위에도 생겨날 수 있고요. 눈 밑에도 생겨날 수 있고 눈의 점막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입술 점막에도 생길 수 있고 입술에 피부와 이제 점막에 걸쳐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뺨에 또는 귀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를 포함한 아시아인에서는 피부 흑색종보다는 손발, 손톱, 발톱에 생기는 말단 흑색종이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발바닥에도 생길 수 있고 하는데 발바닥에는 이제 가장 흔한 부분은 압력이 받는 부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뒤꿈치에 많이 나타나고 뒤꿈치뿐만 아니라 앞쪽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1: 손톱에 생긴 줄 때문에 한달음에 병원에 달려왔던 정명숙 씨.
3: 네, 제가 주사 좀 놔드릴게요.
1: 손톱의 증상이 꼭 피부암 같았습니다.
4: 검은 줄이 좀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톱이 이제 뭐라

0: 악성 흑색종은 손톱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색깔도 검고 진합니다. 특히 손발톱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부까지 검게 물들듯이 변해 있으면 악성 흑색종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미령 교수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악성 흑색종 전이를 보이는 환자의 수술이 있습니다.
1: 막 걱정하시면서 계셨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0: 엄지발가락에 생긴 악성 흑색종은 거뭇거뭇한 색깔이 발 주변으로 번지더니 피까지 났습니다.
1: 이쪽 부분은 이제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히들 보시기에 이렇게 검은 부분만 암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발바닥에 있는 이 약한 갈색 부분도 아마도 그 악성 흑색종의 초기 병변일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도 다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작년부터 보니까 여기 피부 따라가지고 여기 저기 진물 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하도 침 많이 맞아서 신기해 죽었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프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번지더라고.
0: 암이 뼈까지 침범한 소견. 발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 교수는 발가락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먼저 암 병변을 절제해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 뼈까지 침범이 된 경우에는 이제 조직을 아래쪽을 보다 보면은 이제 거뭇거뭇하게 육안상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조직 소견을 통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외과 의사가 감시 림프절을 찾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치가 올라가고 소리가 나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침착된 곳을 의미합니다. 발바닥에 난 흑색종의 경우 사타구니 쪽 림프절을 통해 전이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반응하는 감지기를 이용해 감시 림프절을 찾아 떼어냅니다. 암세포는 다른 림프절로 퍼지기 전에 감시 림프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시 림프절을 찾아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발바닥에 있는 그 흑색종이 전이를 할 때 먼저 이제 서해부 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해부 감시절 생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병리학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 피부에 생긴 암이지만 뼈나 뇌로도 전이될 수 있는 악성암이 흑색종입니다. 피부암은 가렵거나 통증이 생기는 등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피부암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박지연 씨는 그 조용한 얼굴에 속아 엄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4: 조직검사하고 나니까 흑색암이다. 다른 암보다 좀 독한 머리카락고 악질 마음이 처음에는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암 중에 최고의 이게 이제 악성적이라.
0: 돌이켜보니 엄지손가락 손톱에 까맣게 줄이 생긴 것이 암의 시작이었습니다. 손톱에 생긴 무좀인 줄로만 알고 연고만 바르며 지냈습니다. 2년 넘게 치료를 해도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손톱에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5: 염증되는 지점이 없는데 이제 주로 설거지 하는 거, 냄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닦는 거를 제대로 못해요. 처음에 줄이, 까만 줄이 있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거를 토파포라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토고 난 그 후로

0: 또 딱 갈라졌어, 여기에. 갈라져가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피부암이 손톱을 벗어나 뼈까지 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는 피부암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암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게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입니다. 염색된 게 아니고 이게 허친슨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악성 흑색종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손톱 자체가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손톱 자체뿐만 아니라 손톱 주변의 피부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면은 반드시 악성 흑색종을 의심을 하라고 하는 소견입니다. MRI를 찍은 거를 보시면은 손톱 자체뿐만 아니라 손톱 밑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뼈에도 침범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 결국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저 한번 손가락 좀 볼게요. 여기 손은 아픈 거는 없으세요?
0: 네. 감각이 없어서.
3: 감각이 없어서. 네, 이제 감각이 없어서.
1: 손가락 절단에 이어 이번에는 재발이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손목을 절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3: 차게 두면 안 좋고.
2: 신경을 따라서도 암세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단면뿐만 아니라 신경을 따라서도 재발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팔을 잘라내거나 너무 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자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0: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3기. 일찍 갔었으면 여기까지 전이는 안 됐었죠.
1: 신체 절단 대신 선택한 것은 면역 항암제 치료입니다. 6주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3세대 항암 치료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백신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데 T림프구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T림프구는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에 작용하며 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런 면역 과정을 방해합니다. 암세포가 T림프구의 면역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암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면 면역세포인 T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다시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게 합니다. 이로써 암세포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2: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에 안에 있는 암을 공격할 수 있는 세포의 면역을 증가를 시켜서 스스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인 항암제에 비해서 면역항암제의 경우에 환자들이 받을 때 훨씬 더 불편감을 덜 호소합니다. 예전에는 입원을 해서 항암제를 맞고 뭐 한 2, 3일 입원했다가 병원 나오면 한 일주일 힘들어하는 거에 비해서 면역항암제는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고 환자들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를 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됩니다.
1: 소중한 신체의 일부 또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피부암. 피부암 예방에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수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2: A라는 거는 asymmetry, 즉 이 모양 자체를 딱 봤을 때 대칭이냐 아니냐. 암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삐죽하게 돼 있거나 이렇게 반으로 접어봐도 이게 절대로 대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병변의 경계, 보더를 봐야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매끈하지 않은 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매끈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C는 color입니다. 색상. 악성 흑색종 같은 암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얗고 또는 약간 붉은 병변도 있고 약간 회색인 병변도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색상이 있는 경우를 조금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경이 6mm 이상인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변화하다.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뭐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가렵고 아픈 거는 아닌 갑자기 이 부분에서 피가 난다거나 보통은 상처가 생기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잘 아물어야 되는데 뭐 한 달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아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꼭 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4: 피부암은 조기 증상은 없지만 우리가 피부의 변화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나 이제 혹이 있을 때 그것이 뭐 암일지 아닐지 의심이 된다면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그 부위를 촬영을 해두시고요. 한 3개월 정도 쭉 지켜보시고 특히 크기가 2배 이상 커지거나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이제 가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조기 진단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0: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에게도 올 것이 왔네.

0: 오늘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에 왔습니다. 아~ 대부도.
1: 너무 예, 좋은데요?
0: 예, 예.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말이 앞에 막 말이 지금 뛰놀고 있어요.
1: 한두 마리가 아니라.
0: 예. 저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1: 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0: 너 아, 물진 않지?
1: 야, 너 물까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까봐. 아,
0: 아니 얘들이 가끔 물거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0: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네. 하고, 오.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딨니?
1: 오.
0: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휴.

0: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0: 그렇습니다.
2: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1: 네, 두 번째로.
2: 누가 말을 타고 오는데? 백만장자세요?
3: 내가 억만장자인데.
2: 억만장자. 아이고, 안녕.
0: 그렇지 않고.
1: 이름이 뭐예요?
0: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예, 예.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2: 엄청 좋아해요.
0: 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로 오셨어요.
2: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영화,
1: 네.
2: 드라마 등등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아우. 아우. 여기가 근데 어떤 곳인가요?
0: 아, 여기는 지금 승마장입니다.
2: 승마장이요?
0: 제가 주인인 승마장이죠.
2: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제 본업은
2: 네.
0: 특수 엘리베이터고요. 600인승 엘리베이터를 만든 김기영입니다.

0: 350억 플러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1: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1: 600인승?
2: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0: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3: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2: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3: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 저는 원래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네.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낮게
2: 그러니까.
1: 보냐고.
0: 아, 얘는 더 가격이, 아, 얘는 더 가격이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미안하다. 기가 나빠진 것
1: 아니,
2: 같아.
1: 아니, 귀 보세요. 다 들어요.
0: 아,
1: 다
0: 들어요.
2: 얘기하세요.
0: 물어봐. 너 화나서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돔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그러시죠.
0: 예, 예.
1: 네. 가자, 우리 칼리스토.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2: 와,
0: 대단합니다.
1: 네.
2: 진짜 많네요, 진짜.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2: 우와.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1: 예. 방이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2: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0: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1: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0: 아하.
2: 아, 너무 귀엽다.
0: 아, 요게 사진인가요?
1: 네, 다? 사진입니다. 다, 다.
2: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2: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1: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게 말 표정이에요?
2: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1: 예, 예 이거 한번 장훈 씨 이거 맞춰봐요.

0: 천재시대,
1: 사랑하는 천재. 마음.
0: 천재, 천재. 아.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보이는 거예요.
2: 이 작가님 좋아하는
3: 작가님 저는 아까 이게 아까 제가 잘못 작가님 저는 아까 이게
1: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활짝 한번 나와볼게요.
3: 발 차이 예. 엄청나요.
2: 한번 보세요, 장훈 씨. 장훈 씨, 이게, 네.
0: 다리가 얘가.
2: 다리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굵고. 예.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아,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에요.
3: 발 진짜 다리가
0: 발이 발. 진짜 남하네요.
2: 발에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오.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좋아요. 네네.
0: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우리 테리우스
2: 지금 놓아가지고. 어우. 아니 말을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도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프린스.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 주세요. 일로 와. 문나이.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눠준 사람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칼리스톤에.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1: 아. 진심으로 말을.
0: 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3: 작은 말?
2: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기다린다.
2: 샤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에?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할머니.
3: 아, 그래요? 근데...
2: 샤론아. 샤론 나와볼까? 샤론 일로 갈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3: 우와.
2: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 오, 할머니.
0: 우리 예원 씨가. 네.
2: 끝에만 살짝.
0: 예, 주고, 우리 저기,
3: 뒤에 죽을 거예요?
2: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0: 일로 와.
2: 오. 이것도 커서 잘라먹잖아요.
3: 아.
2: 아이고, 우리 기 맛있어. 어이, 맛있어. 샤론이 맛있어.
0: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2: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0: 승마님들한테
2: 네,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0: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시죠.
0: 알겠습니다.
2: 장훈 씨, 예원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0: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3: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엘리베이터 공장.
2: 그렇습니다.
0: 저 타워는 뭔가요?
2: 저 위에

0: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보이시나요? 저 위에.
1: 네.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0: 그 위에 있습니다.
1: 아, 더 위에요?
0: 그렇습니다. 네. 오.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아. 자, 여기입니다.
2: 여기가.
0: 네. 처음이시죠? 이런.
2: 예, 예.
1: 난생 처음이죠.
0: 네.

0: 근데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 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추어서 이 주문 생산을 해요. 예, 예.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2: 세계 최대의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3: 600인승?
1: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 근데
3: 600명이 탈 일이 있어요?
0: 6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거?
1: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0: 네, 네.
1: 보시죠.
3: 보면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네.
3: 아, 여기에요?
1: 네.
0: 자, 이게

0: 아,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그
2: 그렇죠.
1: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0: 그쵸,
1: 없어.
0: 그쵸, 그쵸, 그쵸.
1: 한번 보실까요?

0: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그냥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예. 삼성전자.
1: 삼성전자.
0: 삼 디스플레이.
1: 예.
0: 현 중공업.
1: 예.
0: L 디스플레이. 또 원자력 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안 피날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는?
0: 지금 이 규격은 890억.
1: 890억?
0: 예, 한 대.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0: 예. 그렇죠, 예.
1: 10대, 1년에 10대만 만들어도 1년 매출은. 예.

0: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1: 네,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1: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천만 원 때문에
0: 네.
1: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0: 아.
1: 보증을 아버지가 서셨어요. 서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공고를 가서
0: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공고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0: 네.
1: 찾아왔어요.
3: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중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 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닦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0: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0: 네.
1: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0: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아.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0: 대단한.
2: 받으신 거죠?
1: 네.
0: 유비무한.
1: 친필입니다.
0: 네.
1: 준비를
0: 잘해라.
1: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0: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1: 깜짝 놀랬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0: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
1: 제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0: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1: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0: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 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2: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0: 물론입니다.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네. 일본어로 엘레베다 에스카레다 라고 네. 읽습니다.
1: 전문 책인가 봐요?
0: 다 복사한 거예요.
2: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1: 예.
0: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예.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와.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거길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지마게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하는 거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뭐.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2: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2: 20대.
0: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다음에 영어 이러되고.
2: 아, 언어도 잘 되고.
1: 기술 뭐 이런 거 다 되고.
0: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두 배 이상이죠.
0: 2배.
1: 기본이 두 배 이상이죠.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0: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2: 왜요?
0: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0: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1억은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0: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1: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0: 근데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1: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0: 공짜로?
1: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0: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1: 그러면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0: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1: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0: 한 엘리베이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1: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0: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이 철근과 구조가 녹아내려요.
1: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대부분
1: 이런 그 전에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0: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 있는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1: 예, 예.
0: 네. 부활을 열립니다.
1: 내부는 사실
2: 우리가 아는
1: 별
2: 엘리베이터
1: 차이가 없는데.
0: 그렇죠?
1: 네, 똑같은데. 네.
0: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1: 네. 네.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네. 그다음에 화염, 네.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1: 이게
0: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2: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죠?
0: 지금 이게 거죠?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1: 네.
0: 이제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식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네. 아... 에어 제프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요.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3: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막 레이드가 막...
2: 맞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 대표님.
2: 예?
3: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계신가요?
2: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3: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2: 저는 평상시에도 저거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3: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2: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은 뭐 많이 들어왔어요.
4: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2: 네. 저기 크렘린군.
4: 저건 어떤 사진이죠?
2: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가격도 더 좋게.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어휴, 저 뒤에
0: 그렇습니다. 뒤에가. 한 2, 3번 예. 테이블쯤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1: 그렇죠?
0: 네. 어, 여기는,
1: 와.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0: 여기 넓네요.
1: 넓어요.
2: 어? 뷰가 정말 좋네요.
1: 사통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0: 오.
1: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0: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2: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쉬는 공간인가?
1: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네.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3: 사인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에
1: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 이루어졌어요.
3: 그러니까
1: 큰 계약 됐죠.
3: 집에 가야 돼.
1: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0: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1: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4: IMF 대표단이
5: IMF.
4: IMF는 IMF.
5: 금융이 걷잡을 수 없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1: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다 마비되더라고요.
0: 네.
2: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1: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 납품을 해주는 대신
1: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와,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복사나 해야 되겠다. 이제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복사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2: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1: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2: 그러니까요.
1: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네.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2: 네.
1: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2: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1: 그렇죠.
2: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1: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입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0: 좋게 보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1: 했죠. 네. 했죠.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기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네, 수출도 예.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그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할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는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2: 그러면 평생 하실 네. 거예요?
1: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진짜 은퇴란 안 하죠?
1: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왜 이렇게 커요?
0: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많은 주고 샀어.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가 아직 안
0: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0: 400억 넘게

0: 첫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날 새나게 겨울 동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은 81살의 할머니.
1: 앵두야, 앵두, 내 왜 눈 막고 있어? 들어가.
0: 할머니의 둘도 없는 친구 앵두.
1: 우리 강아지예요. 놔둘 데가 없어서.

0: 얘가 싸나와가지고 물어서 여기다 아줌마가 놔두라고 해서 여기다 놔두는 거야. 우리 강아지인데.
1: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연. 2024년 겨울이야기 새나개 동화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수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폐지 수거만 올해로 25년. 이제는 눈 감고도 동네가 훤히 보인답니다.
0: 이걸 걷어서 이제 거기다 갖다 싣고.
1: 성실함 때문에 단골도 많이 생겼다죠.
0: 이걸 밟아가지고 그냥 실으면 얼마 못 싣고 이거 따가지고 차곡차곡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그 패드 방에 있는.
1: 와, 꼼꼼하셔라. 할머니의 별명은 깔끔 박사신데요. 단골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2: 이제는 연세도 있겠으니까 네. 그만둘 법도 한데 왜 계속해서 지금
0: 안 돼요.
2: 일을 하세요?
0: 강아지 때문에 그래도 병원에 댕기고 뭐 조금 삼이기고 뭐 하고 그러려면 해요.
1: 일이 고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건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할머니. 오랜 세월 신념이기도 합니다.
0: 한 포 사면 뭐 2, 3일 되면 뚝딱, 2, 3일 되면 뚝딱. 엄마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맘마 사료 많이 사다 줄게 막 이러죠.
1: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죠. 기다리는 자식 있으니 힘도 불끈불끈.
0: 나 이거 한다고, 이 열심히 한다고 방송국에서 실으로 나왔어.
3: 언니 노년에 그냥
0: 동생이 와 이제. 야 이거 와.
4: 됐어요?
0: 응. 땡겨. 힘들어요. 허리가 안 펴지니까 못 올리고.
1: 허리 통증 때문에 리어카 대신 중고 전동차를 구입했다는 할머니. 다행히 금세 적응하셨답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폐지 수거. 얼마를 보시는 걸까요?
0: 4,000원. 힘 안 들라고 조금 가져가면 2,000원도 막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 벌 때 있고 못 벌 때 있고.
1: 두둑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날이 환해져서야 할머니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른 몸 좀 녹이세요.
0: 달랑아.
1: 아이고, 귀여운 너희들은 누구니? 아유, 얌전해. 좋아, 좋아.
0: 달랑이 막내 어디 갔어?
1: 서둘러 온 이유가 있으셨네요.
0: 아이고, 잘하네.
5: 이 아이는 누구예요?
0: 우리 딸랑이. 우리 딸랑이. 우리 딸랑이에요. 딸랑이 잘 있었어? 집 잘 봤어? 응?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근데 딸랑이가 착해요. 엄마 말 잘 듣고.
1: 집 잘 지키는 호위무사. 딸랑이, 반가워.
6: 엄마, 나는 안 착해요.
5: 딸랑이 옆에 이 아이는 누구예요?
0: 예, 흑탕이. 우리 흑탕이.
1: 흑탕이, 너는 비밀이 있다면서?
0: 얘는 잘 때 코를 얼마나 거는지 몰라. 크으, 걸어야지. 저 방에서도 막 들려. 그랑. 와보면 눈 뜨고도, 야, 너 뭐하냐? 이러면 눈 뜨고도 쿵. 저기 자는 거예요.
1: 표현력 좋으시네요. 상상이 됩니다. 아니, 글쎄, 먹는 것도 대장이래요.
0: 막내야, 일로 와. 근데 얘는 사람 경계를 그렇게 해요, 아직도. 얘보다 더 먼저 왔는데도.
1: 제작진이 낯선 막내는 좋아하는 가식도 마다하네요. 미안해, 막내야.
5: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이렇게 세 마리예요?
0: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옆 방에. 이제 하나씩 나으라 그래야지. 해시기가 1등. 해시기가 1등.

0: 사이다 해시예요. 오,
1: 이야. 야, 니네 정말, 우와. 이야, 이렇게 반겨주니 고맙다, 야.
0: 안녕.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너네 애교가 넘치는구나. 애교 짝꿍 살구와 해식이 반가워.
3: 소망아. 소망아.
4: 우리 소망이 16살. 소망아, 16살.
2: 올해 나이 16. 소망 어르신 인사드리옵니다.
4: 나는요, 털이 다 빠졌어요. 피부가 안 좋아서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
1: 언제부터 그랬어요?
4: 올 때부터 그랬어요.
1: 처음 올 때부터?
4: 올 때부터. 올 때부터. 그래도 올 때는 이렇게 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빠지더라고. 이제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오래 살겠냐고 그거 물어봐야 돼. 딴 거 없고.
2: 하루라도 더 오래 보고 싶은 할머니 마음, 소망이도 다 느끼겠죠? 에이? 아이들이 또 있네요? 낯선이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노랑이와 아가랍니다.
5: 방털이라고 똑같은 내가 왔어요, 반색깔.
2: 옆집에 사는 냉두까지 모두 9마리. 지금도 첫 만남이 생생하다는데요.
4: 유모차를 얻어갖고 이제 죽기 시작했는데, 아, 여기 또 아파트 막 들어선다, 길난다, 이렇게 가지고 이사 가니까 강아지들 못 붙들고 간 사람 있고, 버리고 간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박스를 주스러 가면 그 유모차 바퀴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박스를 주워서 또 오니까 또 바퀴가 굴러가니까 또 그걸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내가 딸랑이를 하나 달아줬지, 여기다가. 목걸이에다가. 그랬더니 딸랑딸랑 해가지고 딸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2: 할머니가 동화줄이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할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을 놓친 건지 버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할머니와 가족이 된 아이들.
4: 죽게 가면서.
2: 떠돌이 견이었던 앵두도 마찬가지입니다.
4: 배고파서? 응? 응, 맛있는 거 안 주나 하고.
2: 그나저나 앵두는 합사가 안 돼서 어떡하죠?
4: 그 아줌마가 정들어서 그냥 놔두래, 여기다가. 이불만 뜨뜻한 거 갖다 깔아주고 여기 안옥하다고 여기도 놔두래. 그래도 나는 안 싫어서. 불 피우면 뜨뜻한데 데리고 갈라 그러지.
2: 앵두야, 엄마 말 들었지? 사이좋게 지내야 해. 집에 돌아와 실법도 하신데 할머니에겐 아홉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4: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정신없이 치우고 박스 주스로 또 빨리 가야 돼요.
6: 엄마, 눈도 오는데 나간다고요?
4: 근데 여기 와서
2: 알고 보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 챙기느라 잠깐 오셨다네요.
4: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2: 딸랑이의 간절한 눈빛.
4: 좋아서.
2: 눈 오니까 말리는구나, 딸랑이, 그치? 역시 호위무사 딸랑이 듬직하나요?
4: 네가 청소 좀 해야지, 딸랑이가. 우리 딸랑이 사랑해.
2: 어릴 때부터 껌딱지였던 딸랑이. 그런데 요즘 할머니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는데요.
4: 이게 땡땡해지면 또 핏물이 나와요. 피고로 물이. 그래서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2: 눈꺼풀에 생긴 혹 때문인데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힘에 부쳐 돌아온 것만 여러 번이시랍니다. 그날 오후. 폐지 주우러 나가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급합니다. 연탄 난로가 있지만 추워진 날씨에 아이들 걱정이신데요. 온풍기로 온기를 더 채워야 안심이 되신대요.
5: 나 그렇죠?
2: 아이들 잠자리도 사료도 떨어졌나 확인합니다.
5: 자, 갔다 올게.
2: 서둘러 외출하는 할머니. 눈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5: 소망아, 갔다 올게. 딸랑아, 갔다 올게. 들어가.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6: 엄마, 길 조심. 차 조심.
2: 살을 내는 추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할머니. 중요한 거래처 약속이 있다는데요. 할머니 사정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7: 눈 떨어져서 조심해야 돼. 위에 눈 떨어져.
5: 눈 맞으면 괜찮아. 머리 안 깨지니까. 내가 할게. 옳지.
2: 허리도 아프신데 도움 좀 받으시지. 미안해서 한사코 거부하십니다.
8: 이렇게 박스를 많이 가져가는 날은 또 아이들 생각이 더 나고 그러세요?
5: 네. 조금 늦어도 기다리라. 엄마 갔다 빨리빨리 해고 가서 밥 줄게.
2: 할머니의 비타민 맞네요. 맞아. 그 힘으로 폐지도 가득 실었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춘 할머니. 아, 폐지 발견하셨군요. 역시 매의 눈 인정. 단 한 번도 허투루 지나친 적이 없답니다. 그 시각.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님이 왔나? 아니, 흑탕아, 너가 범인 맞아? 변사의 평온을 깨는 흑탕이. 왜 누가 왔어?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용맹함은 최고라네요.
6: 흑탕, 엄마 온 줄 알았잖아.
9: 엄마 소리가 났는데.
6: 에휴, 못 산다 못 살아.
2: 흑탕이의 호들갑에 소망인. 아유, 어떡하면 좋으니. 얘들아, 좀 도와줘. 다행히 스스로 일어났네요. 혜식아, 넌 또 뭐하니? 비상식량 숨긴다고? 응? 나중에 먹으려고? 딸랑아, 그거 혜식이 밥이야. 에이, 겨우 한 입.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지? 혜식이만 화났잖아. 야, 삼촌이 다 봤는데 한 입 먹었어. 잘 있는 아이들 덕분에 할머니도 힘이 나시겠죠?
5: 그지요, 왔습니다. 앞으로 오셔요.
2: 오랜 인연으로 고물상 사장님과도 가족처럼 지내신다는 할머니.
5: 길 안 밀어요? 강아지들은 어때요? 눈이 많이 와서? 잘 있어, 덕분에.
10: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5: 다 알고 있죠. 한 식구인데요. 여기 20년 됐어요, 이 할머니. 강아지 다 돌보고 하루에도 한 세네 번은 오시는 것 같아.
11: 강아지 살을 사라고 돈도 더 줘요.
5: 강아지 살을 더 줘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강아지 조금만 키우라고. 고생하시니까, 아프고 하니까. 그런데도 자식 같다고. 안 된대, 다 눈에 밟혀서. 이름 다 부르잖아요, 이름을. 누구다, 이렇게 얼굴이 보여서 못 보낸대. 여기 있습니다.
11: 감사합니다.
5: 예.
11: 고맙습니다.
5: 예. 길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다녀요.
11: 예.
5: 예.
11: 고맙습니다.
5: 네.
11: 예.
2: 오늘 하루 고물상에 세 번을 오고 나서야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아유, 그새 또 폐지를 챙기셨네. 얼른 갖다 주고 퇴근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5: 안 돼? 딸랑아, 기다려.
2: 엄마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뭐하니? 어머, 고기 냄새는 못 참죠. 딸랑이도 못 참겠지? 그치?
5: 똑같이 먹어야지, 딸랑아.

0: 안 돼.
1: 할머니 표 고단백 사료. 닭가슴살을 삶아서 사료와 섞어주신다네요.
0: 누구 먼저 줄까? 소망이 먼저 줄게. 소망이 제일 늦게 먹으니까.
2: 늦게 또.
1: 아유, 잘 먹는다. 어우, 꼭꼭 씹어 먹어. 딸랑이도 한 그릇 또 딱. 흑창아, 누가 안 뺏어 먹어? 오, 막내도 만만치 않은데.
3: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0: 네?
3: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0: 나요? 먹었나? 언제 먹었지?
3: 저랑 계속 계셔서 안 드셨는데.
0: 가만 있어봐. 밥은 안 먹었고. 뭐 먹었지? 어, 아침에 빵 먹었어요.
1: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배고픔도 잊을 만큼 바빴던 하루. 집에 와서도 아이들이 늘 먼저신데요. 아이들 챙기고 나서야 식사를 하십니다. 어? 근데 넌 또 누구니?
0: 새가 들었어. 나비야. 새가 들었어. 나.
1: 새요? 아이고 나비야, 너 정체가 뭐니?
0: 예, 1년 됐는데 이제 커가지고 밥 먹을 때만 와서 먹고 나가요. 지잡으로 댕기느라고 안 들어와.
1: 모두 챙기고 나서야 한 끼 드시는 할머니.
4: 라면도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식사를 하셔야.
0: 밥, 이제 여기다 밥 말아 먹어요. 밥 이렇게 밥등에 넣어놨다가 밥 말아 먹으면 돼. 아유,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 뜨끈하고 밥 말아 먹으면 되지. 잘 먹어요. 배고프면 맛있어요. 뭐든지 봐.
4: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으신 돈들을 어머니를 위해서 쓰시는 건 없어요?
0: 안 어려워. 얘네들한테 써야 돼. 나한테 쓰는 거는 1,000원. 혈압약 타러 갈 때 1,000원. 500원.
1: 힘들었던 시절 할머니를 살린 건 아이들이었다는데요.
0: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 다 죽고 할 때 울진걸려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1: 그런 할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온 아이들.
0: 올라올 때는 노래 부르고 와요. 내가 아유 우리 강아지들 이뻐서 엄마 기다리고.
1: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고마운 천사들입니다. 이제는 꿈나라로 갈 시간. 손수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굿나잇 뽀뽀도 잊지 않는 모습. 얘들아, 좋은 꿈 꿔. 모두 잠들고 나서야 할머니도 방에 들어가시는데요.
0: 땀이 얼었을까?
4: 얼지 않았어요.
0: 안 얼었을까?
4: 네.
0: 내리 가도 될까요?
4: 한번 이따가 볼게. 제가 보고 건드시잖아요.
1: 설마 또 일하러 가시려고요? 아유, 안 돼요. 안 돼. 폐지수거 일을 하시면서 하루도 푹 주무신 적이 없는 할머니.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 힘이 나신대요.
0: 살고 왔어. 살고. 해식 왔죠? 빨리. 아유. 아유. 아유. 해식 해야지. 가서 해식. 아이고. 아이고.
1: 힘이 나실만 하죠? 아이들 재롱에 꽁꽁 언 추위도 사르르 녹는데요. 서로의 온기를 꼭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우와, 겨울왕국이 됐네요. 그래도 따뜻한 햇살 덕에 소망이랑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0: 가자, 어여 가자. 어여 가자. 빨리 와.
1: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으쌰, 으쌰.
0: 소망아, 너 처음 와가지고 여기로 막 도망쳤잖아, 처음.

0: 아래까지. 근데 이제 못 가.
1: 13살이던 3년 전 할머니를 찾아온 소망이 씩씩하게 할머니를 따라다녔는데요.
0: 아이고 잘 가네. 그냥 아프니까 지가 활발하게 못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1: 16살 소망이에게 할머니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0: 와, 이쁘지? 오래오래 살자. 너랑 나랑 한눈갑이다. 그래.
1: 점점 나이 들어가는 소망이가 조금만 아프길. 할머니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0: 처음에는 털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약을 해주고 병원을 다녔는데도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나랑 나이가 같으니까 얘도 이런 살이 쭈글쭈글하고 나도 쭈글쭈글하고 그래.
1: 마음을 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하면서도 야윈 소망이를 보면 씩씩했던 모습이 떠올라 망감이 교차하신다는 할머니.
0: 우리 소망이 오래 살아야 돼. 소망아, 전 내가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나 우리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랬어. 우리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1: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할머니 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을 거예요. 그치 소망아? 12월의 기적, 소망이가 꼭 이뤄줄 거래요. 할머니 집이 소란스러운데요? 무슨 일이죠? 엄청난 눈폭탄에 팔을 걷어붙인 용사들, 누구세요?
2: 저희는 7월달부터 여기 왔던 봉사자인데요. 지금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왔어요.
1: 117년 만에 폭설. 할머니 집을 온통 눈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봉사자분들 아니었으면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만해. 나도 이제 됐어. 이제 너.
1: 딸랑이도 감사하지, 그치? 지난 7월부터 도움을 주고 있는 봉사단체.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다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아이들과 산책도 나가고요. 어쩐지 너희들 친화력이 너무 좋더라. 오늘은 그동안 아이들한테 양보했던 할머니 방 쪽에 난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 어머니 손 다칠까 봐 너무 쑥스러워. 어머니.
1: 겨울 대비 따뜻한 새 방한복도 있고요. 어휴, 산타클로스가 따로 없네요. 아이고 이뻐라. 다행히 경계심 강한 막내도 봉사자의 손길은 익숙한가 봅니다.
4: 반찬으로 언니 있다?
0: 여깄다, 여깄다. 여기.
4: 삐뚤었어요?
0: 여기. 여기.
4: 안내 미안해. 이모가.
1: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2: 처음에는 조금 저도 부정적인 시각도 약간은 있었어요. 책임도 못 지는데 너무 많이 기르시는 건 아닌가? 근데 어르신이 아이들을 대하고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으시더라고요.
1: 고단한 할머니에게 선뜻 손길을 내밀어준 봉사자들.
0: 지우가 고마워.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해줘. 너무 고마워. 나 배고파도 괜찮아. 너무 좋아.
2: 일을 조금만 너무 새벽에 돌아다니지 마시라고.
1: 아이들 덕분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인연. 할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올 겨울은 더 따뜻할 겁니다.
0: 이제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서글프지도 않고 좋죠. 훈훈하고.
1: 이제 남은 소원은 딱 하나.
0: 소원은 그거야. 잘 길러다가 다 내 앞에서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 앞에서 다 보내고 내가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1: 할머니의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게 설쌤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산타 설쌤이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5: 하루에도 이 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나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1: 산타 설쌤, 잘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5: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이고.
5: 아이고.
0: 고생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5: 안녕. 사람 엄청 좋아하는 거 옷까지 입혀놓으셨네. 안녕. 여기 할머니 댁이에요?
0: 나 사는 데는 요리 돌아가서.
5: 돌아서?
0: 예. 네,
5: 그러면 앵두는 왜 여기 있어요?
0: 얘가 대장로로서 해서.
5: 아이고, 그랬구나.
0: 자꾸 애기들을 괴롭혀가지고.
5: 너 이렇게 사람을
0: 내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 해시기를 막 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1: 앵두야, 아직도 친해지는 중이니? 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5: 여기에요, 여기.
0: 여기에요.
5: 아. 아이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 많다고 했는데.
0: 할랑아.
5: 뭐야 너네. 너무 귀엽다.
0: 할랑아, 가만. 하나, 둘, 짖지 셋. 말고 기다려.
5: 네. 야, 너네 되게 얌전히 잘 받아먹는다.
0: 해식이.
5: 아유, 이뻐라. 할머니 이름 다 외우세요?
0: 예.
5: 아이고, 저 뭐야. 저 뒤에
0: 있었네. 요거 흑당해, 흑당해. 요거 막내, 막내.
5: 막내. 아유, 우리 할머니.
0: 또 요거는 살고, 살고.
5: 살구.
0: 살구.
5: 아, 나도 못 외우겠는데?
0: 노랑이, 노랑이, 어? 노랑이.
5: 노랑이.
0: 응.
5: 아니, 이 소형견들 사이에 이 대형견 애가 너무 이쁘게 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
0: 해시기.
5: 안녕?
1: 내 이름은 딸랑이에요.
5: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이거 없네?
0: 저기 있어요.
5: 저 안쪽에?
0: 우리 소망에.
5: 어.
0: 아파가지고 거기 누워있어요.
5: 그렇구나.
1: 설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5: 근데 애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너무 깨끗한데? 너네 뭐야? 너네는 너네 이름 뭐야? 아이고.
0: 살구예요. 그래.
5: 얘는 살구.
0: 살구.
5: 얘는요?
0: 해식이.
5: 해식이. 막 불쌍할까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다 투실투실해. 엄청 잘 먹는 것 같은데 애들이.
0: 잘 먹어요.
5: 그쵸?
0: 맛있게 먹어요.
5: 아이고 좋아.
0: 지대는 먹을 만큼 양을 주고. 저녁에는 배고플 것 같으면 시원찮게 주면 내가 살이 조금씩 사료를 또 주고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었어?
1: 이제 아이들과 할머니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5: 앵두 아까 오다 앵두? 본 친구들.
0: 어, 다 죽겠네.
5: 네.
0: 다 있네. 우리 애기들 다 있네.
5: 할머니 저렇게 막 눈 와도 막 이렇게 폐지 주스로 다니시고 갔다 와서 애들 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5: 어,
0: 아유. 그럼.
5: 할머님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셔서 키우셨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0: 도망갔어요. 아픈 게.
5: 어.
0: 강아지들하고 사니까.
5: 네.
0: 지금도 이제 생각 안 나. 내가 왜 그때 죽으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걸?
5: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게 뭐냐면.
0: 네.
5: 사실 저는 올 때 좀 걱정했어요. 어머니 연세를 들었고 그 집에 강아지 9마리가 있다. 그러면 막 똥오줌 널려 있고 애들 막 누더기처럼 돼 있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뽀뽀하고 비비고 막 이래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이쁘게 미용되어 있고 애들 표정은 다 막 웃고 있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다 옷도 막 추울까 봐 입혀 있고 얘 봐 얘 너 넌 뭐 내 강아지야? 응? 응?
1: 할머니의 지극정성에 감동받은 설쌤.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고요. 산책도 자주 하고 있는 아이들.
5: 우리 봉사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시는구나.
0: 네.
5: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얘 누구야? 얘 살구인가? 목욕도 시켜주시고 약욕도 해주시고. 할머니 건강에 대해서도 잘 아유. 챙기셔야 돼요. 아유, 이 얘기 하자마자 애들 챙겨주는 거 나오네. 저 뭐야, 뭐 섞어주시는 거?
0: 닭고기. 닭고기. 할머니, 가심장.
5: 드시고 뭐 애들 주는 거예요?
0: 아니, 얘네들 줘야지. 나 먹을 시간이 언제. 밥 먹으면 졸려서 자는데, 안 돼, 큰일 나. 밥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해, 졸려서.
1: 하지만 피부병을 앓고 있는 노견 소망이와 딸랑이의 혹이 걱정이신데요. 할머니를 더욱 속상하게 하는 건

0: 주변에서 딸랑이와 할머니를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1: 우리 딸랑이를 자꾸 두고 주대요. 마당 있는 집에 이런 집에 가면 잘 기르고 얘가 운동도 하고 얘가 운동하는 개라고.
2: 할머니 딸랑이 제가 봤더니 할머니 엄청 좋아해요.
1: 그래서 사랑해요 나도. 예,
2: 물론 산책 많이 하고 막 넓은 데서 뛰어노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네. 지금 딸랑이랑 할머니는 가족이니까 어디 보낼 생각 안 하고 저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되고 저 할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건 더 이상 늘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이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홉 마리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만 말고 그냥 여기서 아이들 행복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네. 괜찮을 좋을 것 같아요.
1: 아프지 말고 잘 살다가 엄마 앞에 다 잘 가고 잘 보내고 내가 죽는 거.
2: 우리 어머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홉 마리 중에 제일 어린 애가 몇 살이에요?
1: 흑탕이가 어릴 것 같아요.
2: 흑탕이가 한 두세 살?
1: 예.
2: 우리 할머님이 원하는 거를 이루려면 네. 15년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1: 그렇게 살아야 돼, 나.
2: 네,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이제 좀 들어가서 애들 좀 확인하면서 어머님 걱정을 조금 덜어드려야겠어요.
0: 평소 병원에 자주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 설쌤이 나섰습니다.
3: 괜찮은데?
1: 얘는 밥을 줘도 지껏 누구 못 먹게요.
3: 아니, 그렇구나.
0: 혹시 치아가 아파서 밥을 남기는 건 아닐까요?
2: 스케일링을 좀 해야겠네.
1: 네.
2: 앞니빨 뽑아야 될 게 많네. 앞니빨은 좀 뽑아야 되고.
1: 뽑으면 안 나잖아요.
2: 안 나죠. 근데 그래도 밥 먹고 이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아픈 게 달려있으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턴이 빠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괜히 아픈 이빨 계속 달아놓으면 아프게만 하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네도 아픈 이빨은 빼주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져.
0: 혜식아, 너 병원 가야 돼. 다음은 딸랑이 차례. 설쌤, 딸랑이는 괜찮나요? 일단 치아 상태는 양호.
1: 딸랑이 눈 아예했어?
0: 걱정이었던 아예. 눈은 어때요?
2: 크네. 이게 지금 뭐냐면
1: 큰 콩알 만 했어요.
2: 네. 근데 이게 조금 작아진 거예요?
1: 그 떨어졌어요.
2: 떨어졌어.
0: 글쎄, 혹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대요.
2: 이 눈물이라는 건 우리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릴 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예. 기름이 나와요. 예. 근데 그 기름샘 쪽에 구멍이 있는데 예. 그 구멍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 기름이 못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얗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빨갛지.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 자극을 주는 것 같아.
0: 해시기에 이어 딸랑이도 병원엔 결정.
4: 나 지금 떨고 있니?
0: 흑탕이는 괜찮아야 할 텐데 어때요 설쌤? 괜찮나요?
2: 얘는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1: 아 근데 뭐 스스로 먹어 얘는. 스스로 그냥 심심하면 요 올라와서 그냥 얘네들 밥도 댕기면서 다 먹고. 이거 다 가장 먹고.
2: 이거 다 살이야 다 살. 그래서 얘 지금 코 골져.
1: 엄청 걸어요.
2: 예, 살쪄서.
0: 이거 천둥 소리 아니야?
4: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2: 그러니까 이 코 안에도 살이 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숨 쉴 때마다 그 안에 살 찐 것들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코를 고는 거지.
1: 저쪽 코에서도 들려요. 드랑 그런 거는.
2: 나중에 다리가 좀 나이가 먹고 저체중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다리가 좀 불편할 것 같아. 나중에.
0: 흑탕이의 새 목표는 다이어트로 결정. 소망이의 건강 상태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2: 털도 다 빠지고 피부가 얇기가 지금 엄청 다 얇거든요. 거의 투명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호르몬성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배도 불러오고 배도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피부가 지금 엄청 얇아. 이거 검사를 해보면 아마 소망이는 이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얘가 지금 16살이면 거의 90, 그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1: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
2: 할머님보다 많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 설쌤 고민이 되시겠어요.
2: 소망이 차 타기 힘들어요?
1: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차 타면 힘들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아픈 상태인데.
0: 사실 할머니는 소망이의 치료를 위해 자주 병원에 가셨다고 해요.
1: 나이 많으면 많다고 수술할 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예.
2: 그리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셨겠지.
1: 예.
2: 우선은 지금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태니까 영양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올라갔다, 진통제나 아니면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 좀 주고.
0: 소망이는 우선 떨어진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관건. 힘내자 소망아. 9마리 중 심장 사상충이 의심되는 아이는 살구와 앵두. 바로 키트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앵두가 감염이 됐습니다.
2: 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다라고 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약을 먹은 적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셔서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심장사상충이 걸려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0: 이렇게 해서 혜식이, 딸랑이, 앵두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5: 추워가지고 오늘 왜 또 추워가지고.
0: 차를 못 타는 할머니를 위해 설쌤이 일일 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5: 그러면 혜식이랑 애들 병원 잘 갔다 올게요.
1: 네, 잘 갔다 와.
5: 네, 걱정하지 조심하. 마세요.
1: 아야야, 가서 병원 잘 갔다 와. 감기 들리나 콧물이 질질 나오네.
5: 추워가지고 오늘 왜 또 추워가지고.
1: 가자. 얼른 가.
5: 안 간대.
1: 가, 얼른.
5: 가자, 병원 가자.
1: 얼른 가. 갔다 와. 응, 갔다 와, 얼른.
0: 딸랑아, 너 병원 가야 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어 안 가려는 딸랑이. 할머니도 애가 타는데요.
5: 하면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같이 한번 병원 같이 가실게요.
1: 네.
5: 네, 가보시죠.
1: 가요. 네. 가자, 가자, 딸랑아.
5: 앵두, 앵두 가자.
1: 아, 가자.
2: 가자.
1: 가자. 갔다 올게.
6: 애기야, 애기. 할머니 아니면 꼼짝을 못해.
1: 그러니까. 딸랑아, 갔다 올게.
4: 엄마,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딸랑이 형아도 잘 다녀와.
0: 드디어 병원에 도착. 아, 정말 괜찮아야 될 텐데 삼촌이 떨린다.
7: 사전에 간단하게 신체 검사 먼저 진행을 하고 다른 상들 없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0: 좀 더 정밀한 신체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8: 근데 그래도?
7: 그래도 어머님이 아이들 건강 관리에 그래도 관심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9: 되게 많이. 진짜로. 진짜로 열심히 하셔서.
1: 그래도 무슨 핵핵거리는.
7: 네, 괜찮아요. 콩캉콩캉해요.
9: 그리고
7: 뽑아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죠?
9: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2: 아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4: 엄마, 잘하고 올게요.
0: 마취에 적합한지 마지막으로 검사.
9: 심장 크기도 뭐 나쁘지 않고 폐야도 괜찮아 보이고.
0: 드디어 시작된 스케일링. 꼼꼼하고 깨끗하게.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10: 뿌리가 많이 노출이 돼서 흔들리고 있는 고른 치아들이 몇 개 있어서 아래턱에 있는 앞니를 3개 발치를 했고.
0: 3개요? 아니, 그래도 먹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병원에 오기 힘든 할머니를 위해 문제가 있는 치아는 발치. 총 4개를 발치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인 혜식이. 고생했어, 혜식아.
1: 혜식이 이제 괜찮아? 안 아프고. 감사합니다. 우리 혜식이 이제 밥도 잘 먹고.
0: 밥 잘 먹는 혜식이 얼른 보고 싶다.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던 앵두. 엑스레이 결과는 어떨까요?
7: 보면 원래 심장사상충들이 폐동맥 그리고 우심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원래 D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D가 이렇게 거꾸로 된 D 같은 느낌의 심장 모양.
0: 혈액 검사에서도 유충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심장 소리나 이런 거 괜찮고 제가 직접 봤을 때 기침이나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리고 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아직은 뭐 충분히 치료

0: 치료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바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전처치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앵두야, 잘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주인공은 다름 아닌 딸랑이! 듬직했던 딸랑이가? 낯선 환경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딸랑아, 조금만 참자. 괜찮아, 괜찮아.
2: 내가 긴장을 많이 해서.
1: 드디어 시작된 딸랑이 치료.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걱정이 되는데요. 선쌤, 우리 딸랑이 괜찮은 거죠?
3: 완전 굳었네, 안에서.
4: 아마 커지다가 터지고, 커지다가 터지고, 그리고 옆에가 또 커지고 이랬을 건데, 지금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을 딱 봤고, 그게 아까 나왔거든요. 정리를 좀 했고, 그래서, 아, 잘하면 이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5: 아니, 그런 염증이 이런 처치 없이 반복되면 어떤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을까요?
6: 아무래도 눈 자체에 뭔가 부피감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물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결막염 및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건드린다거나 그랬다가 2차적인 각막 손상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1: 딸랑이 치료 끝! 아직 마취가 덜 풀린 딸랑이.
7: 딸랑아. 딸랑아. 딸랑아 이상해. 아이고.
3: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제. 응.
0: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꼬리 흔들지.
7: 아이고, 이제는 시원하겠다. 맨날 콩알 같은 거 달고 건담은 터지고 피가 그냥 얼굴이 그냥 범벅이 돼버렸어. 딸랑아, 수고했어. 아이고.
1: 할머니만 있으면 천하무적. 딸랑아, 고생했어.
6: 아무쪼록 여기에다가 우리가 막 이런저런 처치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오늘 그 눈에 바르는 연고를 드릴 건데, 눈 위에 바르시는 게 아니라 딸랑이 눈을 이렇게 네. 하고 여기 흰자 위에다가 쓱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안쪽 피부에 연고 같이 좀 묻을 거예요. 그래서
7: 하루에 왜 한 번?
6: 두 번.
7: 두 번.
6: 네. 동물병원 기본 두 번.
3: 할머님이 이거 진짜 잘 하실 거거든요. 제가 봤더니 네.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그거 하시려고 일하다가 막 또 오시고 막 이러실 것 같아서 되게 잘 하시긴 할 거예요.
7: 일하다가 네. 그냥 손 못 짓지만 손가락만 막 물에 담가서 팍 닦고 이렇게.
3: 엄청 잘 하실 거예요.
6: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1: 아이들을 위해 용기 내주신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7: 아유, 아주 이렇게 오늘 새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네. 네.
0: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오늘 가서 푹 아이들이랑 네, 푹 쉬세요.
7: 이런 날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애기들한테 점점 더 잘하게 생겼어요. 예쁘고.
0: 애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어머님 건강도 꼭 챙기셔야 돼요.
7: 아, 예. 네,
0: 저 약속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예, 네. 100세까지 예. 파이팅.
7: 100세까지 40세까지 할 거예요.
0: 100세까지
1: 힘들고 고단했던 삶에 서로 가족이 된 할머니와 아홉 천사들. 기적은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을 때 더 오래오래 간대요. 할머니의 소원도 꼭 이루어질 거예요. 맞지, 천사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0: 다시 아포지 좀 잡아볼까? 오케이.
1: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스타일이 남다른 친구인데요. 사진 찍는 포즈도 예사롭지 않고요.
0: 그렇지, 다르게 또 잡아줘. 오케이.
1: 러블리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샤샤샤 샤샤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느라 샤샤샤. 까꿍. 단 한 번의 등장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델 본능.
2: 샤샤,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3: 먹인 지금 바로 집사 마음의 저장. 사진 찍어줘야 돼.

0: 동생 루루입니다. 어우, 러블리한 샤샤랑은 다르게 루루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요.
1: 옳지. 루비야, 엄마 봐봐. 다른 포즈 다 해볼까?
0: 루루. 지금 약간 시크한 컨셉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루루 너 맹미남이었구나.
1: 예. 하기 싫어? 하나 떠?
0: 루루의 또 다른 반전 매력. 시크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야성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2: 고민형, 냥냥 펀치 맛이 어떠냐? 우씨 우씨 쉬쉬.
0: 또 어딘가를 예의주시하는 루루.
2: 이게 어디? 아빠 치워라.
0: 역시 누나한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사진 찍을 땐 프로처럼 멋쟁이 고양이 남매 샤샤와 루루였답니다. 다음 친구도 역시 비판 스타일이 돋보이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강아지 몰리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소품들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땐 바람개비 모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땐 하트 뿅뿅 선글라스. 가끔 이렇게 팝스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찍힌 풍경들도 하나같이 다 예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몰리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 강아지입니다. 화려한 패션에 제주 풍경까지 비주얼 맛집이 따로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할 장소는 바다입니다. 몰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 패션이거든요.
3: 빨리 불러요.
0: 수영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수영복 체크 먼저 하고요.
1: 내려와 이제. 내려와. 왜 내려와.
2: 나 수영 완전 잘하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앞으로 안 가지?
0: 누가 봐도 물놀이 즐기고 온 강아지의 모습이죠. 선글라스까지 찰떡이다 진짜.
1: 네, 수영할게요.
0: 자, 이번엔 진짜 바다로 왔습니다.
1: 올라가자.
0: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멋들어진 수영 실력을 뽐내는 중인데요.
1: 와, 물이 진짜 나간다.
0: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몰리. 물놀이 패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영 실력도 대단한데요.
1: 엄마 어딨어? 아,
0: 감탄이 쏟아지는 몰리의 인생샷.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세요.
4: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건 분홍색이지. 던진다. 갔어. 살색공 갖고 와. 대신에
0: 방금 던진 분홍색공 말고 살구색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4: 이건 보라색이잖아. 이것도 던져줘? 던져줄게. 갖고 와. 살색깔.
0: 분홍색에 보라색에 살색 꽤 어려운 미션인데요.
4: 살색이다. 잘 생각하고 갖고 와라.
0: 오, 살구색공. 말만 듣고 색을 구분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와, 똑똑한데? 똑똑한 천재견 소금이에겐 이런 귀엽고 깜찍한 개인기들은 식은 죽 먹긴 합니다.
4: 옳지. 잘했어.
0: 하나에 꽂히면 금방 집중하는 소금이. TV 보기도 취미 중 하나고요. TV보다 작은 휴대폰 영상도 푹 빠져서 자주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를 조용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거든요.
4: 소금아, 그 영수증 소금이 거야? 이거 망고 안 먹고 싶어?
0: 뜬금없이 영수증에 꽂혔지만 앉아. 망고는 포기 못하지.
4: 앉아. 영수증 안 뺏을게.
0: 영수증. 하지만 영수증도 포기 못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고집도 한 고집하는 것 같죠.
4: 항상 안 갈 수 없잖아.
5: 다치셨어.
4: 같이 갈 거야? 이쪽은?
0: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선 소금이. 무슨 일일까요?
4: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엄마 간다. 여기까지 오면 유모차 태워줄게, 소금아.
0: 아, 유모차가 타고 싶었던 거구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4: 태워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0: 그렇게 유모차에 탑승한 소금이. 전방 주시 중요하죠.
4: 속이잖아, 또.
0: 덜컹거릴까봐 바로 자세를 낮추는 소금이. 천재 아니야?

0: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개성 만점 천재견 소금이었습니다.
1: 으이.
0: 보호자 함께 산책 중인 보더콜리 강아지 맥스. 당황했는데요. 침착하게 물어서 가져다 줍니다. 줄 좀 놓지 맙시다. 맥스는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 장마철에도 산책 사랑은 여전하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에는 이렇게 비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2: 잘 놀다가 가슈.
0: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나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신난 보호자와 맥스. 물 만난 물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강아지가 따라온대요.
3: 이야, 알지?
4: 알지?
0: 내친 김에 원반 던지기까지 가자. 와, 근데 빗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더 굵어진 빗줄기에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맥스. 멋있다, 맥스. 자, 이번엔 더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점프! 와우! 맥스도 엄청 신난 것 같죠? 근데 사실 제일 신난 건 보호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짧고 굵게 한바탕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맥스. 그런데 아까 봤던 오리 가족과 또 마주쳤네요.
2: 조심해서 돌아가쇼.
0: 슬쩍 다가가 봤는데 부담스러운지 그대로 턴.
5: 뭐 오리가 싫어서 간다.
0: 어쩌다 마주친 오리 가족들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했던 산책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6: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까꿍! 서랍 속에 숨어있던 쪼꼬미 햄스터 메롱이입니다. 이것은 햄스터인가 인절미인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디작은 몸집을 가진 메롱이는요. 직사와 손장난을 하며 교감하는 핸들링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엔 손가락 구멍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연?
1: 나 안 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흥, 나 삐졌어.
0: 앙증맞은 이빨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자리를 떠나는 메롱이. 메롱아,
1: 뭐 잊은 거 없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0: 턱관절에 모터가 달린 듯 간식을 손에 놓지 않는 메롱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쳇바퀴 돌려.
1: 나 좋아다 됐어요.
0: 이번엔 좀 특별하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메롱이를 위한 또 다른 특별 제작 가구.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1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때? 안성맞춤 침대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메롱이의 깊은 단잠을 깨울 향기로운 간식 한 조각.
1: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좋아요.
0: 맛있는 간식 하나로도 금세 행복해지는 메롱이. 집사가 주는 간식과 사랑, 골고루 많이 많이 먹으렴. 보더콜리 강아지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보리도 6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보더콜리 6남매의 100일간의 육아 과정을 공개합니다.
2: 그럼 눈 좀 봐. 너무 예쁜데?
0: 아직 힘이 없어서 자꾸 뒷발이 미끄러지네요.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맘때쯤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6남매. 자, 애들아, 안 돼요. 맘마 아까 뭐 걷잖니? 이젠 계단도 훌쩍 올라가고요. 이빨이 근질근질할 때가 됐는지 보이는 것마다 물어제끼는 6남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장난감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티격태격 하나둘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람잘 날 없는 6남매의 시간도 어느덧 반 100일. 50일 가까이 흘러 사료도 먹고 이제 사이좋게 물도 나눠먹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1: 엄마, 우리 숨바꼭질 놀이에요. 자, 시작!
0: 이 녀석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단체로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단합이 된단 말이죠.
3: 잘 안전하게 해줄 거야. 잘 기다리나게 기다려.
4: 어이구, 우리 막내. 앉아.
3: 막내.
0: 태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체격도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요. 오, 진짜 쑥쑥 잘 크네. 그렇게 장난도 치고 뛰어놀며 빠르게 흘러가는 6남매의 하루하루. 쇠도 씹어먹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고뭉치들이지만 엄마 눈치도 보며 함께 커가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어난 지 100일째.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겠죠? 시간이 또 흘러.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6남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는데요. 더 아름답게 채워나갈 6남매의 행복한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천방지축 깨발랄 강아지 순이는 이것 앞에선 온순이 모드로 변한다는데요. 바로 간식입니다. 그저 오물오물 낼름낼름 소리만 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최애 간식은 씹는 맛이 일품 개껌인데요. 집안이든 밖이든 개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예스.
1: 이건 뭐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인데.
6: 들고?
1: 엄마, 이거 그냥 엄마 먹어라.
6: 손, 엄마 손.
7: 순이, 엄마 손. 이쪽 손으로. 안 돼, 기다려.
0: 오, 줄줄이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7: 순이 먹어, 먹어.
0: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간식을 흡입해버리는 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한 내 새끼의 귀여운 간식 타임, 순이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밤비노 고양이 호두입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고 아기처럼 생겨서 이탈리아어로 아기, 즉 밤비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아기 맞네요. 휴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한 호두. 캣타워에 달린 털뭉치도 캣타워 꼭대기도 모든 게 다 궁금하기만 한데요. 꿈틀대는 발가락에 부스럭대는 비닐 소리까지 호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겠는데요. 오, 재밌어 보인다 호두야. 앞으로 만나게 될 호두의 세상이 더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친구도 미니미한 친구네요. 밥그릇 사이즈 귀요미 체리. 키도 엄마 발바닥만 하네.
1: 아이고, 꼬물이 귀요미. 네 정체를 밝혀라.
0: 작은 몸집이지만 새끼 때부터 혈기왕성했던 체리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체리의 빨빨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어이구, 상대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보는 열정의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 시간에는 욕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잘 따라오는 체리인데요.
1: 참아야 한다. 엄마 이거 좀 봐라. 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8: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체리야?
1: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0: 빙글빙글 도는 것조차도 열정 가득하게 표현하는 체리. 어쨌거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준 체리. 열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의 영원한 사랑둥이가 되어줘.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정음아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0: 옷?
1: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걸려있지.
0: 정음이가 좋아하는 옷은 뭘까?
1: 짜란!
0: 우와, 예쁜 옷이 많이 있네. 그럼 정음아, 옷 다 입고 나와.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2: 무슨 옷을 입을까? 나는 단추가 달린 옷을 좋아해. 나는 모자가 달린 옷을 좋아해.
3: 모자.
2: 나는 주머니가 있는 옷을 좋아해.
4: 자, 주머니.
2: 나는 지퍼가 달린 옷을 좋아해.
4: 자, 지퍼.
1: 이제 유치원 가야지.
0: 정음아, 너무 많이 입었어. 벗어.
5: 안 벗을 거야. 모두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고.
0: 어떡하지? 정음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는 옷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뭐든지 자판기에 옷 한글 카드를 넣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후민 정음, 안녕?
8: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옷. 옷이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응?
8: 한글의 문. 옷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9: 여기야!
6: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8: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이응,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울타리에 이응.
2: 수술아?

0: 온온온온온온온 옷.
1: 여기야.
2: 받침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야가 간다.

0: 받침 시옷을 찾자.
1: 여시오, 여싸세요.
0: 어? 찾았어. 여세, 받침, 시옷.

0: 받침 시옷.
1: 오.
0: 받침 시옷.
1: 옷
2: 합체.
3: 저장 완료.
2: 옷
3: 훈민이의 손으로.
4: 옷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옷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단추, 모자, 주머니, 지퍼. 우와, 정말 정음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네.
1: 우와.
0: 정음이가 옷을 벗어요. 자,
1: 우와.
0: 정음이가

0: 모자도 있어요.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옷. 오. 오. 오. 옷. 옷. 오. 옷. 옷. 옷. 옷. 할아버지는 안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잘 보세요. 아이야 옷을 입었어요. 하, 오이, 오, 오, 오. 받침 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오, 읏, 읏, 읏, 읏, 읏, 읏, 읏, 읏, 옷, 옷, 옷, 옷. 모, 비, 옷, 모, 비. 읏, 못, 못, 못. 빛, 빛, 못, 옷, 옷.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옷. 친구들, 따라해봐요.

0: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비옷, 시옷, 기온.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비옷, 시옷, 기온.
1: 옷. 정음이는 단추와 주머니, 모자와 지퍼가 있는 옷을 좋아해요. 울타리의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가 엿에 받침 시옷을 만나 옷. 한글 카드를 넣으니 정음이가 좋아하는 옷이 나왔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야, 훈민아, 축구하자. 그래? 아. 자, 여기를 골대라고 하자. 난 골키퍼. 난 공격수. 이제 공 가지고 오자. 공!

0: 이걸 공이라고 할까?
1: 그래.
0: 자, 털실공을 차요. 자, 오, 공이 굴러가요.
2: 털실이 풀렸네.
0: 이번엔 풍선을 공이라고 하자.
1: 그래, 공 차봐.
0: 빵!
2: 잘 안 되네. 진짜 공이 있으면 좋겠다.
0: 뭐든지 자판기에 공 한글 카드를 넣으면 진짜 공이 나오지 않을까?
1: 그래, 공 써보자.
0: 응.
2: 그런데 공 어떻게 쓰더라?
0: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공 공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3: 문.
4: 공을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3: 그 여기야. 기역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0: 오늘은 공원에서 찾아보겠어. 찾았어.
1: 가로등의 기억.
2: 소소소.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 공의 고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이응을 찾자. 받침의 문!

0: 곰, 곰, 곰, 곰, 곰, 곱, 곱, 곱, 곱, 곱,
1: 공, 공, 공, 공, 공, 공.
2: 여기야!
3: 받침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받침 이응을 찾자.
1: 징, 징. 응?
0: 이 소리는 뭐지? 찾았어. 징의 받침 이응.
2: 나라 한글.
0: 하차. 받침 이응. 받침 이응. 고. 받침 이응. 공.
2: 받침.
3: 저장 완료.
2: 공.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공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5: 와!
4: 뭐든지 자판기에 공 한글 카드를 넣으면.
5: 우와. 우와. 진짜 공이 나왔네.

0: 공을 차요. 자, 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공! 고! 고! 고! 응! 응! 고! 응! 고! 응! 고! 응! 공! 공! 할아버지도 공놀이를 해요. 오! 오! 오! 오! 오!
2: 냠냠 꿀꺽! 받침이응 맛있다!
1: 고? 고! 받침이응이 어디로 갔을까?

0: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고!
0: 공! 공!
1: 조! 공!
0: 잘 보세요.
1: 공.
0: 친구들, 따라해봐요. 공.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야구공? 북극곰? 농구공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야구공, 북극곰, 농구공.
0: 공. 훈민정음은 공놀이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이 없어요. 공을 차고 싶어. 공을 굴리고 싶어. 공을 잡고 싶어. 가로등의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징의 받침 이응을 만나 공.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공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술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깜짝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후민아, 우리 조금만 더 놀까?
1: 지금은 어두운 밤이잖아. 환한 낮에 놀아야지.
0: 낮?
1: 그래, 할아버지가 낮에 놀라고 하셨어.
0: 난 지금 보물상자 가지고 놀고 싶은데.
1: 보물상자? 아, 맞다.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서 나온 선물들을 모아뒀지.
0: 응, 꺼내볼게.
1: 응.
0: 자.
1: 짠! 오, 돋보기가 있네. 낙타도 있어. 또
0: 공도 있지.
1: 아, 놀고 싶다.
0: 우리 마당에서 조금만 놀까?
2: 같이 놀자.
1: 그래.
0: 오, 돋보기로 크게 보자.
1: 응. 우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0: 그럼 축구하자.
1: 자, 간다.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낮은 밝은데. 낮에는 마음껏 놀 수 있지?
0: 낮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1: 아, 뭐든지 자판기에 낮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0: 그래, 그럼 낮이 될지도 몰라.
1: 자,
0: 나. 그 다음은 뭐지? 나 어떻게 쓰지?
1: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3: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낮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3: 문.
5: 낮을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7: 느느느느느느
8: 여기야.
7: 느느느느느
4: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8: 간다.

니은이 나를 만나 나. 나.

0: not, not, not, not, not.
1: 여기야!
2: 받침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젖소야, 받침 지읒을 보았니? 젖소 무늬에서 지읒을 보았어.

0: 젖소의 받침 지 나와라 한글. 어차 받침 지 받침 지 나 받침 지 나
1: 합체 저장 완료 나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우와 나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뭐든지 자판기에 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나지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낮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낮 나 나 읏 나 읏 나 읏 나 읏 나 읏 낮 낮 낮에는 해가 하늘에 있어요. 아이 눈부셔. 아, 아이 눈부셔.
1: 맛있다.
0: 나? 나. 받침 지읒이 어디로 갔지?
2: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나. 읏. 읏, 읏, 읏, 읏, 읏. 나. 나. 낫다. 낫다. 낫다. 마다. 마다. 차다. 차다. 읏. 읏. 읏. 읏. 읏. 마읏. 마읏. 맞다. 맞다. 맞다. 읏. 읏. 읏. 읏.

0: 났다. 났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낫. 친구들 따라해봐요. 낫.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대낮, 밤낮, 맨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대낮, 밤낮, 맨날.
0: 낮.
2: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더 놀고 싶어요.
0: 낮이 더 길어졌으면.
2: 냉장고에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나가 젖소에 받침 지읒을 만나 낮.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낮이 되었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3: 빛.
4: 훈민아, 이거 봐라. 짠!
5: 우와, 재밌다. 빛이 나오네. 빛.
4: 오늘은 빛으로 놀아보자. 좋아요. 빛.

0: 우리 유치원에서 그림자 놀이 한 적 있지?
1: 맞아. 선생님께서 불을 끄고 빛을 비추어 주셨지.
0: 우리도 해보자.
1: 응.
2: 꽃게랑 놀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3: 뽕, 뽕, 뽕. 나도 같이 갈래.
4: 나풀, 나풀. 나비도 같이 갈래.
2: 맞아.
4: 나풀, 나풀.
3: 뽕, 뽕, 뽕.
0: 꽃게야, 우리 왔어.
3: 뽕, 뽕.
0: 친구들아, 안녕.
4: 나풀.
0: 우리 빛나는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자.
4: 와. 나풀
3: 뽕뽕뽕
2: 꽃게 꽃게
3: 뽕뽕
0: 어? 빛이 없어졌네?
1: 어? 빛이 왜 안 나오지?
0: 고장났나 봐. 한참 재밌었는데.
5: 뭐든지 자판기에 빛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러면 빛이 생길지도 몰라.
5: 근데 너 빛 쓸 수 있어?
0: 아니, 너무 어려워.
5: IR을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IR!
6: 어? 이?
7: 야!
6: 후민 조금 안녕?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빛! 빛이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문! 빛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느, 느, 느, 느, 느. 푸, 푸, 푸, 푸, 푸. 여기야!

0: 나는 긴 머리 라푼젤.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1: 비읍을 찾아야 돼. 비읍은 어디에 있지? 응? 혹시 위에 있나? 올라가 보자. 아차!
0: 한글 용사님?
1: 동화 속 주인공을 여기서 만나다니. 반가워. 찾았어! 빛의 비읍!
2: 나라 한글!
1: 하차!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빛의 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치읓을 찾자. 받침에
2: 문!
3: 빕, 빕, 빕, 빕, 빕. 빈, 빈, 빈, 빈, 빈. 빛, 빛, 빛, 빛, 빛.
2: 여기야!
4: 받침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옛날로 왔군. 받침 치유술 찾자. 저건 뭐지?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군. 찾았어. 멈춰라. 시공간. 유세, 받침, 치읓. 하! 돌아와. 받침 치읓. 받침 치읓.
1: 비.
0: 받침 치읓.
2: 빛
3: 합체.
4: 저장 완료.
3: 빛.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빛 단계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빛 단계 카드를 넣으면 어? 우와 빛이다.
6: 또 놀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빛!

0: 빛.
1: 빛! 아, 어두워졌네. 할아버지는 빛이 필요해요. 오, 빛은 밝아요.
2: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냠냠 꿀꺽. 야, 받침 치읓 맛있다.
1: 아, 비? 비? 받침 치읓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핏! 웃! 웃! 웃! 웃! 웃! 웃! 숯! 숯! 웃! 웃! 웃! 웃! 웃! 웃! 이웃! 숯! 빗! 친구들! 따라해봐요! 빗!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빗갈, 빈틈, 빈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빗갈, 빈틈, 빈손.
2: 빗. 훈민정음은 빛을 비추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은 빛놀이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빛이 사라졌어요. 빛에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비가 유체 받침 치읓을 만나 빛. 한글 카드를 넣으니 손전등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기질,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산으로 편리하게

0: 쉽고 안전하게 티니핀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공주의 꿈.
8: 와, 여기가 번개학교?
9: 번개학교 맞아. 근데 너 누구야?
8: 안녕. 나는

0: 아, 나도 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1: 고마워.
2: 그랜드 꿈지야, 넌 뭘 잘해?
1: 잘하는 거?
2: 어, 잘하는 거.
1: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맨날 부엌에서 일만 하면서 엄마를 도와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0: 아, 요리를 잘하나 봐.
1: 요리?
0: 어.
1: 아, 근데 맛이 있는지는 잘.
3: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 먹는 거 하나는 우리가 자신 있지.
2: 자신 있지. 그럼 공기야, 우리가 네 요리를 먹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게.
1: 고마워.
0: 좋았어. 그럼 우리 요리하러 가가.
4: 홍지가 꿈을 찾고 있다고? 일단 콩지의 요리를 망쳐볼까?
2: 그러자!
4: 좋아!
2: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1: 맛있겠지! 짜자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콩 요리를 준비해봤어. 먼저 이건 콩을 갈아서 꿀을 넣어 만든 콩콩 꿀우유! 그리고 이건 콩을 갈아서 고기처럼 만든 콩콩 콩고기 샌드위치!
2: 우와, 맛있겠다! 먹어볼까?
0: 좋아, 좋아.
1: 어때, 어때?
0: 우와, 진짜 맛있어!
2: 얘들아, 어. 교장 선생님도 콩 좋아하시잖아. 어,
5: 맞아, 맞아.
2: 맞아. 와서 드시라고 하죠.
5: 어, 그러자, 그러자.
1: 어, 좋아, 좋아. 아,
5: 교장 선생님!
0: 교장 선생님!
4: 뭐야? 뭘 만든 거야?
6: 하이, 참. 그까지 콩이 뭐 맛있어 봤자지.
4: 아우, 콩 싫어.
6: 어디 한번 볼까?
4: 맛 없을걸?
6: 에이, 나 콩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 오, 환상의 맛. 천상의 맛. 더 먹을래.
1: 아우, 진짜. 세상에 네가 맛없는 게 어딨겠어. 아우, 진짜. 아, 아차차.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짠! 이 소금. 뿌려, 뿌려. 어, 팍팍. 뿌려, 뿌려. 자.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뿌려, 뿌려. 여기도, 여기도. 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0: 먹어보면 알지.
1: 아! 아우, 짜!
0: 아우, 안 되겠다. 못 먹겠다.
1: 그럼, 공지가?
0: 난 요리도 못해. 그러겠지?
1: 그러겠지. 응. 그럼 꿈도 사라지겠지.
0: 좋았어. 그럼 작전 성공이다.
2: 공지가 요리를 그렇게 잘해?
3: 네.
1: 숨어, 숨어. 숨어.
2: 와, 맛있겠다. 자, 그럼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한번 볼까? 자, 아니 반응이 왜 이래? 이거 먹어요? 먹지 말아요.
4: 오, 아차! 어? 교장 선생님 드릴 거는 따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야.
2: 이야.
1: 뭐야? 아니야 아니야.
2: 짜장 먹어보자. 아, 콩인데 아주 맛있어. 맛이 정말 최고야. 와, 우리 콩지는 미래에 요리사가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응원할게요. 미래 요리사 콩지! 그럼 내가 교감 선생님이랑 나눠 먹을게요.
1: 멋지다. 멋지게 뭐가 멋져. 우리 작전 다 맞췄잖아.
3: 아차, 아차, 아차.
1: 가시별 대장님.
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5: 공지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려라. 꿈망쳐라 버거 괴물 출동.
4: 괴물,
5: 괴물,
4: 괴물.
6: 망 어둠의 기마로 태어난 나는 꿈망쳐라 버거 괴물.
7: 꿈이 있으면 골치 다 나파.
6: 꿈이 없어야

0: 공지야, 괜찮니?
1: 네.
0: 공지의 꿈을 빼앗으려는 꿈망쳐라 버거갬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꿈망쳐라 버거괴물에게 새로운 꿈을, 가수의 꿈을 한번 심어줘볼까? 꿈망쳐라 버거괴물에게 춤과 노래를 번개 파워!
2: 가시 번개에 기름 뽀뽀 뱀지 마법 뽀뽀 영상치 진주 피클 내 꿈은 가수 꼭 가수가 될 거야
1: 야 뭐하는 거야 꿈을 망치랬다니
3: 아니 네가 왜 꿈을 키우고 있어
1: 너 이리 와
3: 이리 와
1: 너 빨리 가 아 진짜
2: 가수 빨리 가
4: 번개맨! 저 번개학교에 와서 꿈을 찾은 것 같아요. 바로 요리사의 꿈!
5: 우와, 잘 됐다.
0: 좋아요. 꿈을 찾은 우리 콩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응원해줄까요? 모두 모두 박수!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네, 제가 번개학교에서 꿈을 찾았잖아요. 바로 요리사의 꿈. 그래서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1: 우와, 동지 멋지다 정말.
0: 그래서 뚝딱 아빠와 뚝딱이를 위해 제가 요리를 준비해왔죠.
2: 우와, 무슨 요리일까?
0: 여기서 문제. 제가 만든 이 요리의 재료인데요. 과연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1: 어?
2: 어?
1: 저게 뭐지?
2: 저게 엄청 크게 확대를 한 것 같은데. 보기 나와주세요.
3: 나 알아. 저 재료는 바삭바삭한 김이야, 김. 1번 김.
1: 아니야, 까만 건 미역이야. 2번 미역.
4: 내 생각엔 순대 같아. 3번 순대.
2: 우와,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번개맨이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5: 번개맨!
6: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어? 자신있게 손 든 친구? 자, 정답은요?
7: 1번.
6: 1번 김, 정답입니다.
2: 우와!
6: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2: 우와!
0: 와, 축하합니다. 우와! 자, 자, 자, 그러면 2번 재료도 한번 맞춰보세요.
1: 좋아요.
2: 어?
1: 어? 저건 또 뭐지? 이번엔 초록색이네.
2: 보기 나와주세요.
3: 저 그림의 초록색 요리 재료는 바로 매운 고추야, 고추. 1번 고추.
1: 아니야, 파도 초록색이잖아. 저건 파야, 파. 2번 파.
4: 저건 시금치야, 시금치. 3번 시금치.
6: 정답을 아는 친구, 손.
2: 저요.
6: 와, 여기 아주 멋진 번개 마스크를 쓴 우리 친구. 우와. 정답이 뭐죠?
8: 시금치.
6: 정답입니다.
2: 우와.
6: 잘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1: 그런데 김과 시금치가 들어가는 요리면 뭘까?
0: 김밥입니다.
2: 우와!
1: 김밥 맛있겠다. 아빠 오! 우리 얼른 먹으러 가요.
2: 그래. 자, 김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알쏭달쏭 퀵 고! 안녕.
9: 번개맨 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번개 파워.
10: 개미와 배짱이. 옛날 어느 숲속에 놀기만 좋아하는 배짱이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11: 어서 놀자고.
12: 네.
11: 노는 게 제일 좋아.
12: 안 놀면 미워할 거야.
11: 어, 곰 괜찮았어 방금.
12: 아!
11: 좋아. 야, 근데 말이야.
12: 아.
11: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12: 아, 나도.
11: 그래서 말인데, 네. 좀 쉬자.
12: 아, 너무 좋은 생각이야.
11: 아, 너무 힘들어, 진짜.
12: 아이고. 조심해야 돼.
13: 오? 아, 우와. 여기 시험 많다.
14: 얘들아, 어서 모아.
15: 알겠어.
16: 모자, 모자.
17: 시다.
11: 아,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14: 아, 미안. 근데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17: 근데

0: 너는 이렇게 경치 좋은데 와서 왜 일만 하냐?
1: 아이, 그러게. 아이, 얘들아, 그냥 놀아.
0: 그래. 응?
2: 안 돼. 우리에겐 꿈이 있거든.
1: 꿈?

0: 정말 정말. 야, 아니 놀기도 바쁜데 무슨 미래까지 걱정해.
1: 아우 답답해.
0: 진짜.
1: 내가 몇 번 말해. 네. 자, 다 같이 그냥 놀아.
2: 됐고,
1: 응. 사진이나 찍으면서 놀자.
0: 아, 좋은 생각이다.
1: 놀았어.
0: 자,
1: 하나.
0: 아, 정말 사진 찍는데 방해되잖아.
1: 아, 진짜. 아, 저리 가.
0: 정말.
1: 얼리 안 가.
0: 아, 가.
1: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3: 알겠어.
1: 안녕. 다시 다시.
0: 그래 그래. 자,
1: 하나, 둘, 셋.
0: 봐봐 봐봐. 아, 좋았어. 잘났네.
4: 이런, 이런, 배짱이들.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해서 어떡하지? 하지만, 배짱이와 달리 개미들은 꿈을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3: 아이고, 힘들다.
5: 아, 그러게. 좀 쉬었다 할까?
3: 배짱이는 좋겠다. 맨날 맨날 놀아서.
6: 맞아.
7: 그럼 우리도 그냥 놀까?
6: 어?
8: 우리도?

0: 좋아.
1: 친구들, 개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개미들 힘을 낼 수 있게 큰 소리로 응원해 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개미야, 힘내! 개미야, 힘내!
2: 친구들이 응원해 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게요.
3: 좋아. 그럼 우리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1: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들은 열심히 놀기만 하며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과연 개미들은 꿈을 이뤘을까요?
4: 난 너무 추워.
5: 나는 너무 배고파.

0: 개미빵집이 오픈했어요.
1: 자자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어서 어서 오세요.
0: 오시고 가세요.
2: 얘들아, 여기가 너희 빵집이야? 너희 열심히 일하더니 꿈을 이뤘구나. 좋겠다.
1: 아, 너희도 빵 먹고 가.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싸게 해줄게.
2: 근데 우린 돈이 없어.
3: 우린 놀기만 해서 배고파도 빵 사 먹을 돈도 없고
2: 저도 옷 사 입을 돈도 없어.
3: 우리도 너희처럼 열심히 일할 걸. 후회돼.
0: 그러니까 적당히 놀지.
4: 어떡해.
2: 얘들아, 그냥 이렇게 간다고?
5: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 되나? 원래 그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동화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
3: 어떡해!
1: 이 담요로 따뜻하게 쓰고 이거 그냥 줄게. 빵이랑 따뜻한 우유도 마셔.
3: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3: 진짜 맛있다.
0: 배짱이들아,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뽑는데 너희들 일해보지 않을래?
2: 아르바이트?
1: 그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멋진 꿈도 이뤄보면 어때?
2: 너희들 정말 고마워.
5: 좋아, 그럼 우리도 이제 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게.
1: 그래, 그래.
0: 일단 먹어. 고마워. 먹은 만큼 일하자.
1: 일하자. 우유도 마셔, 우유도.
6: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꿈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기로 번개명과 약속할까요? 친구들의 꿈을 위해 모두 모두 약속!
7: 약속!
6: 자, 아름다운 도장 함양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업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6: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8: 3 더하기 4는 7.
19: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11: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0: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교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플러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칠성.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0: 호비는 아프대요.
9: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12: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 저기 내 눈에 쏙 들어온 박스 잡으러 간다. 바로 이거.
14: 오, 뭐야? 이거 생쥐 소리 아니야? 오? 뭐지? 아, 궁금해.
0: 안 되겠어. 빨리 뜯어봐야겠어. 오늘은 바로 짜잔!
14: 동화의 소리? 어떤 동화일까?
15: 찍찍, 찍찍.
14: 찍찍, 찍찍. 빨리 보러 가자.
0: 아저씨와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16: 네.
0: 자, 뮤직박스 한번 열어볼까?
16: 네. 저도 한 번.
0: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응. 아저씨가 열려라 하면은 지희랑 저미가 뮤직박스 하고 열자. 어때? 준비됐어?
16: 네.
0: 간다. 열려라.
16: 뮤직박스!
0: 자자자자자자자.

0: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한지다.
0: 자. 짠. 이야기 그림들이 있어. 그지?
1: 네. 그러면?
0: 어디론가 가는 쥐? 아하. 이건 시골지 도시지.
1: 네.
0: 그 이야기인가 봐. 네. 자, 봐봐. 아, 내가 재밌게 읽어줄게. 네. 이렇게 턱 끼고 귀엽게 들어주세요. 시골지가 도시지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골지는 첫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갔어요. 도시에는 높은 건물과 자동차들도 많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에 쫓기고 고양이에 쫓겨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맛있는 게 많아도 난 도시는 싫어. 마음 편한 우리 집이 최고야. 시골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대. 재미없어?
1: 아니야, 재밌어.
0: 고맙습니다. 근데 좀 뭔가 심심하지, 그지?
1: 네.
0: 아, 좀 더 재밌게 읽고 싶었는데. 아하! 음악이 있으면 더 신날 텐데.
1: 네.
0: 그지?
1: 네.
0: 우리 그러면 악기 상자 한번 찾으러 가볼까?
1: 네.
0: 오케이. 자, 좋아. 그럼 뮤직박스 산으로 출발!
1: 출발!
0: 오, 악기 상자가 어디 있을까? 악기 상자. 너네들도 다 찾아봐.
1: 네?
0: 저쪽도 찾아보고.
1: 네?
0: 흔들어 봐봐. 이건가? 아닌데, 아무 소리가 안 나네.
1: 이상해. 왜? 이거 아닌가?
0: 어, 아닌데 소리가 안 나잖아.
1: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이건가?
0: 이건가?
1: 이거 아닌데. 좀 무거워. 뭐야?
0: 오, 이건가 보다. 빨리 열어보자. 우와.
1: 드디어 찾았어,
0: 드디어 찾았어.
1: 우와, 소리.
0: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1: 동화의 소리.
0: 동화의 소리. 한번 열어볼게. 짠.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막 들어있네. 이게 무슨 악기들일까?
1: 몰라요. 저 이거 처음 봐요.
0: 우와. 자,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지요?
1: 네.
0: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에 어울릴지 우리 함께 연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1: 네.
0: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소리가 나? 이거 립스틱인 줄 알았어.
1: 뭐야?
0: 그지?
1: 네.
0: 이게 뭐지? 어? 어? 네?
1: 어, 생지 소리다!
0: 어!
1: 생지 소리!
0: 아, 이 소리구나, 시골지 소리.
1: 찍찍찍찍.
0: 아. 생지 소리. 아. 자, 그리고 이건 뭘까?
1: 기차 소리 아니에요?
0: 그런가? 무슨 소리일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1: 네.
0: 기차 소리 맞네. 어, 지유 잘한다. 아, 시골지가 기차 타고 갈 때 나는 그 소리인가 봐.
1: 이건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아닌가?
0: 이거?
1: 맞아.
0: 고양이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그림을 보니까는 어, 마치 그거 같아. 부엌에서 만난 그 고양이 소리 같지 않아? 약간 배고파서 짜증이 난 고양이 소리일 것 같아.
2: 배고파.
1: 아, 배고픈 거구나.
2: 야옹. 배고파.
0: 자, 마지막으로 이 요상한 건 뭘까?
1: 이거 모르겠는데.
0: 이건 플룻인가? 트럼펫인가?
1: 플룻.
0: 앞에 이렇게 돼 있고. 한번 해볼게.
1: 네.

0: 기차가 도시로 가요. 손님은 시골지예요. 도시지에 초대를 받은 시골지는 설레었어요.
1: 와, 도시에 가면 멋진 집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대. 아따 맛있는데.
0: 시골지는 짐을 들고 낑낑 기차의 짐칸을 두 번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도시까지.

0: 뭐야? 아, 어지러워.
1: 겨우 도시에 도착했을 때 도시지가 마중을 나왔어요.
2: 시골지야, 어서 와. 도시는 처음이지?
0: 우와, 사람들 정말 많대.

0: 뭐야, 불이라도 난 거 아이가? 어, 왜 이렇게 뛰어다니노? 이러다 밟히겠다. 아따, 이 시끄러운 소리도 또 먹고.
1: 도시 구경에 지친 시골지는 저녁이 되어 도시지의 집으로 갔어요. 피곤하지? 이제 푹 쉬어.
0: 우와, 니 정말 멋진 집에 사는구나. 부럽대. 유리잔에 주스, 오븐에서 갓 나온 케이크. 한 입에 꿀꺽. 흙수로 맛있겠다.
1: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0: 우와, 고양이다.
1: 시골지와 도시지는 고양이에 쫓겨 음식들을 마음 편히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지는 위험한 순간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0: 거니까 케이크보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1: 시골지는 날이 어둡기 전에 서둘러 시골로 향했답니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라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1: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0: 아니야. 우와!
1: 어? 똑달로 박스가 두 개가 나란히 있네? 어떤 걸로 고를까?
0: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1: 아휴, 똑 닮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0: 오늘은 두 개 다 고를 거야. 오늘은 바로 짜잔!
1: 무엇이 닮았나?
0: 어디에는?
1: 하나, 둘, 셋.
0: 짜잔!
1: 무엇이 닮았나?
0: 이것도 똑같네. 이 안에 똑 닮은 뭔가가 들어있나 봐. 빨리 열어보러 가야겠다.

0: 두 개를 가져왔다. 짜란!
1: 와, 이거 닭과자!
0: 어? 닮았지? 오늘은 무엇이 닮았나 박스야.
1: 뭐?
0: 오늘은 지유랑 정엽이랑 하나씩 열어볼까?
1: 네!
0: 자, 그럼 지유부터. 자, 아저씨가 도와줄까? 열으세요. 하나, 둘, 셋.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란!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짠! 짜잔! 와!
1: 신데렐라다.
0: 신데렐라예요.
1: 와, 신데렐라다 예쁘다.
0: 어? 헌 옷을 입고 굴뚝 청소를 하느라 제투성이가 됐던 신데렐라. 그지?
1: 네.
0: 오늘은 신데렐라에게 특별한 날인가 봐. 옷을 너무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오셨어요. 그죠?
1: 네, 입었는데.
0: 네? 자, 그럼 잘 갖고 있어요. 이거 넘어지면 안 돼요.
1: 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엽이. 짜잔! 우와!
1: 우와!
0: 짜자잔!
1: 아,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되죠?
0: 어, 이건 홍지야.
1: 홍지. 홍지도 예쁘다. 근데.
0: 하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어? 홍지가 틀림이 없어. 그지?
1: 네, 근데 얘네 둘이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 새 엄마도 똑같이 왔고, 청소도 똑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너네 다 아는구나.
1: 네.
2: 우리 이거 봤어요.
0: 어, 봤어? 홍지야, 신데렐라. 생김새는 달라도 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혜미 말대로 많이 닮은 것 같아.
1: 맞아.
0: 뭐가 닮았을까?
1: 신데렐라는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홍지는 파찌라 엄마한테 구박을 받아.
0: 맞아.
3: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0: 그리고 얘들아, 이 둘이 못됐었을까 아니면 착했었을까? 맞아.
1: 맞아. 신데렐라가... 둘 다 착했어요.
0: 착했지. 네. 그리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지도 그랬고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누군가가 도와줬지?
1: 신데렐라는 마호사가 도와줬고 콩지는 요정과 두꺼비, 소와 새가 줬어.
0: 그랬어? 그리고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뭘 하나씩 잃어버리잖아.
1: 네.
0: 뭘 잃어버렸지?
1: 구두.
0: 구두.
1: 맞아. 그리고 거기서 왕경님이 그걸 그래. 찾은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2: 맞아.
0: 그래서 둘 다 행복해졌잖아.
1: 네.
0: 그래. 신데렐라야, 콩지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1: 맞아.
0: 스담스담.
1: 수동했어.
0: 수고했어. 오늘은 힘든 일 다 있고 우리랑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자.
1: 네.
0: 네.
1: 와, 신난다. 공장이가 너무나 좋아.
4: 너무너무 좋아.
5: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악기를 가지고 왔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의 주인공 콩지는 우리나라 악기 대금을 가지고 왔어요.
6: 팥쥐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5: 기다란 대나무에 구멍이 뚫린 대금을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오늘은 아저씨가 박스

0: 구슬픈 소리,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소리가 콩쥐를 위로해 주었구나. 뒤이어 다른 동화의 주인공, 신데렐라가 다른 나라 악기, 플루트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1: 나도 콩쥐처럼 구박을 받으며 늘 청소만 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음악 소리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0: 대금처럼 기다란 악기, 금속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를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0: 마음을 토닥토닥 두드리듯 부드럽고 고운 소리. 이 소리가 신데렐라의 마음을 달래주었구나.
1: 참, 나에겐 좋았던 기억도 있어. 두꺼비와 참새와 선녀님의 도움으로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갈 수 있었거든요.
2: 나에게도 멋진 순간이 있었어. 요정 할머니가 생쥐를 마차로, 두꺼비를 마부로, 나에겐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줬거든.
0: 오, 마침내 행복해진 것도 똑 닮았군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0: 공주와 신데렐라가 닮은 것처럼 대금과 플루트도 아름다운 소리가 똑 닮았네요. 두 악기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 우린 비슷한 점이 참 많아. 앞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죠.
2: 네.
1: 그러고 보니 우린 악기도 비슷한 모양이네.
2: 우와.
1: 맞아. 그리고 소리도 비슷한걸. 우리 자주 만나서 연주도 같이 하자꾸나.
2: 네.
1: 그래, 좋아.
2: 너희들 그때 동안 많이 수고했어, 언니.
3: 그래도 고생했어.
1: 고마워, 고마워.
0: 자, 콩지가 연주하는 우리나라 악기 대금, 신데렐라가 연주하는 플루트, 참 비슷하지?
2: 네.
0: 둘이 함께 연주를 준비했다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갈까?
2: 네.
0: 오케이, 좋아. 그럼 오늘의 공연 박스 콩지와 신데렐라를 소개합니다.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0: 피어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잡았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꾸렁꾸렁 떠나요. 리치고 캠핑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기타도 상태가 안 좋아. 다시 떠봐도 여전히 불쌍해. 어이구,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멀리